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영성가이자 철학자인 안셀름 그루인이 말한 자연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요한 행복이란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연이 네 가지 점에서 우리 몸과 영혼에 이롭다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생명력을 느낀다고 했죠. 자연 속에서 거닐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상쾌해지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했고요. 또 자연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품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 때문이라 했죠. 자연 속에서는 풀밭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있기만 해도 소속감으로 충만해진다 했고요. 또 자연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되고 평가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좋다 했습니다. 자연의 치유, 이 이상 더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요. 오늘 자연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여러분과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져서 산책길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삶과 음악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관악 영산 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악기 소리에 특유의 그 뻗어나가는 힘찬 기운 음악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학회의 연주입니다.

관악 영산 회상 아명으로 표정 만방지곡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군악의 끝부분에 높은 음으로 연주하는 권마성 가락이 이 곡의 마무리 부분의 느낌을 확실하게 해주네요. 마들째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조, 평조, 계면조가 단조, 장조의 대칭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조개념하고 서양의 장조, 단조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경우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좀 다르겠죠. 서양 음악의 장조와 단조를 보면 서양 음악의 장조는 중세 교회 선법인 이오니아 선법에서 발전했고요. 단조는 에올리아 선법에서 나왔는데요. 그 선법이 그 조성체계가 확립되면서 장조와 단조 음계로 발전한 거고요. 우리 음악의 우조 혹은 평조와 계면조의 경우에 평조는 큰 변화 없이 시대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계면조의 경우는 곡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일부 구성음이 빠지기도 하고 식임새가 조금 다르기도 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조를 대칭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진 않다. 대칭되는 의미는 있을지라도 내용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 답변 드립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자연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네요. 오늘도 건강 행복하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자리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입니다. 가곡을 노래할 때 곡마다 어떻게 표현하면서 노래해야 하는지 그 지침이 19세기의 가집 가곡원류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가지 풍도 형용이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마다 8글자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음악 우락인데요. 농락편의 낙, 바로 낚시조를 노래할 때에 어떻게 불러야 하나도 나와 있어요. 요풍 탕일 화란 춘성이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임금과 탕임금 시절의 화평한 세상처럼 또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노래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우조 우락 바람은도 그와 같은 서정을 드러낼 수 있게 불러야 할 텐데요. 노랫말을 보면 그 서정과 잘 어울릴 듯도 하고 그렇지 않을 듯도 합니다. 바람이 지동치듯 불고 궂은 비가 오는 날 임과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과연 올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온다면 그건 분명 연분일 것이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요순 시절의 화평한 세상처럼 또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노래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혹시 그런 날씨임에도 이미 분명 찾아올 것이니 화자의 마음이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 서정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천재현의 검은고, 김현수의 대금, 이승하의 가야금, 이강삼의 단소,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김윤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궂은 비는 붙듯이 온다. 눈정의 거루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 첩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이 노랫말 속에서 바람이 지동치듯 불어도 노래 서정만큼은 요풍탕일 화란춘성 요순시대의 화평한 세상처럼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천재연의 검은고 김현수의 대금 이승하의 가야금 이강삼의 단소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김윤서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내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목요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글동무님께서 책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나고요. 우리 생각의 향기 아주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내일 코너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가사 황계사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내용을 노래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황계사는 시작 부분부터 좀 황당한 상황이 설정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을 했고요. 소식조차 아예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래 속 주인공은 지화자 좋으시고 얼씨구 좋다 경이로구나 하면서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역설이겠죠.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이니 지화자 좋으시고 하는 것 이상의 표현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랫말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헤어진 임과는 영원히 이별했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둥덩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 새라고 고기요 울거든 오리하시냐 이런 노랫말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 포기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병풍에 그린 황계, 그림 속의 황계니까 이 나래를 둥덩 치며 울 수가 없겠죠. 완전한 체념의 경지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을 노래하지만 그래서인지 이 곡의 선율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가사 황계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자연의 치유에 관한 말씀 드렸더니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밤에 개구리 소리 들으면 고향 같고요. 밤에 숲의 빗소리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셨어요. 아, 그 두 소리 모두 참 평온해지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국악산책 3주년이 됐을 때 보내셨던 문자를 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제 9월 2일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7주년이 됩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지초실님께서 3주년 무렵에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봄봄님께서 국악산책길은 늘 맑은 기운을 선사하네요. 오늘도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이재숙.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그는 지난 6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가졌다. 음악회의 이름은 회구아음. 옛날을 회상하는 아름다운 음악이란 의미를 생각하고 정한 것이다. 품을 회자에 옛 구자를 썼으니 그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그 음악들 중에서 의미 있는 곡들을 모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가는 가야금 음악의 흐름을 짚어보고 곡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그래서 그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고 향수에 젖게 하는 그런 곡들로 이번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8세기 영산회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현도드리부터 그가 직접 음악을 체보하여 일찌감치 악보화했던 김죽파류 갈금산조, 1966년의 작품 이성천 작곡의 놀이터, 1996년 작품 황병기 작곡의 17연 가야금을 위한 달아 높이곰, 2003년 작품 황희종 작곡의 18연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까지 시간 순서대로 가야금악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무대를 만들었다. 곡마다 다 사연이 있지만 이성천 작곡의 놀이터에 대하여는 할 이야기가 참 많다. 놀이터는 가야금 창작곡의 역사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곡이다. 1960년대의 가야금 작품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다양한 연주법, 당시 연주자들이 생각하기에 연주가 불가한 것이 아닌가 했던 그런 주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가야금이란 악기는 오른손으로는 선율을 뜯거나 튕기고 왼손은 농현을 하는 손으로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이 곡은 왼손도 선율을 연주하는 오른손의 영역으로 올라와서 두 손으로 함께 화음을 뜯어내서 소리 내기도 하고 양손으로 펼쳐내는 아르페지오 주법도 구사해야 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에 해당하는 연주 기법이 허다하게 나온다. 기존의 가야금 연주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당시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명인은 이런 연주를 하면 손 다 망친다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재숙도 처음에 악보를 받아들고는 이런 곡을 어떻게 연주하라고요? 하면서 작곡자를 향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숙은 그 새로운 곡을 멋지게 소화해내었다. 어찌 보면 가야금의 반란이라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음악을 이재숙은 거뜬하게 연주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는 가야금곡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 됐다. 새로운 음악이란 그런 것이다. 처음 나왔을 때는 새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그것조차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음악회 회구아음에서 연주했던 그 외의 여러 곡들도 가야금 연주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음악들이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그런 곡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이번 연주회 무대에서 선보인 것이다. 86살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손길은 세월의 깊이가 곁들여졌지만 그 어떤 청춘의 손 못지않게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지금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오래된 친구들은 60~70여 년 전 대학생 이재숙의 그 마음이 되어 객석을 지켰다. 미국에 있는 친구도 말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이재숙은 지난해 10월에 제13회 대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무대에도 올랐다. 이 음악회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이 대한민국 예술원의 음악분과 회장을 맡았을 당시에 제안을 해서 만든 음악회다. 예술원 회원 하면 원로임에 분명하지만 회원 하나하나가 각 전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이재숙은 우리도 작품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회원들 모두가 수긍을 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첫 연주회를 시작했고 한 해에 한 번씩 음악회 무대를 열게 됐고 이제는 전통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음악회를 열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다. 2024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작음악 시리즈 연주에서 작곡가 한 사람을 조명하는 음악회 무대에 섰다. 작곡가 이강덕을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이재숙은 그 무대에서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곡 제1번을 연주했다. 그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73년 그의 나이 33살 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최초의 여자 악장으로 참여하던 시절 이재숙은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제1번을 초연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다 모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던 열악한 때였다. 연주할 때마다 구청으로 어디로 매번 이리저리 떠돌아가며 연습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그 어렵던 시절에 초연했던 그 음악을 다시 무대로 올려 연주하자니 감회가 깊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음악만 연주하면 집중이 어려우니 함께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춤을 함께 추기도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던 무렵이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함께 묻어나와서 어려웠던 시절 함께 악단 생활을 했던 원로들은 객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협연한 이강덕의 그 음악은 그냥 음악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건 추억 덩어리였고 또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에 중몰이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정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1941년생인 그의 어린 시절 주위에 음악 전공한 사람을 여관에서 찾기 어려운 무렵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가족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음악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다닐 때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 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KBS 하모니카 합주단에서 하모니카 연주자 활동도 했다. 음악 애호가셨던 아버지는 이재숙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선물로 풍금을 사주셨다. 어린 재숙은 풍금으로 동요를 연주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산 위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노래를 간단한 반주를 넣어가며 연주하고 노래도 했다. 고등학교 때는 합창부에서 활동을 했고 학교에 아코디언부가 생겨서 아코디언도 불었다. 한동안 바이올린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호만 3권까지 배웠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도 연주했고 당시 피아노가 있는 집이면 반드시 흘러나왔던 소녀의 기도나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곡은 연주할 정도까지 피아노를 배웠다. 이재숙의 어린 시절 음악 환경은 괜찮은 편이었다. 합창부를 할 때는 노래를 잘해서 음악 선생님께 인정을 받았다. 선생님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라 음악적 수준이 대단하셨다. 노래를 잘하는 재숙에게 선생님은 음대 성악과 진학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해주셨다. 음악적 소질이 충분하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선생님의 권유로 당시 서울대의 성악과 진학을 생각했다. 성악과 입시생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던 코르위붕엔과 콩코네 등의 연습을 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음악 선생님은 부모님도 설득해 주셔서 마침내 성악과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당시만 해도 1지망, 2지망 제도가 있어서 1지망에 떨어져도 2지망에 합격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재숙은 1지망은 성악과, 2지망은 1959년 당시 첫 입학생을 모집하는 국악과를 지망했다. 결과는 1지망 성악과는 낙방, 결국 2지망으로 쓴 국악과에 합격을 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2지망으로 지원한 과에 붙었다 해도 1지망으로 지원했던 전공도 함께 가르쳐 주었다. 아마도 학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듯하다. 이제

숙은 성악과에 지원을 했으니 성악과와 같은 전공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가야금 50분, 성악 50분, 동등하게 전공 시간을 안배해서 두 전공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슈벨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와 같은 음악을 모두 외웠고 다양한 서양가곡 오페라 아리아도 두루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시절이다. 당시만 해도 첫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여러 학기를 동등하게 가르쳐 주었다. 처음 8주는 단소, 다음 8주는 거문고, 그 다음 8주는 피리와 같이 학생들에게 여러 학기를 두루 익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재숙은 여러 학기에 다 열심이었지만 단소를 잘 불어서 김기수 선생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장사원 선생은 이재숙에게 거문고 전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시기도 했다. 그렇지만 괴를 짚어 버티는 손가락 힘이 약해서 마침내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학교에는 황병기 선생이 가야금 강사로 출강했다. 이재숙은 황병기에게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 여러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산조를 배워나갔다. 배우는 과정에서 악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악보가 있다면 한 번에 많은 부분을 배울 텐데 하는 생각에 이재숙은 배우는 산조마다 체보하여 악보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적어 나간 악보가 쌓였다. 그리고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6살 서울대학교 최연소 나이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유파별 가야금 산조를 하나하나 체보해서 책으로 펴냈다. 그 책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하나하나 익혀나간 가야금 산조 여섯 유파는 모두 완주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1994년에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국 연주 무대를 열었고 1995년에는 강태홍류, 1997년에는 성금연류, 1998년에 김윤덕류, 19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까지 해서 6년 동안 가야금 산조 6 유파를 완주해서 음악 연주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를 가졌다. 여성으로서 26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 그의 어깨는 가볍지만은 않았다. 학생들에게 1인 다역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고 교재가 없던 시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엮어야 했고 연주자로 좋은 음악회 무대도 열어야 했다. 늘 1인 다역으로 노곤한 시간을 살아야 했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이제는 그가 하고 싶은 무대에만 서도 아쉬움이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그는 예전에 몸에 배인 그 부지런함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제자들의 음악회 현장에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연주 무대라면 늘 준비된 연주자의 자세가 된다. 원로지만 실은 여전히 청춘인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오늘도 그의 마음은 여러 곳에서 후학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에 자진몰이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재숙은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국악과 1기생으로 입학을 하셔서 국악과 최초의 졸업생이 되셨고요. 서울대학교 역사에서 최연소 나이인 26세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정년을 하셔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요. 지난 6월 21일에는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 무대를 열어서 여전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음악회 프로그램에 이재숙 선생의 글이 실렸는데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추억이 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그 무대에서 연주한 작품이 햇빛에 바래 역사가 되고 연주는 달빛에 물들어서 그 자리를 빛내주신 동학, 후학 제자들의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하는 멋진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글에 햇빛, 달빛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야금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빛으로서 여러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화려한 빛을 발하셨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연주가로서의 삶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서 지난날 함경남도 북청군 지역에서 행해지던 연희, 북청 사자 노름 중에서 사자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초장, 줄, 중장, 말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초장은 약간 느린 굿거리, 흔히 쿵다락궁 장단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또 중장과 말장은 이보다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 연주로 사자춤 반주음악 들려드립니다.

이국풍의 음악이죠. 여타 우리 전통 음악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음계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사자춤이 유입돼서 토착화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 전통음악으로 자리하게 된 북청 사자놀음 중에서 사자춤 반주음악 초장, 중장, 말장 들으셨는데요.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190님께서 어제 너무 훌륭한 스케줄을 마치고 오늘은 저를 위해 하루 보내려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450칼로리나 하는 아이스 미숫가루 커피 들고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못 먹거든요. 달달한 커피로 오늘도 해피한 하루 시작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참 경쾌한 그런 문자인데요. 이 스트레스에는 달달한 시간도 필요하죠.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상봉 대목입니다. 제목으로만 보면 누가 어사를 만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바로 춘향 모친과 어사가 만나는 대목입니다.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 남원 땅으로 내려갑니다. 박석티를 올라서서 남원 땅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다가 드디어 춘향집을 향해 발길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춘향집에 도착했지만 춘향은 이미 옥에 갇혀 있고요. 그러니 춘향을 만날 수는 없고요. 쇠락한 모습의 춘향집에 도착한 이도령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우선 춘향 모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하 어떻게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 상봉 대목 듣겠습니다. 성우양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사또는 서울로 올라가서 장원급제하야 호남의 남원을 내려오시는디 박수.

내가 동양 물색이 아름답다.

내기 어디를 갔느냐. 그럼저럼 춘향지 몽전을 당도하니 황채는 깨를 받고 황랑은 찍으러 졌구나. 대문에 기촌대게 충현문이라 내 손으로 붙였더니 가운데

그때요 사또가 춘향집 문전을 강도하여 동정을 살펴보니 춘향 모친이 후원에 단을 묶고 이렇듯 빌어보는데

피난지다 피난지다

감사합니다.

또 가. 주량 모친 피는 거동을 부더니. 내가 의사하는 것이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아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 피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터이니 그래서 농을 청하고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루느라! 이루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루느라 이루느라! 춘향 모친 깜짝 놀래며 아이고 이 양단아 너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주주왕이 모두 팔뚝으로 였는가? 네? 바깥에서 오늘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로 오는구나. 잠깐 나가보고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 그 만화님 잠깐 나오시라고 여쭤라. 아니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많으면 잠깐 나오시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쩌게 손님을 맞을 수 있겠느냐. 너 나가서 많이 망기신다고 다 보내라 다 보내. 여보시오 우리 많이 망기신다고 다 보내래요.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따뜻하게 잠깐 나오시라고 여쭤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깔끔하게 잠깐 나오시래. 어서 잠깐 나가보시래. 춘향 모친 생각하니 형세가 이럴 테니 저런 그림까지라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그림을 쫓으러 한번 나와보는데 작게란 겨울로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아, 에이, 어? 내 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다니 어떤지가요.

일로 주니 서울 삼촌

아유, 무글 부여한 꼭. 어? 아이, 뭐야 이게? 부여.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그지 터디오나.

다수다운 일로 또 이리를 갔다가 이제 오나 잘을 해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꽃을 쏟았나 아버지 따시고 던지 부름 쏘세요 관아

초라한 행색을 하고 춘향집을 찾은 이도령. 웬 낯선이가 와서 장모라고 하니까 춘향 모친이 많이 놀랐죠. 마침내 이도령과 춘향 모친 그 둘이 상봉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도령의 출연을 믿지 못하는 춘향 모친의 모습 참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이도령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없이 반가워했는데요. 그 반가워하는 순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이도령이 워낙 초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감상한 부분에서는 춘향 모친이 아직 이도령의 행색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둘이 상봉하는 순간까지 들으셨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어사 상봉 대목을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이 시간 끝곡으로 성주풀이 듣겠는데요. 오늘은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 성주풀이 전해드립니다.

기악으로 연주하는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이 우리 몸과 영혼에 이롭다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자연 속에서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했죠.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래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또 자연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더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그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연과 함께 평온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노력이 배신당하더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내면에 존중받을 만한 게 있다고 믿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편지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홍순관의 노래 나처럼 사는 건 듣고 왔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죠. 어떤 일들은 수년이 지나서야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 스스로를 자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님과 함께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즈메의 연주입니다. 그림자.

0: 이즘의 연주 그림자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함께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예, 김기영입니다.
0: 네, 여름이 되니까요. 고대 그리스 문학이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예.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이제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한 달 내내 그 세계로 안내를 해 주실 텐데 선생님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어떤 연구를 해오셨고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저는 뭐 서양 고전학자고요. 지금 책상머리에서 호메로스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0: 아, 설명이 굉장히 근사한데요.
1: 네, 근데 원래 그 저는 그리스 비극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전해지는 신화를 비극의 신화로 이렇게 변형해내는 거거든요.
0: 아.
1: 그러면서 어떤 영웅이 이제 그 형상화되는지
0: 네.
1: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리스 비극의 이제 3대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주요 작품들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0: 예. 네.
1: 지금 현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대 그리스 문학이라고 하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의 작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1: 네.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좀 너무 오랜 그런

0: 세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1: 네.
0: 일단 기원전 8세기는 서사시의 시대죠. 그래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의 일관아날,
1: 네.
0: 신통기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이 시기는 이제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가 지배를 했던 시기입니다. 예.
1: 네.
0: 근데 이러한 시대 구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0: 탄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서사시 시대에 이어서 7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아르카이크 시기라고 하고요.
1: 네.
0: 또는 상고기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폴리스가 성장하면서 귀족의 어떤 가치들이 동요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개인의 목소리.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포라고 하는 서양 시인이
1: 네.
0: 이 시기에 중요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5세기에서부터 4세기 고전기로 이제 황금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도시국가 아테네가 승전을 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민주주의가 이제 점차적으로 개화를 해서
1: 네.
0: 이렇게 발전을 하던 시기였고요.
1: 이런
0: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리스 비극과 희극, 그 다음에는 역사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1: 네.
0: 이런 많은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이 고전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알고
0: 맞습니다.
1: 있는
0: 예.
1: 작품들이 이 5세기에, 이 황금기에 5세기. 나오게 황금기죠. 된 거네요.
0: 예. 최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도시국가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최전성기를 이룬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 네.
0: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물론 스파르타에 패배를 해서 이렇게 쇠망의 길을 걷게 되긴 하지만
1: 네.
0: 어쨌든
1: 예. 네.
0: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기원전 323년에 죽었거든요.
1: 네.
0: 그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수하 장군들이 이를테면은 알렉산드리아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 그리스 문학이 그곳에서 이제 보존이 되었고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에 맞춰서 이런 도서관의 어떤 장서들
1: 네.
0: 물론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1: 예.
0: 두루마리들이 보관되고 이렇게 저장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 시기에 어떤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거친 어떤 서사시적인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작고 섬세한 형식, 어떤 학문적인,
1: 네.
0: 그러니까 학문적인 문학이 이제 이렇게 좀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서양 고전학자로서 이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여기서 서양 고전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오는 어떤 호메로스 텍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원래는 상당히 다양한 판본들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모르겠어요. 그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스 알파벳이 24개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24권씩 해서
1: 아.
0: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1: 네,
0: 이렇게
1: 네.
0: 이렇게 편집을 해낸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보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1: 네.
0: 그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정말로 호메로스 다음 게 무엇인가라는 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해낸
1: 네.
0: 어떤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나눠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 고대 그리스 문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냥 지금 현대의 시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교양을 위한 그 독서를 위한 네. 텍스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디오니시아 축제에서 무대에 올려진 공연 예술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디오니시아 축제가 도대체 어떤 축제였길래 이 고대 그리스 문학의 그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0: 예.
1: 예.
0: 그리스 문학이 뭐 물론 그 디오니시아 축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1: 네.
0: 무엇보다도 드라마 장르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비극하고 희극이라는 장르가 디오니시아 축제에서 이제 공연이 되었고요. 물론 디티람보스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디오니소스 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로는 포도주의 신이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인간의 삶은

0: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잠을 선물해주는 네. 이 포도주
1: 네.
0: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어떤 황홀한 어떤 엑스타시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고마운 어떤 그죠? 신성으로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신이죠. 그래서 마에나데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디오니소스 신을 추종하는 여자 신도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함부로 남자들이 까불었다가는 이렇게 그 몽둥이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맞을 수도 있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마에나데스 그런 그 여신도들하고도 관련이 깊죠.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연극의 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마스크의 신.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체를 버리기도 하고
1: 네, 네.
0: 끊임없이 바꾸어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 거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은 실제로 그 신이면서도 인간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신과 인간과 동물의 어떤 경계를 마구 넘나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어떤 자기 변형의 어떤 신성이다라는 거고 바로 연극의 신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망자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서 삶과 경계를 넘나들고 우리가 이제 디오니소스 신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다가 그 어머니 세멜레가 제우스 신과 어떤 에로틱한 어떤 네. 그런 관계에서
1: 예.
0: 제우스 신이 그 천둥을 치면서 번개를 뿌리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태아였던
1: 네.
0: 그 디오니소스 신을 꺼내서 그러니까 어머니 세멜레는 타 죽었죠. 너무나 그 강렬한.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우스가 그 아기 태아인 디오니소스를 허벅지에 넣었죠.
1: 아.
0: 허벅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허벅지가 이제 남성의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남성의 자궁으로 허벅지와 이제 머리가 있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아테네 여신이 여기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왔죠.
1: 네, 네.
0: 예, 그런 예,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은 포도주, 그다음에 종교적 영감. 그 다음에 부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부활의 신, 그 다음에 연극의 신 이렇게
1: 네, 네.
0: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디오니소스 축제는 상당히 뭐 우리에게 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명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뭐 시골의 디오니시아, 그 다음에 레나이아, 안테스테리아, 도시의 디오니시아 축제가 있습니다.
1: 네, 종류가 다양하네요.
0: 예, 예, 예, 상당히 좀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1: 네.
0: 중요한 거는 그 뭔가 포도나무의 생장,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그고 난 다음에 새 포도주를 뭐 개봉을 한다거나 또는 죽은 망자를 소환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풍요함, 그 다음에 가면과 연극.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시국가 아테나의 공동체의 그 자의식을 표현하는 걸로 잘
1: 네.
0: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그래서 도시의 디오니시아에서 희극과 비극이 주로 이제 공연이 되었고요.
1: 네. 예.
0: 여기서 이제 도시국가 아테나이가 해상제국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도시국가 공동체의 어떤 자의식을 보여주고 했던 거죠.
1: 네. 예.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도시의 디오니시아 축제가 그 드라마,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으로 발전을 했다 그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 문학으로 전해오면서 일부가 공연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공연 예술로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비극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아, 왜 그럴까요?
0: 원래 예. 비극은 이제 트라고디아라고 해서 트라고스가 이제 수컷 염소죠. 그다음에 오데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노래라는 건데 수컷 염소의 노래인데 그렇다고 수컷 염소가 노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수컷 염소를 희생 제물로 바칠 때

0: 흘러났던 노래.
1: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비극의 트라고디아의 기원이 종교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0: 네.
1: 그리고 비극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디티람보스라고 하는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디티람보스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가 있는데 이 디티람보스가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합창 노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합창 노래인 디티람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 디티람보스를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합창단이니까.
0: 네, 네.
1: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합창 지휘자와 대화를 하는 일종의 배우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0: 네.
1: 그러면서 이 그 합창단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와
0: 예.
1: 어떤 개인 사이의 일종의 대화 같은 것들이 전개가 되었던 거죠.
0: 아, 예. 그 어떻게 지금의 그 공연예술 형태로 따져보면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형태로
1: 예, 비슷합니다.
0: 예. 예, 예상이 되네요.
1: 예, 비슷합니다. 예.
0: 그렇군요. 자, 기원전 5세기에 말씀 주신 이 그리스에서 싹을 틔웠던 드라마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널리 읽히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고대 그리스 문학이 가진 힘이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1: 예, 그 그리스 문학보다는 그리스 비극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편적인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명을 이룩하고 살아가면서 충돌하고 있는 가치들. 네. 이를테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같은 경우 보면 국가의 법과 이 혈족의 관습이라는 것이 크레온 왕과 안티고네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그죠? 충돌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러니까 안티고네의 예를 우리가 들더라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뭐 자연법과 성문법의 어떤 갈등, 운명과 자유의지, 정의의 문제, 국가의 어떤 안녕과
0: 네.
1: 통치자의 조건 등
0: 네.
1: 뭐 여러 가지 그런 오늘날에도
0: 뭐 개발과 환경의 충돌일 수도 있을 예. 것이고
1: 그런 어떤 주제들을
0: 예.
1: 탐구를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그리스 비극을 읽어보면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극 속에서 그 액션하고 있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거죠. 분노라든가 어떤 시기라든가 그죠?
0: 네.
1: 증오라든가
0: 네,
1: 어떤
0: 네.
1: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한편으로 빠져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비극의 주인공들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성적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논리적인 치밀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양극단에 있는 것이 긴장을 이루고 있고
0: 네.
1: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 그 관객이나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감정조차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예.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0: 네.
1: 예.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그 시학에서 이런 걸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걸로 표현을 하기는 했죠.
0: 네.
1: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사실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공연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리스 에피다우로스의 그 드라마 축제에도 한번 제가 가서
0: 네.
1: 공연하는 걸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확하게 어떻게 공연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0: 그게 예. 그 대체적으로 연극의 형태이지 않았을까라는
1: 그렇죠. 예.
0: 생각은 하거든요. 예.
1: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이 그 정확하게 어떻게 공연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점이
0: 예.
1: 지금.

0: 오늘날 그 예술가들한테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죠.
1: 오히려요?
0: 예, 오히려.
1: 네.
0: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무대 위에서 어떤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어떤 효과와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형하기도 하죠.
1: 네. 아, 흥미롭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음악을 한곡 준비했는데 음악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타라라는 고대 그리스 현악기가 있는데요. 마이클 레비가 연주한 키타라 연주곡입니다. 스피릿 오브 더 키타라.

0: 마이클 레비의 키타라 연주, 스피릿 오브 더 키타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에는 서양 고전학자 김기영 선생님과 고대 그리스 문학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선생님께서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메로스의 정체가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1: 그렇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예. 아무래도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작가로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0: 그렇죠.
1: 실제 전설상의 시인이고 실제로 그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1: 그렇다고 해서 호메로스가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0: 하지만은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적인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 네.
0: 뭔가 호메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시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 마치
0: 그리고
1: 학파 이런 것처럼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 호메로스 서사시는 처음에 어떤 그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그죠? 한 번에 이렇게 적은 텍스트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1: 네.
0: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구전이 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호메로스 같은 어떤 시인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호메로스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구전시가 전통에서 여러 세대의 어떤 가인들,
1: 네.
0: 음유 시인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호메로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정말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 서사시의 어떤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플롯 측면에서
1: 네.
0: 영향을 미친 그런 시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1: 네.
0: 가인일 수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인용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비코가 한 말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근대적 의미의 한 개인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민족의 기억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집단적이고 시적인 어떤 인격이다. 예.
1: 그 설명을 들으면 약간 허구의 인물 같은데요. 왜냐면 그
0: 아,
1: 고대
0: 그런가요?
1: 그리스
0: 아, 예.
1: 민족의 기억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네, 이
0: 예.
1: 부분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0: 물론 그 제 말에 약간 무슨
1: 아니, 근데 정말
0: 예.
1: 이게 신기로운 게 호메로스에
0: 예.
1: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0: 맞습니다. 예.
1: 한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그 시기 동안에 그 등장했었던 수많은 그 음유시,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다루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팀이냐,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음유시인들의 집단이냐.
0: 그 팀이라는 말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1: 네.
0: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런 음유 시인들의 일종의 단체
1: 네네.
0: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1: 아.
0: 어떤 주장도 어떤 학자가 하고 있거든요. 실은.
1: 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문화, 특히 이제 그 호메로스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그전에 옮겨지던 것들을 텍스트로
0: 예,
1: 소위
0: 맞는, 맞습니다.
1: 문명화시켰던
0: 예,
1: 그런
0: 맞습니다.
1: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메로스를 비극의 아버지로도 부릅니까?
0: 맞습니다. 예,
1: 네.
0: 지금,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어보면,
1: 예.
0: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의 어떤 최고봉을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한 어떤 성취 이전에,
1: 네.
0: 호메로스가 이미 성취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호메로스를 굉장히 곳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칭찬을 합니다.
1: 네.
0: 한세 가지 정도로 그 그리스 비극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첫 번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플롯의 구성이 탁월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1: 네.
0: 플롯의 구성. 지금 플롯의 그 핵심 그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그 비극의 그 플롯의 세 가지 요소가
1: 네.
0: 첫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뭐냐면 끔찍한 어떤 뭐 누군가가 죽는다거나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순환과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오이디푸스 왕을 예를 들어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모든 진실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어머니의 옷에서 옷핀 같은 거를 뜯어내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두 눈을 찔렀죠. 예. 그런 어떤 그러면서 막 눈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무대에 등장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파토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 중요한

0: 부분은 발견이죠.
1: 네.
0: 발견은 이제 몰랐던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였고,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차마 다른 인간이 바라보지 못할 아이들을 낳았다는 그런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발견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써 오이디푸스의 그 운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태베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다음에 눈먼 거지 신세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1: 네.
0: 굉장히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리스 비극의 플롯의 핵심 요소다. 예.
1: 네.
0: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1: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좋은, 그리고 굉장히 빠져드는, 몰입하는 그런 소설을 봤을 때,
0: 네, 맞습니다.
1: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그런 비극의 그 정서가 흐르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반전이 딱
0: 그렇죠.
1: 등장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호메로스의 작품들에 있어서 그런 플롯이 너무 완벽했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칭찬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칭찬하는 거죠.
1: 예. 호메로스의 대표작, 그러면은 이 오디세이아의 줄거리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오디세이아를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그 앞서 썼던 일리아스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일리아스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예. 자, 그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트로이아 원정이 어떤 10년째 되는 해에 50일 정도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1: 네.
0: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이런 그 호메로스를 칭찬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 어떻게 해서 그 처음에 그 트로이아 원정이 시작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처음 발단은 그거였잖아요. 영웅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지 않았죠. 결혼하면 불화가 많은데 안 그래도 누가 불화의 여신을 초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나서 연회장에다 황금 사과를 던져 넣었죠. 그래서 이 황금 사과를 두고 세 명의 여신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 그 다음에 아테네 여신이 경쟁을 했고, 근데 이거를 이 사안을 제우스가 판단하지 않고요. 트로이아의 왕자인 파리스가 판단을 하게 돼요. 이제 파리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아테네 여신은 너가 이 황금 사과를 나한테 주게 되면은 내가 전쟁에,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전쟁의 여신이니까. 그 다음에 헤라 여신은 너한테 왕권을 주겠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한테 주겠다. 예. 모르겠습니다. 파리스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1: 여인을 선택한
0: 예,
1: 것이죠.
0: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부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이 파리스 왕자가 손님으로 가서 그 스파르타 왕인 메넬라우스의 왕비인 헬레네를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트로이아 원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호메로스는 트로이아 원정의 발단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트로이아 원정의 막바지에 아킬레우스가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하냐면은 그 원정군의 총수인 아가멤논이 자신의 전리품인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강탈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그 아킬레우스는 정말로 일종의 킬링 머신이거든요. 아킬레우스는 너무나 분노해서 결국은 참전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 원정군이 트로이아군에게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게 되고 결국은 트로이아군이 원정군이 이제 배를 이렇게 해변가에 정박을 해놨는데 그곳까지 막 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막 선단에 불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우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아킬레우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0: 남자친구를 제가 학교에서 설명할 때마다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파트로클로스라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친구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고 결국은 전투에 나가게 되고 트로이아의 왕자인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자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남자친구를 죽인 헥토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 네.
0: 아킬레우스가 다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1: 예.
0: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수를 하죠. 그래서 트로이아 그 왕자 헥토르를 죽이게 되고 너무나 분노했는지 어쨌든 헥토르의 시신을 또 자기 그 텐트에 가져와서 막 이렇게 그죠?
1: 네.
0: 도무지 그 분노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장면에 헥토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 왕이 도착을 하게 돼요.
1: 네.
0: 프리아모스 왕이 이게 탄원을 하는 거죠. 예, 나의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이 늙은 노인을 보면서 자신의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1: 네.
0: 고향에서.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는 그런 운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로이에서 죽어서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트로이에서 죽어야만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된다. 이런 어떤 그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면 불멸의 명성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예.
0: 트로이아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슬퍼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면서 결국은 프리아모스에게 시체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적인데 거기서 막 그죠?
1: 네.
0: 우둥둥케 앉고 예,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이렇게 스르르 해소되는 걸로 이게
1: 네.
0: 끝이 나는데
1: 굉장히 극적이네요, 진짜.
0: 예,
1: 예.
0: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일리아스에서는 사실은 트로이아 목마 작전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일리아스의 마지막 부분은 트로이아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다.
1: 네.
0: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곧 죽게 된다. 라는 어떤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우면서 끝나는 거죠.
1: 예고되면서
0: 예, 맞습니다.
1: 아 일리아스의 트로이아 목마 작전이나 트로이 함락이 나오지 않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오, 자, 그러면 지금 일리아스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디세이아는 그러니까 일리아스의 이제 속편인 건가요?
0: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면
0: 뭐
1: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0: 오디세이아에서는 그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고향 이타케,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1: 네.
0: 이 작품은 사실은 첫 번째 장면부터 이타케의 어떤 정치적인 무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를 정복하긴 했지만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칼립소라고 하는 여신에 좀 억류가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예,
1: 네.
0: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됐죠.
1: 네.
0: 근데 돌아오는 길에 모든 전우들을 다 잃고 홀로 칼립소라고 하는 요정의 어떤 섬에서 매일매일 바닷가에 가서 고향 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1: 그리워하고,
0: 있고 예, 그냥 사실 거기서 그 여신이 또 약속을 했거든요. 너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칼립소에게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들이 이제 회의를 열게 되고 신들은 오디세우스를 이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테네 여신이 오디세우스의 친구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타케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필로스의 네스토르와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를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여행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칼립소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가서 이제 제우스의 뜻을 알려주게 되고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곁을 떠나서 이제 스케리아라고 하는 섬에 가서 알키노스 왕과 아레테 왕비의 환대를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나서 근데 요그 알키노스의 궁정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디세

0: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나서 칼립소에게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험담을 거기 궁정에서 오디세우스가 마치 호메로스인 양 이야기를
1: 이야기를
0: 들려주는, 예,
1: 해줘요.
0: 들려주는 거거든요. 예.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좀 환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케의 호송인이 된 거죠. 그래서 도착해서 근데 지금 이타케는 위기 상황으로 무도한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막 먹어치우고 그리고 왕비를 위협해서 결혼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타케에 도착해서 결국은 거지로 위장을 해서 자신의 그 궁정으로 들어가서 온갖 그 구원자들한테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타이밍에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활 속이 시합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페넬로페가 활 속이 시합을 열어서 이제 활 속이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구원자들은 활 시위도 못 당겨요. 이런 상황에서 이 거지로 위장을 하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활 속이 모든 관역, 그 구멍을 다 통과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구원자들을 응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인과 아내와 그 재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재회하고,
1: 왕권도
0: 예.
1: 회복해가고,
0: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자들이 108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원자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구원자들의 가족들과 오디세우스 진영이 이제 전쟁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아테네 여신이 개입을 해서 그리고 제우스 신이 이 구원자들의 가족에게 망각을 줌으로써 그래서 다시 이타케가 평화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 지금 오디세이아
0: 예, 좀
1: 이야기
0: 제가
1: 해주신
0: 자세한 좀
1: 겁니다.
0: 예.
1: 아니, 그럼 오디세이아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그 오디세이아를 읽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읽어보시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환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환대. 환대라고 하는 거는 그 환대의 법도는 제우스 신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손님과 주인이 각자가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건. 사실 신화에서 환대의 법도를 완전히 그 짓밟아 버린 존재가 바로 파리스죠. 왜냐하면
1: 그렇죠.
0: 손님으로 와서 주인의 아내를 데리고
1: 도망갔으니까요.
0: 도망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이타케의 상황으로 가서 이타케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주인인 오디세우스가 지금 20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고 지금 무도한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집을 점유하면서 오디세우스의 가산을 마구 탕진하고 있거든요. 가축들을 막, 그죠? 잡아먹고, 포도주를 막 그냥 들이마시고. 그러면서도 아주 무도하게 주인의 그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완전히 환대의 법도를
1: 어긴 것이죠.
0: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플롯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환대의 법도를 짓밟은 구원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귀향을 하기 위해서는 귀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트로이아를 정복한 많은 영웅들도 귀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귀향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의 어떤 그죠? 이런 모의로 결국은 집에 도착했지만은 살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귀향을 하지 못한 영웅들이 그 아가멤논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귀향을 하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자기의 어떤 배를 가지고 있고 전우들이 있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모든 전우를 잃고 나서 오디세우스는 일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그 고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낯선 공간에 가서 환대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이
1: 그렇죠.
0: 환대를. 그래서 그러려면은 환대가 그냥 이루어지

0: 게 아니라 환대에 걸맞는 손님이냐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1: 네.
0: 그렇게 그 오디세우스는 결국은 환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 귀향의 과정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귀향하는 영웅이라는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1: 네.
0: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정체입니다. 정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거든요.
1: 네.
0: 위장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귀향을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고 좀 속임수이긴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정의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1: 네.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대,
1: 귀향,
0: 귀향, 정체
1: 네.
0: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디세이아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이어서 나눠볼까요?
0: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들어가서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1권에서부터 4권까지
1: 오디세이아
0: 예, 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 청취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김기영 선생님과 고대 그리스 문학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응변에 능한 자로 그는 많이도 떠돌았구나. 트로야의 신성한 도시를 정복하고 나서 김기영 선생님이 번역한 오디세이아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임스 호너의 작곡으로 영화 트로이의 OST 가운데 3200년 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쉬는 날, 그러니까 연휴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주 5일제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하루가 더 많은 119일을 쉬게 된다고 해요.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모두 10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올해도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벌써 내년 달력의 휴일 수부터 헤아려 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살짝 웃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원래 여행은 떠나기 전날이 가장 설레고요. 휴일은 달력을 보면서 미리 기다릴 때가 행복한 법이잖아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분 좋은 상상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런 게 또 재미가 아닐까 싶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박현정의 가야금 연주로 천안, 천안 전해드렸는데요. 흥타령이라고도 하죠. 천안 삼거리를 소재로 한 곡으로 흥겹게 기분 좋게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 오늘 연음발에서요. 제가 내년 달력에 빨간 날이 올해보다 하루 더 늘어난다더라 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 이 흥미로운 소식을 발표한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뜻밖에도요. 우주항공청이더라고요. 2027년도 원력요항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이 원력요항이라는 게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주요한 자료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별과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아, 우주를 연구하는 곳에서 우리의 달력 휴일 수까지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또 새삼스럽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발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내년 2월의 설 연휴는 나흘, 그리고 9월 추석 연휴는 사흘간 이어지네요. 아직 보낼 날이 한참 남은 올해를 두고 좀 2026년이 서운해하겠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연휴를 이렇게 찾아보나? 그런데 또 이렇게 알고 그러면 내년에 또 연휴에 뭘 할지? 누구와 보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마음이 참 소박하면서도 귀엽기도 하죠. 우주항공청이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조율해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가끔은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서 기분 좋은 상상 속을 마음껏 헤엄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은일 외 여러분의 현주로 하늘소 전해드립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하늘소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기분 좋은 상상은 때로는 생활이 활력소가 됩니다. 상상보다 현실이 행복한 아름다운 음악마루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분 좋은 상상 뭐 해보셨어요? 내년에 휴일이 더 많아지는 상상? 올해보다? 실제로 내년이 올해보다 휴일이 하루가 더 늘기는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냥 뭐 올 여름 휴가 계획 아직 안 세우신 분들은 어디로 떠나볼까? 이런 상상만 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 좋고 신나지 않아요? 설사 못 간다 하더라도. 일단 내 생각은, 내 상상은 어디든 다 열려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막 진짜 비싸고 좋은 호텔에 가서 한번 묵어볼까? 이런 상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저 가장 우리나라와 먼 나라로 한번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이 잠깐 상상하는 순간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분 좋은 상상은 이렇게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되네요. 여러분도 즐겁고 재미있는 상상 잠시 잠깐 해보세요. 김인설님께서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모두 장마 대비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제주도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대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세요? 아직

이렇게 위쪽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라서 남부지방으로 그리고 제주도 지방에 이제 비구름 전선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달았는지 달았다면 교체도 하셔야 되고 와이퍼 에어컨 작동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면 아, 굉장히 뿌듯하던데. 여러분은 장마 대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 소소하게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해요. 문자창 열려 있죠.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어떤 이야기든지 보내주시면 돼요. 듣고 싶은 음악도 청해 주셔도 되고요. 짧은 글 50원,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가득가득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봐야죠. 오늘은 김효숙의 용기 있는 생활 중에서 일부분 만나볼 텐데 환경을 생각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과 가족, 이웃, 그리고 크게는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일상 속 실천에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이뤄내는 이야기 한번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떼돈 벌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예결 한홍원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산 탈 거야, 썸 탈 거야 듣고 오시죠.

김인설님께서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 썸 타요 하셨는데 산 탈 거야 썸 탈 거야 듣고 문자 주셨네요. 예결 한웅원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섬섬옥수님께서 아, 왕오천축국의 여정을 따라 순례하면 내 마음에 비단을 깔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굉장히 그 사색적이시네요. 저는 뭔가를 이렇게 좋은 데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 좋은 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비싼 호텔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상상하고 뭘 한번 사볼까?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와 사색적이시네요. 그 신라의 승려 해초가 그 순례한 뒤에 기록한 여행기 이제 왕오천축국전인데 그것처럼 순례하시는 상상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요. 와. 또 우리나라도 그 순례길이 있나요? 순례길이라고 하면 그 외국에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그 길들 걸으면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 깊은 사색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섬섬옥수님께서도 언제 한번 계획하시고 순례길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녀오시고 그 느낌, 경험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피터팻이라는 곡인데요. 두근두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떠나는 발걸음과 여행을 떠나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그 두근거림까지 여행의 콩닥콩닥 설렘 두근거림을 표현한 곡이에요. 오뉴월의 연주로 피터팻 전해드립니다.

0: 아침 그리고 한옥 찻집. 봉지는 주지 마세요.
1: 뭐에 흙 묻었는데?
0: 괜찮아요. 여기 담으면 돼요. 가방에서 까만 봉지를 꺼내 보이고 물을 담는다.
1: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잘 들고 댕겨 보기 좋아.
0: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젊다고?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나? 용기 여사의 입꼬리가 내려올 줄 모른다. 장바구니는 묵직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장바구니 가득 찬거리를 준비한 용기 여사는 마냥 기분이 좋다. 어깨가 자꾸 처지지만 종일 수고한 식구들이 모여 맛나게 먹을 생각을 하니 용기 여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장

악바구니나 용기를 내밀면 무조건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위생상 안 된다면서 비닐에 담아주는 상인들이 많았다. 때론 애국자 나셨네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용기 여사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밀면 상인들은 웃는 얼굴로 알뜰한 환경 운동가라면서 기꺼이 응답해 주었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용기 여사는 큰 힘을 얻었다. 이제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당당함만 남았다.

용기 여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가방을 여는 것을 본 친구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내가 먹던 거니까 집에 가져가서 내일 데워 먹으려고. 용기 여사는 가방에서 보온 죽통을 꺼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용기로 모였고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친구들은 핀잔을 주기는커녕 응원해 주었다. 어머, 생각도 못했다야. 그거 좋은 방법인데? 나도 집에 죽통 있어.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싱크대 구석에 처박아뒀는데 꺼내야겠다. 좋다, 좋아. 괜한 짓 한다고 타박할 줄 알았던 친구들의 칭찬과 격려 덕분에 어쩔 줄 몰라 붉어지던 용기 여사의 뺨에 배시시 웃음이 퍼졌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결국 희망을 나누는 일이다. 내가 바뀌면 집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세상이 조금씩 밝아진다. 용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한번 해볼까 하고 꺼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우리 함께 용기 내보자.

사람 날의 연주였어요. 가만빛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효숙의 용기 있는 생활 중에서 일부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와, 진짜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우리 함께 용기 내보자라는 마지막 문장이 참 든든하게 다가오기도 한 글이었어요. 글 속의 주인공인 용기 여사의 이름이요. 중의적이죠. 그릇을 뜻하는 용기이기도 하고 마음의 씩씩한 힘을 뜻하는 용기이기도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처음 가방에서 장바구니를 꺼내고 식당에서 조용히 보온 죽통을 달깍거리면서 꺼낼 때 얼마나 쑥스럽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했을까요? 그렇게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얼굴이 빨개지던 용기 여사의 모습이 좀 눈앞에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부끄러움을 무릅쓴 행동이 시장의 상인들을 미소짓게 만들었고요. 싱크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친구들의 죽통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게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실천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결심이나 큰 엄청난 운동을 먼저 떠올리지만 진짜 변화는요. 이렇게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하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 한 자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나 하나 장바구니 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아니라 나부터 한번 가볍게 시작해볼까? 이렇게 꺼내드는 그 작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오늘 마트 가시거나 혹은 작은 가게 들르실 때 가방 속에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 하나 슬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실천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옥 찻집, 오늘은 김효숙의 용기 있는 생활과 함께 해봤습니다. 숨비소리 전해드릴 텐데요.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깊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를 말하죠. 거친 바다와 맞서면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해녀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소리 만나볼 텐데요. 다올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숨빗소리 전해드리죠.

다올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숨비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혜령의 해금 연주곡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Hope for Tomorrow 전해드릴게요.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Hope for Tomorrow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단가 병창 녹음 방초 준비했어요.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 여름철의 자연 경관을 말하는 녹음 방초. 그 자연의 향기가 그윽한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들어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구연모 외 여러분의 연주로 몽금포 스토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목요일 음악마루 2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요, 떼돈 벌다 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해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내려봐 깨놓으시면 이후부터는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세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0600님께서 아랫집 친한 언니가 문 앞에 맛있는 오이김치를 두고 갔어요. 요즘 시대 정 깊은 이웃을 만나서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진짜 이런 거 너무 부럽죠.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다 싶어요.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주택인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동네 오고 가면서 안부도 묻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 단절되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고 참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정말 이웃사촌의 그런 단어가 점점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데 참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김치 담았다고 문 앞에 걸어두고 가시는 이웃이 있어서 0600님께서는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정읍사인데요. 환한 달을 보면서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담긴 곡이에요. 서현진, 김나니의 노래로 만나볼게요.

서현진, 김나니의 노래로 정읍사 듣고 왔는데요. 환한 달을 보면서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이 담긴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영국에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부서 이름도 해석을 하면 외로움부 라는 해석으로 되는데 실제로 있대요. 거짓말 아니고요.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달래주겠다는 건데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다정하기도 하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1인 가구들이 부쩍 많아졌잖아요. 또 예전만큼 여럿이서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문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 변화로 느끼는 외로움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외롭고 허전한 마음 드세요? 그렇다면 음악마루에서 그 마음 살짝 비워드릴게요. 외로움부 장관은 아니지만 음악으로 여러분 마음 좀 달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유난히 마음 한구석이 좀 헛헛하고 외롭게 느끼신다면 언제나 사연 남겨주세요. 외롭지 않게 음악마루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안소은의 노래로 히로에락 눈물타령 듣고 옵니다.

이렇듯이 우리네 인생사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디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을 다 제하고 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아까운 청춘이 가기 전에 희로애락으로 즐겁게 지내보자!

같기도 하고. 김인설님께서 외롭고 허전할 때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 해결돼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혼자만 그냥 그 시간에 갇혀 있기보다는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좋은 음악도 나오고 여러분 보내주시는 이야기에 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잖아요. 5293님께서 텃밭 재배한 고추, 상추들 옆집에 나눠 먹는 즐거움도 큰데요. 김치 나눠 먹기 최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또 음악들 들으면서 여러분 사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기분 다시 한번 좀 상쾌하게 만들어 보시죠. 퓨전 국악 이어랑의 연주로 리프레쉬 전해드립니다.

안소은의 노래로 히로에랑 눈물 다령 전해드렸어요. 기쁨, 슬픔, 사랑, 즐거움 그 다양한 히로에락 감정 즐기면서 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보는 거죠. 여러분의 또 문자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들으면서 또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분이 또 다시 새롭게 정비가 됩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와, 대박! 너 이번에 주식 사둔 거 엄청 올랐다며? 말도 마. 그냥 묻어둔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니까. 완전히 떼돈 벌었지 뭐야. 오늘 맛있는 거 내가 쏜다. 와, 진짜 부럽다. 나도 이번 기회에 재테크 좀 제대로 배워서 너처럼 떼돈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비법이 뭐야? 에이, 비법은 무슨.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거 한편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얼떨떨하기도 해.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단번에 얻었을 때 우리는 흔히 떼돈을 벌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때 주변에서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자주 쓰는 이 떼돈이라는 말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돈을 뜻하는데요. 어감이 다소 속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의 뿌리를 찾아가려면 조선시대의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일확천금의 기회였던 어떤 일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강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던 뗏목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부터 구한 말까지 전국의 대도시나 궁궐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질 좋은 나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이나 인제 같은 깊은 산골에서 베어낸 거대하고 단단한 소나무들을 한양처럼 먼 곳까지 운반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형 트럭이나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들을 수십 개씩 엮어서 거대한 뗏목을 만든 뒤 남한강이나 북한강 물줄기를 타고 운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뗏목을 전문적으로 몰던 사람들을 뗏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하고 위험했죠. 거친 급류를 만나 뗏목이 뒤집히면 목숨을 잃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위험이 큰 만큼 성공했을 때 보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험난한 물길을 무사히 헤치고 한양 마포나루에 뗏목을 대면 나무를 판 값으로

평생 만져보기 힘든 엄청난 거금을 한 번에 손에 쥘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뗏목을 대서 번 돈이라는 뜻에서 점차 뗏돈이라는 말이 생겨났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큰 돈을 벌었을 때 쓰는 떼돈 벌다의 유래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위험천만한 강물 위에서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결실이 오늘날 일확천금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니까 익숙했던 단어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신의 연주로 너울, 초 전해드렸어요. 세찬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 바다를 그린 곡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은요. 뗏목을 무사히 인도해서 얻은 거금을 뜻하던 떼돈. 오늘은 이 단어 속에 담긴 아주 치열하고도 흥미로운 유래를 짚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쓰는 떼돈이라는 단어에 이런 힘겨운 삶이 녹아있는 줄은 몰랐어요. 거친 풍파를 견디면서 한양에 도착한 떼꾼들,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떼꾼들이 품에 안았던 그 떼돈은 단순히 요행으로 얻은 행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일궈낸 가장 뜨거운 땀방울의 대가였던 거죠. 네,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떼돈을 버는 대박의 순간들을 좀 꿈꾸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그 일확천금의 행운보다는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만의 작은 뗏목을 정성껏 엮어나가고 거친 세상이라는 강물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그 성실한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뭐 큰 돈이 주는 풍요 물론 좋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의 곳간을 먼저 든든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떼돈 벌다라는 이야기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돈이로구나 듣고 오시죠.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돈이로구나 전해드렸습니다. 두꺼비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마루방송 잘 못 듣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쿠 어디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치료 받으시면 이제 나아지시는 거죠. 예,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럴 때 보면 떼돈 버는 것도 다 소용없다. 그런 생각 들죠.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요. 아프리카의 노래인데요. 미량아리랑 전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순간은 언제였나요? 온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잠시 멈춰 서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 가뿐하게 씻고 나와서 마주하는 선풍기의 기분 좋은 바람?

그 짧은 순간의 시원함이 쌓였던 피로를 단숨에 씻어내고 다시 또 든든하게 살아갈 생기를 채워주곤 하죠. 비가 내려서 눅눅한 날이든 볕이 쨍쨍한 날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는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이렇게 지친 순간에 찾아오는 소박하고 다정한 일상들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참 애쓰고 계세요. 남은 오후 시간도 내일을 위한 기분 좋은 활력 가득 채우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예술 치유 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열린 콘서트가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대치동 C스퀘어에서 열립니다. 하바해는 하늘, 바람, 햇살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인데요.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위로와 쉼을 전하고자 결성된 예술 치유 그룹입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하바의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장애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인데요. 공연에선 하늘이가 햇살 누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그 길을 함께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배우 이하늬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음악 낭독극을 함께 꾸미며 무대에 특별한 감동을 더하고요. 따뜻하고 친근한 음악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은 여름밤, 음악이 건네는 작은 위로를 하바해의 콘서트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지켜온 국악인들의 이야기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 국악극 대청여관 2가 7월 3일과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대청여관 2는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갈 곳을 잃은 국악인들이 부산 대청동의 작은 여관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전통 예술을 이어갔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리와 춤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삶, 그리고 예술로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경기민요와 정가,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이 극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악의 매력은 물론 인물들의 감정까지 더욱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예술을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전통 예술이 가진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대청여관 2, 올여름 부산에서 우리 예술의 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됩니다. 정재만 추모 12주기 공연,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이 7월 12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고 정재만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연인데요. 명무 한성준, 한영숙, 정재만으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벽사 전통춤 보존회가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도 참 인상적이죠. 커다란 태산을 등에 짊어지듯 무거운 바윗돌을 발에 매단 듯이 춤을 추라. 생전 정재만 선생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는요, 그 가르침과 예술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재만 선생이 생전에 아끼고 사랑했던 대표 전통춤들이 무대에 올라 선생의 춤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깊은 예술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춤이란 게 동작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남긴 마음과 정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춤의 계보와 전통춤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메뉴 식후 음료수 어떤 걸로 선택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죠.
1: 저녁에는 뭘 먹지? 주말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디로 가지? 뭐 이렇게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등등등.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2: 그렇죠.
1: 그 선택이 아마도 지금의 나를 우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말로는요, 실제 인간의 뇌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 그 선택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합리화.
2: 네.
1: 요게 가끔은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좀 뭐랄까 후회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자, 여러분이 오늘 하신 선택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드십니까?
1: 자, 당신의 선택. 오후의 선택은 바로 국악방송
0: 파트의 상사리아입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일. 자, 오늘의 첫 곡은 김준수, 최수현 두 번째 달의 쾌지나 칭칭난에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정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수도 없이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뇌를 다루는 뇌과학자들은요, 삶은 전두엽과 편도체의 시소게임이라고 했습니다.
0: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편도체는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전두엽은 미래를 설계하는 어떤 회장님, CEO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도체는 오늘 힘드니까 치맥 먹어, 괜찮아, 치맥 먹자 이런 식이고, 네. 전두엽은 야 지금 먹으면은 살찌고 후회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런 뇌에서도 균형이 중요하군요.
1: 네네.
0: 다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편도체가 이기네요.
0: 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항상 편도체가 승자.
0: 근데
1: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1: 네.
0: 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편도체로 기울게 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두엽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1: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그 문자로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고르기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0: 너무 많은데.
1: 그렇죠?

0: 이게 어려운 것들.
1: 선택의 순간에서.
0: 예. 예. 아주 사소하게는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1: 아, 그거는 뭐.
0: 아, 이거 어렵고.
1: 항상.
0: 예, 여름철에는 이제 뭘로 먹을 거야? 비냉? 물냉?
1: 아,
0: 아 이거 진짜 난제예요.
1: 아, 그렇습니다.
0: 둘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1: 네. 짬짜면 그거 반반씩 예. 응? 그거 있으니까
0: 물비냉.
1: 예, 예, 그 의견 냈었잖아요. 네. 물비 이렇게 해서 예, 예.
0: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1: 요거 먼저 한 사람이 아마
0: 임자라니까요.
1: 독점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꼭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1: 네. 네. 네.
0: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가장 고르기 어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문자로 함께 소통해 보겠습니다.
1: 후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2: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삼산에 줄줄줄 팍팍팍 듣고 왔습니다.
1: 자, 편도체와 전두엽의 싸움. 여러분 가장 고르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 5238님. 네.
0: 제육볶음이냐 생선구이냐 여기도 고민이 되죠.
1: 저한테는 좀 쉽네요.
0: 왜요?
1: 저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0: 다 돼지가 들어가네요.
1: 예예. 예. 김치찌개도 돼지고.

0: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찌개거리는 뭐 목살이든 상관없는데 네네네. 들어가야 돼요.
1: 4178님께서 저는 아기가 둘인데 이 둘의 입맛이 늘 달라요.
0: 아, 어렵죠.
1: 그래서 오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나 그것이 늘 고민입니다. 맞아요. 아, 진짜 고민이시죠.
0: 애들이 그냥 다 잘 먹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참 좋은 게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입맛이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0: 네.
1: 저는 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아내가 그 두 가지를 다 해줍니다.
0: 이야, 대단하시다.
1: 와,
0: 쉬운 일 아니에요.
1: 근데 저도 다르잖아요.
0: 네.
1: 세 가지를.
0: 그 집은 아들이 셋이네.
1: 아니, 가끔은 제가, 네. 아, 제가 큰 애 먹는 거 2인분으로 해줘. 아. 그렇게 해서 먹을 때도 있고 작은 애 걸로 해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래도 해줘가 가능하네요. 아, 보통은 그냥 나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게 정성 아닙니까?
1: 아니 물어보니까
0: 아, 물어와서
1: 뭘로 해줘? 그래서 아 첫째 걸로 해줘.
0: 아~
1: 대신에 이제
0: 형수님이 진짜 멋있다. 그러면 아들 셋한테 다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0: 큰 애까지.
1: 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뭐 곡을 써야 된다든지 뭔 일이 있어. 그럴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0: 아 없어야죠.
1: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미리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그럼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해놓죠.
0: 네. 아유 참 멋지시네요. 4178님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근데 집안마다 네. 그 식이 다른 거니까.
0: 아니 근데 영양 측면에서는 꼭 좋아하는 대로만 먹으면 불균형이 약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김치찌개 제육볶음이잖아요. 맨날 네네. 그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아, 된장찌개도 먹고 아, 생선구이도 먹고 해야
1: 그쵸,
0: 되니까
1: 그거는.
0: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쩌면 영양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1: 네.
0: 547 하나님 운동을 갈까 말까 야식을 먹어봐라 맨날 갈등하다가 편도체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네, 하셨어요.
1: 먹어야죠.
0: 그렇죠. 운동은 안 하고 야식은 먹게 되는 우리네 삶.
1: 아 편도체가 항상 이기는 네. 대로 또 가시네요.
0: 네. 네
1: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0: 근데 확실히 운동 말까가 항상 그거지만 갈까 이거 한번 하기 싫은 걸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야식 먹어 말아 할 때 안 네. 먹어를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보상이 진짜 커요.
1: 아, 봉영 씨는 전두엽이 항상 또 이기네요.
0: 아,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전두엽이 이길 때 그 행복감이 뒤에 오거든요.
1: 아, 네.
0: 그럴 때 진짜 행복감이 커요.
1: 아, 전두엽.
0: 그 맛도 한번 보시면 네네. 아, 전두엽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간도 오지 않을까.
1: 네. 알겠습니다.
0: 또 보겠습니다. 네. 김치를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는 김장철마다 배추 김치는 당연하고요. 알타리를 담글까 파김치를 담글까 깍두기를 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얻어먹는 우리 식구는 다 좋아요. 6634만원님
1: 저는 알타리요. 어머니 저 알타리요. 알타리. 알타리로 부탁드려요.
0: 저 깍두기 하나요. 네.
1: 그냥 배 먹어요. 네. 배워서 드세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저는 사실 근데 배추김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아 진짜요?
0: 요걸로 그냥 끼니 다 할 수 있습니다.
1: 저는 그렇진 않아요. 여름에는 꼭 열무가 있어야 되고
0: 아.
1: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이제 파김치가 그래도 한 시즌은 좀 있어야 되고
0: 어휴 네. 그 집 큰아들 참 까탈스럽네요. 해줘.
1: 네, 해줘. 해줘.
0: 해줘. 해줘.
1: 아, 대신에 이제 제가 또 걸레를 들고
0: 아.
1: 바닥을 계속 닦죠.
0: 청소 잘하는 큰아들.
1: 네, 그렇습니다.
0: 청소하기 싫을 때 청소기만 돌릴까 닦기만 할까 고민하다가 늘 청소기만 돌리죠. 저도 편도체가 센가 봐요. 6309님. 아,
1: 그렇군요.
0: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청소기랑 닦는 거 함께 되는 그 청소기를 사세요.
1: 아.
0: 그거 정말 꿀템입니다.
1: 네네. 네. 그래요.
0: 5463님. 비 올 때 막걸리를 응? 막걸리를 마실까 부침개를 먹을까?
1: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1: 하나만 먹다
0: 당연히 같이 먹어야
1: 막걸리만
0: 되는 거
1: 드세요? 부침개 없이?
0: 이게 가능해요?
1: 이거 힘든데 아무튼
0: 다음도 볼게요. 라면을 먹을까 커피만 마실까 고민합니다.
1: 라면 드시고 난 이후에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아무튼
0: 아 그런데 아 엔딩이 나왔네요. 결국 다 먹어요 하셨는데
1: 아 그쵸, 그쵸.
0: 아, 이 엔딩이 자연스러운 엔딩이죠. 이게 해피 엔딩이죠.
1: 네네. 네. 부침개에다 막걸리 먹어야 되고 식사 이후에 이제 커피 예. 드셔야 되고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 라면을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시면 부침개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0: 아, 자연스럽게 네. 라면을 먹으면 또 커피도 먹게 되는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8614님께서

0: 7월이 시작된 만큼 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늘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렇게 고민입니다.
1: 오호, 그럴만하죠.
0: 바다가 일단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산으로 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1: 지형에 따라서 산과 바다가 다 있는 데들이 있죠.
0: 아 있죠.
1: 네. 있죠. 아 제주도만 해도 산과 바다가 다 있잖아요.
0: 아 있죠.
1: 산에

0: 네. 소원이 있어요.
1: 네.
0: 우리 봉영 씨와 함께
1: 네.
0: 바다 수영을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1: 바다 수영?
0: 네.
1: 원래 하세요?
0: 어, 그럼요.
1: 하고 오세요.
0: 그러니까
1: 굳이 같이 가시려고.
0: 함께.
1: 왜요? 굳이?
0: 바투의 어떤 그
1: 팀워크를 위해서.
0: 수련회. 예, 수련회 차원에서. 예, 팀워크 차원에서.
1: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바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야, 그래요?
1: 해수욕을.
0: 그 재미를 몰라요.
1: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1: 저는 산과 바다. 저는 무조건 산이죠.
0: 맞습니다. 왜냐면
1: 무조건입니다.
0: 봉영 씨네 집이 바로 지리산
1: 맞습니다.
0: 위치니까.
1: 저에겐 산이 익숙하고요.
0: 저는 바다 사람이라.
1: 산 안에 골짜기 있잖아요.
0: 네.
1: 그 골짜기 물이 정말 깨끗해. 시원하다. 전 바닷물은 잘 안 담그거든요.
0: 네네.
1: 골짜기 물은 무조건 담그고. 그 순수함?
0: 네.
1: 그 맑음?
0: 네.
1: 그 신선함?
0: 좋죠.
1: 그 진짜 좋아요.
0: 그 지리산은 등산화 신고
1: 네.
0: 걸어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1: 예. 올라가 봤죠.
0: 정상까지?
1: 정령치의 차를 대고.
0: 아니.
1: 노고산의 주차장에 대고.
0: 맨 밑에.
1: 아니, 노고산은 주차하고 또 한참 올라가야 돼요.
0: 노고단 아닙니까?
1: 노고단.
0: 네, 노고단.
1: 노고단에 주차하고 그 정상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0: 네.
1: 중턱까지만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0: 네.
1: 와이프가 죽어도 못 가겠다고 신발이 좀 불편하다 그래.
0: 그건 그렇죠.
1: 예, 아내를, 같이 내려왔다.
0: 아내를 또 챙겨야죠.
1: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좋더라고요.
0: 아, 잘하셨습니다.
1: 네. 높은 산보다는 저는 골짜기가 있는 산을 좋아합니다.
0: 네네네.
1: 아, 2286님의 메시지입니다.
0: 네.
1: 남편하고 소소하게 투닥거릴 때마다 싸울까? 참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전두엽 CEO가 저를 잘 컨트롤 하나 봅니다. 그러면 대단하시다.
0: 미래에 있을 그 상황이
1: 네.
0: 됐어. 그냥 참자. 이렇게 네. 인내하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1: 근데 투닥거릴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0: 거죠. 그렇죠.
1: 메타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걸 네. 어떻게 할까? 이성적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0: 훌륭하십니다.
1: 네, 훌륭하십니다. 네.
0: 자, 여러분들의 그 항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수님 명창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듣고 오겠습니다.
2: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어 세상사 쓸쓸하더라도 어제 청춘지르러니 오늘 백발헌심구나. 애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름 포머를 반겨흔들을 쓸 때 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방 조승하시라. 내 보서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열악해도 채척은 얼개를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방목한 첫 찬바람에

시청주를 내려와라. 어와 세상 번인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등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죄하면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저르기로 구나. 사후에 반반신수 불효 생전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을 다른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난 세월 어쩔 거나.

0: 대라 매달아 놓고 콕콕 두시 거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았다가 세상에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 번진 내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흐드렁거리고 놀아봅시다.
1: 정순님 명창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2: 저희가 하루 한 회 방송할 때 곡을 여러 곡 듣죠. 열 몇 곡.
1: 네.
2: 생각해보면 이거 선곡하는 담당 PD도 항상 고민이 많겠네요.
1: 아, 그 곡, 어떤 곡을 고를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철가이더라도 그렇죠. 네. 뭐 선생님들 워낙 많으시니까
2: 맞아요.
1: 조상현 선생님 걸로 할까 누구 걸로 할까 이렇게.
2: 근데 네. 또 같은 사철가 같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또 완전 다른 느낌이 나는 게 우리 전통 소리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1: 그거는 진짜 그래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네.
2: 또 보겠습니다. 갈등되는 거 고민되는 거. 2810님 아침에 옷 고를 때 좀 갈등입니다. 이야 우리 사모 씨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이 티에 이 바지, 이 가방에 이 신발.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침마다 물어보는데 귀찮다고 대답을 안 해줘요. 하셨어요.
1: 아,
2: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1: 고민이 되죠. 아하. 아침마다 진짜 어떻게 이거를 하지? 그 굉장히 고민이 예. 됩니다. 예.
2: 이상원 씨가 아침마다 야 보면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까 오늘 예, 예. 이런 고민들.
1: 그럼요. 저는 국악계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거든요.
2: 같이.
1: 아,
2: 같은 티셔츠.
1: 예, 예.
2: 그래서 실제로
1: 네.
2: 그러니까 CEO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예.
2: 이런 사소한 고민들을 하고 싶지 않기
1: 맞아요.
2: 때문에
1: 예.
2: 나한테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옷을 여러 개를 사놓고 그냥
1: 맞아요.
2: 그거를 돌려 입는 거예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갈등조차 안 하려고
1: 예, 예.
2: 그런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1: 제가 스티브 잡스 그거를 예. 이제 딱 접하고 나서 네. 동일한 옷 예? 그 옷 고르는데 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다.
2: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1: 제가 선배예요 사실.
2: 그러니까.
1: 제가 선배인데.
2: 예예. 예. 제가 전, 알기로도 그러네.
1: 저는 이제 안 유명하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죠.

0: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1: 아 근데 그 가족들이 좀 귀찮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가?
0: 그럴 수도 있고요.
1: 저 같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이제 어디 가야 되잖아요. 아,
0: 네네네.
1: 이제 의상이라든지 꼭 한번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그럼 저는 그 하나도 귀찮지가 않던데.
0: 어.
1: 이거보다 이게 더 이게 이런 느낌이 같아, 나서 나은 것 같은데 네. 얘기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0: 네네네.
1: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5419님. 달걀을 꼭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삶은 달걀로 먹을까, 계란 후라이를 할까, 스크램블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달걀찜도 맛있어요.
0: 그렇죠.
1: 달걀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렵죠, 사실.
0: 어떨 때는 진짜 후라이가 좋고 어떨 때는 찜이 좋을 때가 있고.
1: 맞아요.
0: 고기 먹을 때는 찜이 좋고요.
1: 네. 네. 근데 진짜 삶은 달걀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계란 후라이는 어쨌든 뭐 올리브유를 넣든 기름에 네. 하는 거지만 네. 삶은 달걀은 그 순수 결정체잖아요.
0: 네.
1: 약간 식사 대용으로도 엄청 좋아요.
0: 맞아요.
1: 먹고 나면 든든하기도
0: 하고. 네네네. 좀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5417님께서 퇴직을 하면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커피숍을 할까 치킨집을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었는데 아무튼 네. 요즘은 자격증을 따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시면서. 하긴 진짜 퇴직 이후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1: 프리랜서니까
0: 예.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하겠네요.
1: 대부분 이제 옛날에 법칙 같은 게 있었어요. 퇴직하면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뭐 치킨집
0: 예.
1: 차리면 되지.
0: 맞아요.
1: 했었는데
0: 커피숍을 하거나.
1: 근데 지금 자영업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커피숍 치킨집 절대 하지 말라고.
0: 포화 상태잖아요.
1: 네.
0: 예.
1: 저는 사업은 잘 모르지만. 접목을 해보시라.
0: 어떻게요?
1: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를 잘 믹스하는 게 네. 그 믹스하는 와중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어서.
0: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요?
1: 예를 들어요?
0: 네.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족발 팔어?
1: 그거는 좀 힘들고요.
0: 그럼요.
1: 업종이 너무 달라버리면 좀 그런데.
0: 치킨집에서 그러면 반찬을 팔고.
1: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있지만 커피숍 같은 데에서 라이브 네. 카페처럼 커피숍을 하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게 음악과 커피를 접목해서 새로운 게 탄생을 한 거고.
0: 네네네.
1: 그리고 은근히 막 사업 성공한 아이템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콜라보해서
1: 아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들을 서로 믹스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감성들이 나오네 하면서 이제 사업 아이템들을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시작점을 저게 잘 되더라. 저거 네. 가져오자. 이거보다는 네. 이것과 이걸 한번 믹스해볼까? 저것과 저거를 믹스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0: 아, 네.
1: 네, 근데 그런 접근법이 좋더라고요.
0: 가급적이면 뭐 제안을 뭐 몇 가지 좀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0: 네네네, 알겠습니다.
1: 원리.
0: 아, 원리.
1: 원리.
0: 아.
1: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리.
0: 원리.
1: 정답 듣고 이거 정답이야.
0: 아.
1: 그거 100% 망한다고들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원리를 깨쳐야.
0: 아,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1: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정답집 보고 공부하느라 그래요.
0: 아, 그래요?
1: 네, 원리를 깨치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0567님 보겠습니다. 크크. 저는요, 맨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자를까? 기를까? 앞머리를 잘라봐라.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거울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0: 여성분들 특히 더 그러시죠?
1: 맞아, 많이 그런다고들 하시죠.
0: 앞머리 조금 뭐 이렇게 자르고 아니면 길러 뭐 예. 이런 고민들 하시죠.
1: 근데 실제로 진짜 조금 자르는 거랑 조금 더 기르는 거랑 느낌 차이가 완전 달라져서.
0: 달라요.
1: 공감을 앞머리 길이가 진짜 0. 몇 미리만 좀 차이가 나고 앞머리를 옆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자로 하느냐 네. 내느냐 걷느냐에 따라서도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고
0: 그래.
1: 커트만 해도 단발인데 요 정도 길이냐 요 정도 길이냐 해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서
0: 난 사람이 항상 아름다워 보여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 보여서
1: 예.
0: 이게 뭐 1mm, 1cm 이게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1: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앞머리 정도는 제가 이제 집에 그 미용가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랐었거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0: 어떻게?
1: 그래서 조금 잘한다고 잘랐는데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래. 저는 항상 우리 봉영 씨 항상 예뻐서 그래서 항상 머리가 뭐 좀 더 길고 짧고 이게 뭐 중요시 안 했었습니다만은
1: 잘 모르시겠지만 수염도 좀 더 기냐 좀 더 짧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0: 아~
1: 엄청 달라져요.
0: 그렇군요.
1: 수염 중에 이제 흰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지고요, 느낌이.
0: 네네네네.

0: 하여간 그 작은 차이의 변화가 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1: 알겠습니다.
0: 진짜 알겠다고 하시는 거 맞죠?
1: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0: 아, 정리하는 멘트 아니고요.
1: 아니 또 문자가 또 있어가지고요.
0: 예,
1: 알겠습니다. 네. 6291님께서 영원한 숙제는 정말 짜장면 짬뽕 아닐까요? 두 분은 탕수육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0: 오, 둘 다 먹죠.
1: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0: 찍먹.
1: 찍먹. 오!
0: 왜 약간 뒤에서? 왜 뒤에 따라오세요?
1: 하나 됐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0: 근데 찍먹과 부먹은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1: 저는 원래 부먹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찍먹이 좋더라고요. 네.
0: 찍먹은 이제 그 튀김 옷의 특유의 바삭함을 느낄 수가 있고,
1: 네.
0: 부먹은 이제 튀김 옷의 그 습기가 먹었을 때의 그 쫀득함.
1: 네네네.
0: 그래서 맛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 아무튼
0: 전 둘 다 네. 좋아합니다.
1: 짜장면
0: 짬뽕.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짬뽕으로 전 기울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짜장면이었다면 네. 짬뽕 쪽으로.
1: 7109님께서 아침마다 고민하는 건. 오늘은 안경을 쓸까 아니면 렌즈를 낄까 요걸 고민합니다.
0: 아하.
1: 어때요?
0: 저는 100% 안경이죠.
1: 아 100%.
0: 네.
1: 렌즈가 좀 불편한가요?
0: 많이 예전에는 꼈었는데요. 네. 너무 불편해요.
1: 안경 벗은 모습도 좋을 것 같긴 한데.
0: 벗고 할까요?
1: 네.
0: 어차피 오늘 보라도 아니고.
1: 아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원고는 봐야 됩니다.
1: 깜짝 놀랐네요.
0: 네, 렌즈가 네. 은근히 이게 관리도 네. 좀 귀찮고
1: 아~
0: 콘택트 렌즈가 좀 가격도 비싸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끼고 있어도 계속 어떤 순간에 또 눈이 아파요.
1: 아~
0: 그럼 또 약간 또 이제 넣어줘야 되고.
1: 그래요.
0: 네, 안경이 진짜 편합니다.
1: 안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 대신 이제 안경을 티타늄으로.
1: 네.
0: 티타늄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1: 네네.
0: 소재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1: 네.
0: 가벼워요.
1: 오.
0: 그래서 저는 티타늄으로만 또 안경을 맞추고 있고
1: 티타늄 안경 추천드립니다.
0: 아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답정너처럼 얘기했는데
1: 네.
0: 아, 막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으면
1: 네.
0: 인생이 약간 고달픈 것 같아요.
1: 아,
0: 네. 고민해보고 네. 오케이 요 정도가 나한테 맞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딱 답정너 해놓고
1: 맞아요.
0: 그 매뉴얼대로 가는 게 좀 속편한 것 같긴
1: 한데 네.
0: 자 오늘도 수많은 선택지와 싸웠던 여러분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풍년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피콘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6: 아니 우리 오키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니?
7: 아우 이거 옥수수잖아요. 하나를 쏙쏙 뜯어먹고 마지막엔 단물까지 쏙쏙 빨아먹으면 여름이다 싶거든요.
6: 그래 우리 오키가 맛을 아는구나. 아니 근데 그나저나 못 본 사이에 목소리가 많이 굵어졌구나.
7: 그래요?
6: 우리 오키가 원래 이 목소리였나?
7: 저 살짝 사춘기예요 아저씨.
6: 그런 것 같다.
7: 아저씨 옥수수가 새로운 K 간식으로 뜰 것 같아요.
6: 옥수수가? 아니 이미 팝콘이라는 세계적인 간식이 있는데?
7: 팝콘도 물론 맛있지만 옥수수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우리나라의 찐 옥수수. 간편하고 너무 맛있지 않아요?
6: 맛있지. 게다가 옥수수는 세계 곡물 생산량 1위여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재료지. 그래서 K 요리법이 알려진다면 삶은 옥수수가 새로운 K 간식으로 대표할 수도 있겠지.
7: 어, 그러니까요. 아저씨는 찰 옥수수가 좋아요? 그냥 옥수수? 매 옥수수가 좋아요?
6: 쌀도 찹쌀과 맵쌀로 나누는 것처럼 옥수수도 찰 옥수수와 매 옥수수로 나누는 거구나. 우리 오키는 못 보는 사이에 또 목소리만 굵어진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구나.
7: 아저씨.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찰 옥수수가 좋아요? 매 옥수수가 좋아요?
6: 이 아저씨는 초당 옥수수가 좋더라. 과일처럼 그냥 먹을 수도 있잖니.
7: 엄마, 아저씨는 삶은 옥수수 싫대. 안 줘도 될 것 같아.
6: 아니야, 오키야. 나 옥수수 좋아. 아니, 오키 어머니, 옥수수 얼마나 좋아.

0: 강효주의 소리로 자진방아 대령 듣고 왔습니다.
1: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생산량으로는 가장 옥수수가 많지만 식량으로 먹는 곡물로 치면은 밀과 쌀 다음으로 3위라고 하네요. 옥수수는 영양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름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옥수수의 노란색이 눈의 황반색소를 이루는 성분으로 알려진 제아잔틴이 많다고 하니까 네. 여름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갈까요?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 걸고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6월부터 개장해서 7월에 일제히 개장할 거라고 하네요. 문제 드립니다. 강원도 양양, 강릉 안목해변, 충남 태안의 꽃지 해수욕장, 그리고 경남 거제에 있는 명사 해수욕장과 제주의 함덕 해수욕장까지 이 해수욕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0: 1번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해수욕장, 2번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3번 국악 공연이 있는 해수욕장.
1: 이것만 들으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0: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지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개그맨 유민상 씨가 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의 힌트는 숫자 5입니다. 5.
1: 아, 소리 내는 건 아니고
0: 내야죠.
1: 어, 그러면 완전
0: 숫자 5.
1: 정답 발표 아닙니까?
0: 숫자 5입니다. 5.
1: 아, 네. 정답 발표 것 같은데. 네. 예전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저는 아요 제작진 이 정도면 네. 정답 발표지. 저는 집에 없고요.
0: 네.
1: 상화 씨는 집에 있습니다.
0: 뭘까요?
1: 그게 뭘까요?
0: 화목함?
1: 저희 또 화목함 있어요. 많은데 저희
0: 따뜻함 뭐 이런
1: 따뜻함도 있는.
0: 아 그래요? 예. 어, 몰랐습니다.
1: 참고로 이제 그 정말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이제 아들과 와이프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없어요.
0: 아.
1: 마음은 있으나 네. 실물은 없다.
0: 좋습니다. 자, 항상 저도 꿈꿔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1: 네.
0: 네.
1: 그 반려인구 중에 하나잖아요.
0: 네네네.
1: 상화 씨도.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여기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계속 자. 계속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유산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분께 드릴까요?
1: 5127

0: 님께 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좀 같이 다닐 수 있는 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항상 꾸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자,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퀴즈, 아티스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똑딱이 퀴즈에 참여할 아티스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누구시죠?
2: 네, 저는 창원이 드린 햇살 진행하는 이한철입니다.
0: 이한철 슈퍼스타께서 연락을 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2: 예, 바쁘고 열심히 지금 페스티벌, 여우락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맞다. 예술 감독님이시죠?
2: 예.
1: 아,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잘 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2: 잘 될 것 같고 잘 돼야만 합니다.
0: 아, 그렇죠.
2: 여우락 페스티벌에 대중음악 하는 그 뮤지션이 이렇게 예술 감독 하는 건 또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제 어깨가 좀 무겁고 이제껏 뭐 여러 예술 감독님, 음악 감독님들이 만들어온 그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잘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긴장도 되면서 또 잘 될 거야라는 또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당장 내일이 이제 공연이 또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0: 음악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마음으로 홍보차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2: 예.
0: 그 저희가 이제 막 드리고 싶지만 홍보 시간을 퀴즈를 네. 마치셔야 저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만의 룰이 또 있거든요. 네.
2: 아하.
1: 틀리면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2: 아.
1: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2: 세상에 그저 되는 건 없는군요.
0: 아, 그럼요. 예. 하지만 괜찮아. 잘 될 거예요.
1: 괜찮아.
2: 맞출 거야.
1: 잘 될 거야.
0: 맞아요.
2: 맞출 거야.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나갑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 풍경을 담은 영화 제주 올레가 한국과 인도의 협업으로 11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제주를 무대로 음악과 여행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찾는 로맨틱 음악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자, 제주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레길 마스코트는 제주 조랑마를 상징하는 간새 인형입니다. 자, 간새는 제주말로 무슨 뜻일까요?
1: 어렵다. 간새 인형에서 간새가 제주말로 무슨 뜻이냐. 자,
0: 어려운데.
1: 힌트도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2: 주관식은 아니죠?
1: 아니에요.
0: 객관식이에요.
1: 자, 나갑니다. 네. 1번 간편하게, 2번 게으름, 3번 간식.
0: 자, 일단 정답을 외치시기 전에 느낌은 옵니까?
2: 4번 착하게, 이거 아닌가요?
0: 무슨 소리세요?
1: 아니, 3번?
0: 저희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1: 네.
0: 그거 보기 없어요. 네네. 4번은
2: 그래요?
1: 간편하게 게으름 간식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 작가랑 좀 친분이 있지 않나요?
2: 있죠.
0: 네. 근데 왜 이렇게 퀴즈를 어렵게 냈대?
2: 와, 난이도 있다 진짜. 허들 있네 이 방송.
1: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거.
0: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
1: 자, 네. 힌트 드릴게요. 힌트
0: 드릴게요.
1: 힌트. 네, 네.
2: 혼란스럽습니다.
0: 잘 들으세요. 힌트. 네.
1: 아, 귀찮아.
0: 귀찮아?
1: 아, 귀찮아.
2: 귀찮아 맞출 거야.
0: 느낌 오셨구나. 밝아지시네.
1: 귀찮아. 네. 이겁니다.
2: 맞출까요?
1: 네, 간편하게 게으름 간식 중에 느낌 왔습니까?
2: 왔습니다.
1: 정답은 뭡니까?
2: 2번 빠밤.
1: 빠밤 틀렸습니다. 빠밤 아닙니다.
0: 2번 뭐죠?
2: 2번 게으름.
0: 정답. 퀴즈 하면서 진짜 틀릴까봐 걱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1: 홍보를 드려야 되는데. 자,
2: 와 진짜.
1: 아 성공하셨습니다. 자.

0: 예. 이제 마음껏 편안하게 네 올해 예술감독을 포지션을 맡은 여우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이것도 또 있어요. 저희가 1분 네. 드립니다. 1분.
2: 네. 아 1분이요?
1: 예.
2: 오, 알겠습니다.
1: 자 1분 네. 안에 홍보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2: 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내일 개막하고요. 7월 25일까지 12개 아주 멋진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립극장 오시면 아 다가가봤자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강산의 선우정아 또 댄서이신 립제이 씨도 저희 페스티벌 함께 하시고요. 동양고주파 최혜림, 삼산서이철 가단, 상자로 안예은 와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림, 구인, 컨트리공방, 정윤영 씨 또 김수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마지막으로 저희 음악감독인 유태평양 씨까지 특별한 이 여우락 페스티벌을 위한 창작곡을 초연해서 또 무대에 올립니다. 다른 그 해보다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하고 다른 거 아니야? 국악이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관심 가지고 공연 만들어놨고요. 이제껏 봐왔던 여우락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무대 위에서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공연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기쁘게 신나게 즐겨주십시오.
1: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0: 역시, 역시. 네, 창원의 햇살 DJ답게 그러게요.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1: 아니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2: 네, 내일하고 모레 공연합니다.
0: 네.
1: 이문 씨와 최수연 씨도 같이 공연을 하시네요.
2: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1: 아,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2: 제가 원래 팬이고요.
1: 예. 아.
2: 저는 국악의 뭐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도 경기 소리, 서도 소리 좋아하거든요.
0: 네네네. 네,
2: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 7곡?
0: 오.
2: 창작곡을 이제 불러주시는 거 저는 이제 알잖아요. 제가 만들기도 했고
0: 네네네네.
2: 또 합주하면서도 옆에서 많이 들었으니까요.
1: 네.
2: 들을 때마다 등줄기로 9볼트 전류가 계속 올라와요.
1: 네. 진심이다.
2: 하고, 예. 네, 짜릿짜릿하고 한 번은 합주할 때 이분들 부르시는 걸 제가 옆에서 막 따라 부르다가 목이 나갔어요.
0: 아하, 그 정도로요.
2: 저 경기 소리가 그렇게 들을 때는 그냥 시원하고 편안하니 맞아요. 좋았는데 그렇게 음이 높은지 몰랐는데
0: 아.
2: 제가 평소에 부르던 음역보다 한 막 4키 정도 높더라고요.
0: 네네네네.
1: 지금 이제 국악방송 DJ로 하신 지도 꽤 되셨어요.
2: 예, 이제 3년 좀 못되게.
1: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국악을 만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국악에 대한 이미지 뭐 DJ 하기 전과 후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떠신지.
2: 예. 저는 제가 이렇게 국악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0: 네.
2: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너무 마음에 들고
1: 네.
2: 두 분도 소리를 하시지만
0: 네.
2: 진짜 우리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의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성음이라고 하잖아요.
1: 네.
2: 저도 이제 막 흉내 내려고 막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0: 네. 그리고 혹시 그 불독맨션 활동은 안 하시나요?
2: 불독맨션 활동합니다. 다음 달 공연해요.
0: 아 그러시군요.
2: 네, 8월 8일 오후 6시에 또 불독맨션 단독 콘서트도 합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자,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2: 예.
0: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계속 애청할게요.
0: 네,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도 많이 달고 있어요.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창호의 드린 햇살 DJ이자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 감독인 이한철 씨와 통화 연결해 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1부 끝고 이한철의 이야홍 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오,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분장놀이가 인기더니 올해 다시 한번 분장놀이를 한다네.
1: 정말로? 분장놀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직접 불상이나 건축물 같은 우리 유물로 분장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거 아니야?
0: 그래, 작년에도 불상으로 분장하는 사람, 고려청자로 분장한 사람 등등 다양한 분장놀이가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한대요.
1: 어, 그러네. 찾아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 13개 소속 박물관이 함께하네.
0: 7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 그런데 이번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 유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분장을 한 뒤에 자신만의 해석을 더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거래.
1: 이야, 9월에 전국 4개 거점 박물관에서 본선이 열리고 9월 19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종 결선이 열릴 거라는데 벌써부터 기대된다.
0: 그러게, 어떻게 우리도 한번 도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그림의 나의 첫 번째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1: 작년이었죠. 국중박 분장놀이. 이거 진짜로 인상적이었었는데 네. 올해는 이 무대를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0: 유물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에 입히는 네. 놀이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1: 맞습니다.
0: 자, 전국 4개 거점 박물관에서 본선을 거쳐서 최종 결선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월에 열릴 거라고 합니다.
1: 네.
0: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동네가 몇 권역에 속하는지 본선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일단 7월 31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1: 아무튼 뭐 민화 속에 호랑이와 까치도 있을 것 같고요. 캐대원도 위에 나오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 분장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유쾌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전통이 청년 세대와 가까워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1: 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또 기다리시고 좋아하는 또 시간입니다. 판슐레.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아이! 할수! 판소리 해레본.
2: 눈대목 극장.
3: 판슐레!
0: 7월에도 목요일에는 이분을 만나야죠.
1: 그렇습니다. 수영수영 김수영 성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수영수영 김수영입니다.
0: 네.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3: 어떤 질문이요?
0: 수영 잘하세요?
3: 아, 거의 유치원 때죠. 그때부터 아. 배웠었어가지고 아. 어느 정도 물에는 뜹니다.
1: 아, 그래요? 예. 자유형 뭐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3: 아, 예, 뭐 다 턴까지 다 배우고 네. 끝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사촌 오빠가 저를 매일 놀렸어요.
1: 왜요?
3: 제가 이제 수영하러 가면 수영이가 수영복 쓰고 수영 안경 쓰고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수영장 가서 수영 선생님한테 수영 배우겠네 막 이러고 와 뿌액 울고.
0: 우리 어렸을 때 이름 가지고 많이 놀리잖아요.
3: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이제 수영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3: 아, 그쵸.
0: 여름에 어떻게 수영 좀 하러 가세요.
1: 예. 알겠습니다.
3: 목욕탕 가서 알겠습니다. 할게요.
0: 네. 예.
1: 자, 지난주는 심학규가 이제 해수욕장이 아니라 예, 엄동설 안에 개울에 빠져가지고
3: 네.
1: 공양미 300석 사다리 났습니다.

0: 그죠?
1: 네. 네. 네, 거기까지 했어요.
2: 맞아요.
3: 맞아요.
2: 네.
3: 그래서 공양 및 300석을 덥석 약속하고 네, 화주 승에 가버리자. 네. 그제야 정신을 차려보는디.
4: 나무함이 답을 환전보살. 다음 달 15일 내로 몽은사로 공양 및 300석을 꼭 올리셔야 합니다. 매정한 말씀 갔사오나 만일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면은 눈 뜨는 건 고사하고 걷지도 못하게 될 터이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나무함의 답을 환산보살.
5: 아따, 그럼. 참 말 많네 진짜. 뭐 이렇게 무게를 잡고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말이야. 이제 갔나? 에? 갔어? 에, 갔구만 갔어. 가만 있어 보자. 걷지도 못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나 이거. 아이고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시방 뭔 짓을 한 것이오? 아 그놈 목소리 내가 홀려불어 갖고. 아이고 이놈이 환장한 놈이 아니고서야. 아 어찌라고 이렇게 미쳐버렸을까 내가. 아이고, 아이고 쌀 300석이라니, 300석이라니. 허허 내가 미쳤구나. 장경대가 홀렸구나. 깊은 개천굴에 빠져 정신이 나가 넋을 잃고 엉겹거래. 이런 건가 무남동녀 외동딸 내보내. 밥 빌어먹는 놈이 쌀 300석이 어딨다고. 이 집 재산 판다 하늘 단돈 열량을 누가 주며 나를 판다 언들 누가 탄돈 서푼이라도 준다고. 미쳤구나 미쳤구나. 부처님을 속이면은 걷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디 앞도 못 보는디 걷지도 못하면은 아이고 꼼짝 마라구나 꼼짝 마. 그냥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아이고 이를 의아나. 아이고 스님 저기 가는 대사 나 쌀 없어 쌀 없어 장부에 300석 치우고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이 말을 들으면 원통하여 죽을 터인데 이 도릇을 어쩔 것이냐.
6: 아이고 어머 아버지 무슨 아유, 일이세요. 아유. 왜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5: 아, 아니다 청아.
6: 아, 아버지 저를 찾아 나오시다 넘어지셨어요? 아니면 이웃집 가시다가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추운데. 아,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5: 아이, 아니다 청아. 아이고 됐다. 아이고.
6: 제가 많이 늦었죠. 승상댁 마님께서 만류하여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 마님께서 양식을 챙겨주셨어요.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불 지피고 밥하여 저녁 차려드리겠습니다.
5: 아이고 청아 내가 시방 밥을 묵을 처지가 못이야.
6: 아이고 아버지 그만 서러워하시고 진지나 잡수세요. 네?
5: 아이고 그냥 치워라 치워. 진지고 보고 그냥 나 이제 네 아버지 안 할란다.
6: 아 아, 아버지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신 겁니까?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어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5: 아이고 아니래도 네가 알아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에휴 그냥 나 혼자 앓다가 나 혼자 죽을란다. 아만 그냥 그러면 될 것이다.
6: 아버지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소녀만 믿사옵고 소녀는 아버지만 믿고 여러 일을 의논하는데 너 알아 쓸데없다뇨? 그리 말씀하시면 소녀가 도리어 서럽사옵니다.
5: 아이고.

0: 아이 참,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쳤어.
1: 내가
2: 아버지.
1: 미쳤어. 내가
0: 정말 미쳤어.
2: 언제적 노래입니까, 아버지?
0: 몰라, 써 있어서 하는 것. 너, 너, 내가 너 기다린다고. 개울가로 가서 웃지 마라.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너 기다린다고 내가 개울가로 가서 걷느다가 헛딛고 빠져버렸는데, 이게 무슨, 아, 그 길에 저기 몽원사 화주승이 지나가다 날 살려줬다.
2: 아, 네.
0: 근데 말이다. 아예 그절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공양미 300석이면은 내 눈도 뜬다고 그렇게 무게를 잡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지. 정말 그 화주석이 그러더라.
1: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달 15일 안에 공양미 300석을 올리셔야 합니다. 거지시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0: 그러니 일을 어쩌면 좋을 것인가.
2: 아, 잠깐만요, 아버지. 아, 잠깐만요. 후회하시면 될 일도 안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눈이 다시 밝아지기만 한다면 소녀 어떻게든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여 몽은사로 바치겠사옵니다.
0: 아이고, 어째서가 네가 이럴까봐 내가 말을 진작 못한 것이요. 아, 네 효성은 내 알다마는 그 말이 어디 그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 아사라, 나 지금 절에 올라갈란다.
2: 아니, 아버지, 이 밤에 어디를 가신다고 이러세요?
0: 아니야. 내가 올라가서 그 중을 똑똑히 보고 내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처가간 300석 그것도 지워버리라고 말하고 내가 올란다. 응? 나 갔다 올란다.
2: 아니, 아버지, 가셔도 내일 밝은 낮에 가세요.
0: 아따, 나는 그냥 밤에 가나 낮에 가나 똑같질 않더냐. 비켜라, 저리 비키거라.
3: 신봉사 중을 보내놓고 혼자 앉아 곰곰 생각터니 이놈이 환장한 놈이 아닌가요? 이놈이 어쩌려고 이렇게 미쳐? 쌀 300석? 쌀 300석? 허허, 내가 미쳤구나. 그게 난 누운 사들이었네. 깊은 개천 물에 빠져 훈비정신 녹슬이 잃고 엉겁결에 이러는가. 문남동저외 딸들을 보내요. 밥을 피러 먹는 돈비에 쌀을 300석이 어디 있나? 가산월 팔자헌들 단돈절약월 뒤다춘병 내 몸을 팔자헌들 안못본듯 이평신들 단 온수풍들을 위대하 줄까?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뱅이가 된다는디 안못 보는 이 피엉신지 안진뱅이까지 두거드면 꼼지가 딸상부터고 죽. 거두라 수중코혼이에 들지라도 차라리 그대로 죽을 것을

아이고 걱정이 생겼구나. 저기 가는 대사 싸롭다 권선의 삼백성 예우고가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이 말을 듣고 보면 복통자제를 헐터인지 이놈 보고 돌아서를 헛

0: 나무를 당하셨나 죽긴 들어지가며 부너시긴 들어지기가 오니까 아버지 승상땡바님께서 굳이 잡고 말려가요 온간 더디었소 승상땡 시비 불러 부엌에 불 입히고 초마자락 그러다가 눈물 씻어 드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서른 바굽시고 진진아 잡수시오 신봉사 공연은 일 저질러 놓고 손수 해내드는 것이었다. 오라 오라 진지고 보시고 나 아버지 아니다. 심청이 부친을 위로하며 아버지 어찌 이러셔요? 지가 너무 더디와서 이렇든 노하세요? 이게 웬일이세요 아버지? 아니다. 너하러 쓸데없는 일이요. 그냥 나 혼자 앓다가 나 혼자 죽을란다. 심청이 듣고 여짜오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소녀만 믿사옵고 소녀는 아버지만 믿사와 대소사를 의논더니 오늘날 너하러 쓸데없다 하시니 소녀가 도리어 설사옵니다 아버지. 신봉사 그동안 있던 일을 저저히 말을 하니 심청의 장안 효성 이 말씀을 반겨 듣고 부친을 위로하되 아버지 후회하시면 신심이 못된다 하옵니다. 아버지 어두신 눈이 다시 밝아지신다면 공양미 300석을 아무쪼록 추선하여 몽사로 바치겠사옵니다 아버지. 신봉사 그 말 듣더니 허허 글씨 네가 이럴까 싶어서 내가 말을 진즉 못한 것이오. 네 효성은 그러하나 그 말이 될 말이냐. 아서라 나 지금 절에 올라갈란다. 아이고 아버지 이밤중에 어딜 가신다고 이러세요. 아니다 내가 올라가서 중보고 말하고 저거 간 것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하고 올란다. 아이고 아버지 가셔도 될 밝은 낮에 가세요. 왔다 나는 밤에 가나 낮에 가나 일성 일반께
1: 앞이 길에도 이 애비는 낮에 가나 밤에 가나 똑같아. 지금 가서 이 300석을 지원하야 내가 안심이 된다니까.
2: 아니 아버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효자 왕상은 얼음을 깨서 구멍에서 잉어를 낳고 효자 맹종은 울음으로 눈 속에 죽순을 얻어 효도하였다죠. 저의 효도가 옛사람만은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여 들어가 주무세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3: 창아 어? 야밤에 뒤뜰에 단 쌓고 응? 촛불 켜고 북두칠성 쳐다보면서 한밤중에 뭐더냐 창아?
2: 비나이다 육식갑자 무자년에 태어난 쥐띠 소경 아비 나이 스물에 눈이 멀어 앞을 못 보오니 아비의 호물은 제가 대신하고 아비의 어두운 눈 밝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3: 아이고 비나이다. 우리 청이 소원대로 비나이다. 청아 몸 상이야. 벌써 7일째 그러고 있으면 몸이 상해. 어 청아.
2: 비나이다.
4: 아침 일찍 죄송하지만 우리는 남경 뱃사람들이오. 인당수 용왕님은 산 사람을 받는 거로 온 몸에 상처 하나 없고 효성 정절 갖춘 15세나 16세 먹은 처자가 있으면 있다고 크게 대답해 주시오. 응답하라 15, 16. 인당수로 갈 처자가 있소이까?
2: 어? 인당수? 15세나 16세? 어? 저기요 여보세요. 뱃사람 어르신 저라도 괜찮으신가요?
4: 아니 우리를 부르셨어?
2: 네.
4: 낭자는 이름과 나이가 어찌 되시오?
2: 아, 저 이름은 심청이라고 하고 나이는 15세입니다.
4: 안성맞춤이긴 허나

0: 아, 근데 낭자는 무슨 일로 나서는 것이오?
1: 아, 눈먼 부친 한일 풀러 나섰습니다.
0: 아이구야, 효성 있는 말씀이오. 아, 그럼 값은 얼마나 들여오니까?
1: 더 주셔도 너무 많고 덜 주시면 낭패오니 백미 300석만 주옵소서. 그 쌀은 몽은사로 보내시고 쌀 300석을 받았다는 대사님의 증표를 받아 저에게 갖다 주세요.
0: 좋소. 네, 그렇게 하리다. 그것은 걱정 마시고, 오는 3월 15일이 가는 날이니, 그날 꼭 떠나 주셔야 합니다.
1: 돈을 받고 팔린 몸이 어찌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떠날 것입니다.
0: 그러면 됐소. 당부한 대로 300석은 그리 처리하겠소이다. 자, 가자!
2: 아가 청아.
1: 예.
2: 아이, 동네가 어찌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냐?
1: 아유, 아버지, 추운데 나오지 말고 방에 계세요. 제가 들어갑니다.
2: 아이, 그려. 이게 무슨 일이더냐, 근데?
1: 아버지.
2: 아, 왜 말을 못이야? 응? 말을 해야 알지. 아, 왜 그런 것이여?
1: 공양미 300석은 몽은사로 올렸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2: 그것이 뭔 소리냐? 청아. 아니, 네가 그 어떻게 300석을 올렸단 말이오?
1: 그것이 저기 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데려가시기로 하고 그 댁에서 쌀 300석을 주시어 몽은사로 올렸습니다.
2: 에? 야,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팔려갔단 소문이야 나겠지만은, 아, 이거 승상댁 수양딸로 가는 거야 아주. 누가 날 보고 딸 팔아먹었다고 흉을 보겠느냐 어쩌겠느냐. 아이고야, 이거 잘 됐구나. 잘 되었어.
3: 가기로 작정을 하니 심취원 계유.

맹종을 흡족하여 눈 속에 촉순 넣어 사친성 유구여 삼고 과거란 원지 사람도 부모고 반찬을 허여 두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을 묻

불허여서니 사친제 효도가 옛사람 반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지고지 너무 근심이고 얼마 없어서 만단으로 위로한 연후 그날부터 목욕제게 정의하고 황토 펴고 금줄 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디 후원을

자야바누 촛불들도 덮이고 센사바루 증화수를 떠서고 센수구반지어놓고 분향

삼분별을 하오리까 무자생 소경아비 이십에 안맹허여 시무를 못하오니 아비여 한부

나오니 명청한 예예 감동하세요. 내일이라도 예의 부모를 상가를 사람을 치시

그렇듯 밤마다 삼경에 시작하여 오경이 될 때까지 이래 밤을 빌어갈지 하루는 동네 요란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심청이 가만히 나가서 들어보니 두 서너 명이 목 어울러 쌍으로 외고 가는디 우리의 남경선이 일런지 임당수가 용왕님은 이제 수저를 받는 고로 만신질 좀 흠박없고 효율 행신

종갑을 주고 살 것인지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하시오. 예루아 몸 발릴 전연도 있습나. 심청이 이 말을 반겨 듣고 외국 가는 저른들 이런 몸도 사시겠소? 저 사람들 가까이 와서 성명 나이 물은 후에 우리들이 사가기는 10분 합당하거니와 낭자는 무슨 일로 몸을 팔려 하시니까. 심청이 대답하되 안맹 부친 해원키로 이 몸을 팔려 하옵니다. 효성 있는 말씀이오. 그럼 값은 얼마나 드리오리까? 더 주셔도 과허없고 덜 주시면 낭패오니 백미 300석만 주옵소서. 선인들이 허락하니 심청이 하는 말이 쌀일랑은 몽운사로 보내시고

0: 대사님의 표를 받아 저를 갖다 주옵소서. 근한 염려 없거니와 오는 3월 15일이 행선날이 오니 그날 꼭 떠나 주셔야 합니다. 중갑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그런 염려는 마옵소서. 사공들을 보낸 후에 심청이 안으로 들어와 아무리 생각해도 부친을 아니 속일 수 없는지라. 아버지, 와야,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올렸으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신봉사 깜짝 놀래. 여봐라, 청아. 아니, 네가 어떻게 쌀 300석을 올렸단 말이냐? 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다려가시기로 하고 그댁에서 쌀 300석을 주시어서 몽은사로 올렸습니다, 아버지. 신봉사 듣더니, 야야, 하,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몸 팔려갔단 말이 웬 소시 난다 하나. 아, 승상댁 부인께로 수양딸로 가는 거야. 어느 놈이 날 보고 딸 팔아먹었다고 전개하겠느냐? 야야, 그 일 참 잘 되었다. 심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어찌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난 속인 것도 또한 효성이라. 사세 부독 부친을 속여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1: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약속하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자, 재밌었습니다. 예.
1: 자, 판슐레. 오늘 이제 심청이가 예. 아버지가 화주승과 약속한 공양미 300석.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뭐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즈인데 그렇죠. 요거를 이제 남경장사 뱃사람들에게 예. 예. 본인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몸을 팔겠다. 네. 대신에 요거 쌀을 절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2: 그렇죠. 뭐 이제 방법론으로 따지면 네. 진짜 절에 가서 네. 그 없던 일로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진짜 수양딸로 가서 도움을 요청을 받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겠죠.
3: 맞아요.
2: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심청이는 어떤 수동적 인물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자기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선택을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위해서 뭔가 나아가는 그런 인물로서의 성장 과정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1: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슬프고 진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믿어서 이거를 이 대본에 넣은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래도 아유. 이거 굉장히 히트한 곡으로 알고
3: 그렇죠,
1: 있는데
3: 그렇죠 그렇죠 네.
1: 또 이거를 전혀 이 골뼈속까지 우리 저 국악만 사랑하거든요.
2: 아.
1: 네.
2: 아 나름 불렀어요.
1: 어떻게 부른 거예요?
2: 내가 미쳤어.
1: 아니 그게 안 했어. 내가 미쳤어.
2: 신봉사의 캐릭터는 이름은 안 되니까요. 아. 그 유지해가면서 이제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1: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3: 그 마음을 몰라서 웃음이 터졌던 거고.
1: 알려주겠다고 또 이렇게.
2: 아 예예. 예. 네. 어쨌든. 네. 우리가 합심을 해서 네. 예, 이 예. 이야기 지금 잘 끌고 왔고요.
1: 네. 자, 퀴즈,
2: 이제 퀴즈 가야죠. 네. 네.
3: 판소리를 본 눈동 극장 판슐랭 퀴즈 드리겠습니다. 심청이와 뱃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데요. 뱃사람들은 약속한 날 꼭 떠나줄 것을 요청하고 심청이는 300석을 몽은사로 올려주고 이것을 받아와서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네.
3: 1번 영수증, 2번 목탁, 3번 염주.
2: 네.
1: 그렇습니다.
2: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 주시면 마무리할 때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일종의 뭐 계산서 같은 거죠.
2: 이제 확인할 수 있는.
1: 예.
2: 네. 네.
1: 네. 네. 그렇습니다.
2: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3: 너무 네. 너무 정답에 가깝지 않았나요?
1: 아, 네. 이제 카드사로 따지면 매출 전표.
3: 아.
2: 그 정답 발표지.
3: 그냥 정답인데.
2: 그 정도면 정답 발표죠.
1: 아, 그런가요?
2: 예. 아,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슐랭 이어가 볼까요?
3: 네, 지난주 장화홍련 들려드렸는데요. 더우니까 이번 주는 살짝 서늘함을 드린다는 의미로 남양 특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전래동화 중 가장 무서운

0: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목은 여우 노이 노이 노이 노이 아오 시작합니다.
1: 아버지 아버지
2: 그래 아이고 내 딸 둥둥둥 내 딸 이뻐 죽겠다 내 딸
3: 아따 고독하고만 부러워 죽겠네 소 있고 말만 많으면 뭐야 아들도 셋이나 있으면 뭐야 저런 딸 하나가 없는디 여우 같은 딸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팔 것이 없을 것인디 둥둥둥 내 딸 아 둥둥둥 내 딸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이놈들아 우리 집 귀한 내 딸이요 여동생 울리기만 해봐봐 어?
4: 아버지 누이도 이제 16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누이만 챙기시고
3: 아유 시끄러 이놈아 시방 그런 야근을 할 때가 아니오 어? 아 이상하단 말이지 요 사이에 매일 밤 소나 말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니 이게 뭔 일이냐고.
4: 그렇기는 하죠. 이대로면 나만 하지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3: 에이 그참 집안이 망하려고 이러나 상처도 없이 왜 죽는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으련만은. 아유 참 가만 있어보자. 아들.
4: 예.
3: 자 이거 받아라.
4: 볶은 콩은 갑자기 왜 주시는 겁니까?
3: 오늘 밤 요 콩을 먹으면서 외양간에서 지키고 있다가 소나 말이 어째서 죽는지 가까이서 한번 자세히 보고 말해다오.
4: 아유 이럴 때마다 아들 아들. 아 졸려. 콩이나 하나 먹어야죠. 누가 오네. 일단 숨자. 어? 누이가 외양간에 왜?
3: 그래, 뭐 왔느냐?
4: 아버지, 아버지 누이가 손을 소똥꼬로 쑥 넣더니 그 간을
3: 뭐라고? 아 이놈이 정녕 미쳤네 이거죠? 에? 아 꿈이라도 꿨냐니 이 못난 놈, 이 못난 놈. 에이, 저리 가거라. 안 되겠다. 둘째야, 콩을 볶아줄 테니 오늘 밤은 네가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뭐 왔느냐? 뭐? 아 이놈들이 입을 맞췄느냐? 이 고얀 놈들 애비가 누이를 귀여워하니 어? 오래비라는 것들이 샘을 내다니 하나뿐이 누이를 해치려하다니 보기 싫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자 셋째야
5: 예 아버지 오늘은 제가 외양간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형들 말이 다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면 나도 형들처럼 쫓겨나겠지? 그래, 거짓말을 하자.
3: 셋째야,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5: 아, 예, 아버지. 소가 그냥 저절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3: 그랬더냐? 그럼 그렇지.
0: 하지만 그 후로도 날마다 소와 말은 쓰러졌고 죄 없이 쫓겨난 두 아들은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아이들이더냐?
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형제이온데 저희 집 외양간에서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 지금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중입니다
6: 어허 참 딱하게 되었구나 여기서 나를 도우며 공부를 하려무나
7: 아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아 집에 가고 싶다
8: 도사님, 저희 집에 가고 싶어요.
6: 그러하냐? 자, 이것을 받아라. 이 하얀 물이 든 병은 가시병이고 빨간 물은 불, 파란 물은 물이 가득한 병이다.
8: 가시병을 던지면 가시덤불이 나오고 빨간 불병을 던지면 불바다, 파란 물병을 던지면 깊은 바다.

0: 가 되는 것입니까?
1: 그렇지. 그러니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쓰도록 하여라.
0: 동생아, 우리 집에 잡초만 무성하구나.
1: 그러게 형.
2: 어머, 오라버니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어서 들어와.
3: 형님, 누이의 눈이 빨개요. 귀도 여우처럼 쫑긋하고.
0: 누이여,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
2: 어머,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3: 그럼 셋째 오빠는?
2: 셋째 오빠도 돌아가셨어요.
0: 그 많던 우리 집 소와 말들은 어디에 있느냐?
2: 모두 다 죽었어요.
3: 형님, 누이가 다...
0: 조용히 해. 이제 우리 차례 모양이니 달아나자. 누이야, 그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저기 산 밑 옹달샘에 가서 옛날에 먹던 그 시원한 물을 길러다 주겠니?
2: 그럼요, 금방 올 테니까 오빠들은 방에서 쉬고 계세요.
0: 동생, 자, 뛰어!
2: 오빠들? 도망을 쳐? 너희들이 도망쳐 봤자란다.
3: 오, 형님!
0: 도사님이 주신 하얀 물, 가시병을 던지자.
2: 뭐야 이것이? 웬 가시 덤불이 갑자기? 아, 이것들이!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0: 아니야. 가시덤불이 밖에 채로 둘이 쫓아오고 있어.
3: 어떡하지? 형, 그럼 빨간 병. 불바다를 던져.
0: 뜨거워! 됐나?
3: 이것들이 무슨 남양지쯤이야?
0: 됐나?
2: 이것들이 어디서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놓칠 것 같으냐?
0: 안 되겠다. 마지막 파란 물병이다, 제발.
2: 분하다,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아프네.
0: 아휴, 저 가엾은 거,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받던 네가 여우였다니, 여우 누이라니.
1: 형 이제 가요.

0: 강권순 외 여러분의 음악으로 눈물 속의 보석 듣고 왔습니다.
1: 네. 남양 특집.
0: 이게 이게 어딜 봐서 남양 특집이에요?
2: 어떤 면으로 약간 싸늘했어요.
0: 아 그런가요?
2: 어, 네. 어, 약간 싸늘했어요.
0: 아. 이건 사실상 이상화 쇼.
2: 예예예.
1: 아.
2: 예, 예.
1: 아, 저는 소름이 나돋았습니다.
0: 웃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웃으세요?
1: 아, 아니요. 진짜 목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2: 상화 형님의 연기를 보고 싸늘해졌어요.
0: 아. 아 여우 연기 아주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2: 예. 네.
0: 자, 그리고 디테일. 그 첫째 형 네. 점점 커갈수록 목소리 변하는 거 봤어요?
1: 아, 봤어요.
0: 이야 아, 이런 디테일.
1: 그니까.
0: 그러니까 되게 고급진고 재밌었고.
1: 고급지고 뭐요?
0: 재밌었다.
1: 아 재밌었다. 에이. 고급지고 재밌었다.
0: 에이. 에이.

0: 좋았어요.
1: 자,
0: 이제 퀴즈
2: 발표해야죠. 네.
0: 발표하겠습니다.
2: 네, 네. 판세르브론 눈대문극장 판슐랭. 심청이와 뱃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데요. 뱃사람들은 약속한 날 꼭 떠나줄 것을 요청하고, 심청이는 300석을 몽은사로 올려주고 이것을 받아와서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였고요. 정답은 1번 영수증이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
0: 이미 원상화 씨가 정답을 사실상 네. 얘기했었죠.
3: 네. 요즘에 네. 뭐 현금 영수증에 네. 전자세금 계산서에 네. 뭐 있으니까
0: 매출 전표냐.
2: 네, 매출. 다음 주로 커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으면 될까요?
0: 네. 자, 선물은 유산균 선물을 8897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아, 오늘 정말 수영 씨 덕분에 네. 네, 재밌었습니다.
2: 아우, 그러게요. 저도 덕분에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0: 아, 이 코너는 우리도 재밌어 하면서. 네. 네. 네.
3: 네. 아무튼 남양 특집으로 네, 네. 몇 번 좀 더 해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2: 아까 그러게요. 약간 그 물병 던질 때 약간 쾌감도 있었어요. 너무 격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0: 반응을 해주니까.
3: 네. 실제로 한번 던져 보면 어떨까요?
2: 괜찮으시겠어요?
3: 네, 나는 괜찮죠.
2: 저는 던지는 역할이에요.
0: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네. 두 번째 병 던질 때까지 네. 이미 상화 씨는 다 올렸어. 이제 세 번째 오니까 거기를 더 가고 싶은데 더못 가는 거야.
2: 못 가야 돼.
0: 못 가야
2: 돼.
0: 너무 웃겼어요.
3: 아,
0: 네.
3: 아 힘들었었습니다.
0: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재밌었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우리 김수영 성우 덕분에 즐거웠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0: 아 반가운 소식입니까?
3: 네네네. 내일 말이죠. 내일 저희가 봉영 씨와 제가 공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0: 어디 가세요 공연?
3: 저는 내일 수원으로 갑니다.
0: 아 네. 저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3: 네네네.
0: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방송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
3: 네.
0: MG의 상사디아가 될 예정입니다.
3: 내일 바트의 상사디아는 내일 이제 하루 네. 쉬고요. 네. MG의 상사디아가 됩니다.
0: 늘크크는 네. 잠시 빠져줄게요. 영크크랑 재밌게 네.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3: 아무튼 내일 저희 대신 소리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MG 국악인 두 분과 즐거운 시간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
0: 울어요?
3: 어떡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지.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입니다. 내일 봬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여름에는 대나무만 봐도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 마디가 있죠. 사람들은 그 마디를 더 크게 자라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대나무는 또 속이 비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잘 견디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 그리고 마음에 조금 여백을 두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대나무의 비움과 멈춤을 닮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나무의 소리죠. 원장현류 대금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원장현의 대금, 원완철의 장구 장단입니다.

원장현의 대금, 원한철의 장구장단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 보내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보면 죽부인을 떠올린다거나 대나무살로 만든 부채를 떠올린다거나 하는데 옛부터 선조들은 대나무를 보면 군자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양반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있는데 이 대나무의 모습이 상징적인 것들이 있죠. 늘 푸른 모습과 또 곧게 자라는 성질 때문에 상징되는 기상 그리고 속을 비운 겸손함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나무는 단순히 시원한 여름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도 사랑받아 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대나무처럼 마음에는 여유를, 삶은 더욱 단단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사 소리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집을 지어 살림살이 마련하고 온갖 비단 들여오는 대목. 아, 내용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소리인데요. 공대일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지편을 이렇게 잡아놨으니 청주를 허려하고 제목을 내리라 할지 선군 세명의 여군 안척 청산을 들어 가서 낙낙장소 길고긴 소를 뱅기름 뚱뚱 피어내죠. 옥도 길로 다듬어서 첫째 똥을 갈라 깨어서 상일동을 마련하고 둘째 똥을 갈라내어 도리지 똥을 마련하고 셋째 똥을 갈라내어 출창자 보물창장 분골까지 마련되니 그 시간이가 좋을 소냐 섬길이야 보사로 동맹안진 장안 도덕으로 이탈을 탁꺼내주 휴자 충신 추춘고 인내의 지치 동세워 삼강복으로 상남으로 팔팔복으로 돌이끌고 팔팔육십사패로 대랑 연구 차례로 연목 걸어 364개로 서슬거로 90토로 강보고 태극으로 기관이고 1월 성신창호 매원 답그 하마탄청호고 88무기 통문기요 사금이 서문이요 이칠화가 풍문 이렇게 상주를 다 해놨으니 방안 등물을 한번 불어보던 것이었다. 방안 등물을 불어봐. 방안 등물을 불어보지 삼층이 칭칭장 오합 삼합 자두상 야창농 봉농 자개농과 흔들지 장압다지 혼합 경대 말리지 전후 좌우로 늘려놓고 큰 평풍척은 평풍을 전후 좌우로 늘려놓고 청유대병 항유대병 끈을 곱게 달아서 백시집게 걸어놓고 큰 이불 적은 지울 우단으로 덮었으며 대단으로 덮었어 안꽃에서 상봉하기며 시간이가 좋은 손과 섬겨지지 않고 산다 눈치은 상지 상관기요 인간기 오버이라 산은 두려움 대만 병풍 방제가 잘났는데 음식을 대리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다 차려주 천일주를 그린 포관용으로 한가운 게 삼천 벽돌을 덩그렇게 보여놓고 한 잔을 들으시면 낯든 백발의 젊어지고 젊은이가 마시면은 여둔 병을 실대니고 혹은 석순 가지고 주어 부모전의 경사 바치니 그 시간지가 좋은 손가 숨겨지냐 보살보다
2: 나는 들이자 무사로다.

0: 보니 인간 기물이 다 들어오는 불 그대로 기물이 들어온디 기물이 들어온 자구를 살펴보니 황리병 인가 기물이 다 나오는디 그저 이렇게 반뜩 물을 풀어놨으니 비단인 대로 없어도 오느냐. 비가 비단이 요새 인교 비단이 아니라 옛날 영초 모초 대원단 모군단 진폭단 등소로 나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없어. 은가 비단이 나온다. 은가 비단이 나온다. 은가 비단이 다 나와. 전하 비단이 나온다. 일광수상 삼매처 언뜻 떴다 일광단. 호소대 아양두 척선하민 월왕단. 강은 천동
1: 천하
0: 구조산청 종목은 그네지 지붕 은태산 소신하에 궁부자의 대단요 남양초당 경부군디 천하여 이와용한 사해가 풍군 불안 어쩌두 함성영교단 시루루루 체지태평건공대원단 풍방 꼴방 가로다지 관세김 완장 초당연화의 상부단의 봉봉타 하단 춘성은 반화방창공격군공화초단 우수풀 첫까지 제굴 그러졌다던 칠판 대만루 안성주기가 대령 강구요 그렇게 경가에 불렀다고 간보다 알뜰 사랑 정든 이미 나를 버리고 가요 두 손길을 덮밥 잡고 가지 말라고 돌고 있어 임고내고 홀로 앉어 공방 상하다 추월 정막 공단이요 심신공부 송이 간루 무섭다 호피한 사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문조사 부규단한 복수단 월시 과객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개초단 절개 짓는 송육관 서부른 섭적 새빨당 노방주 청사 총사 통계이며 백남릉 홍남릉 열아사주 당도 눈도 시양포 수수 홍어주 경상도 황급봄 불매 긍정의 갑사로다 해남포 진남포 도마산포 애주 원주 공주 부자 김주 명천 시마포 강진나주 극상 시무시 한단 시무시 창주 삼팔 합진 보사 관사 백공단 천공단 홍공단 흑공단 송아세까지 수천도의 그지오 뿌여 뿌여 뿌여 뿌여 좌우로 거져놓고 팔자자랑 구분자랑 형세자랑 거울 쥐우고 어찌하니가 좋우 손가만을 뒤져오자고 예란반수 예란대신이야 그와 청춘포님들도 이내 한말 듣고

장부 평생 삼가전 유인 넘어가고 삼강오륜 이내에지 부모봉양 하는 것도 장부 사은이 어찌가니까 좋은

0: 장강 백파 상두방해거든 그랬대. 첩에 다 버리고 한송경 들어가서 길고 모든 소를 띄어 조그만게 배를 부어 수복 감명을 가득히 싣고 술렁 술렁 배 띄우라 강릉 경포대로 달려가 새끼야만 그라 대신이야 이런 만구야 이라 대신이야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이대성군 만만세 남산같이 폭기 참겨 무너지지를 마옵시고 한낭같이 폭기 참겨 흘러가지를 마옵소서 예람반수 예라대 신이야 갱화를 엿으로 설설이 내리소서
1: 고사 소리 들었습니다. 집을 지어 살림살이 마련하고 온갖 비단 들여오는 대목이었는데요. 공들 명창의 소리였습니다. 이 호남 지역 방식의 호남 버전의 비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설의 내용들은 액을 맞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들으신 것처럼 소리북 장단에 얹어서 판소리의 형식이기 때문에 고사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참 귀한 소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대일 명창과 공대일 명창의 집안 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 학술 의견들도 학술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번 길게 들을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몽금포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유지숙의 소리입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몽금포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장사훈 선생의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라는 글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효는 천성이 효스럽고 근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한자의 뜻을 두어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음이 없었다. 게다가 성품이 몹시 근엄하여 평상시에도 의관을 바르게 갖추었고 그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에 이르기까지 털끝만한 틈이 없어 가히 학자의 기품을 지녔다 하겠고 그럼으로써 한 고장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가진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검은고나 가야금 정악을 다루어 보는가 하면 판소리나 소교에 이르기까지도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판소리에 있어서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고 한학에서 얻은 소양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판소리 12마당의 가사를 하나하나 검토한 다음 이를 개찬하고 윤색했으며 춘향가를 남창, 여창, 동창으로 그 성역에 따라서 새로 편집한 일은 정말 특기할 만한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 세상을 울리던 세타령의 절창이었던 이날치, 춘향가의 명창 박만순, 김세종, 심청가의 대가 김창록, 정창업, 그리고 여류 창극가인 최선이나 허금파 같은 명창들은 모두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의 지침과 척도를 거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가 창극계에서 차지한 위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신재효는 성음이 웅장하고 기량이 탁월한 최선을 몹시 아껴 어디를 가나 최선이만은 빼놓지 않고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경복궁 대궐 중건 축하연이 있을 때였다. 워낙 풍류를 즐기

0: 있던 대원군은 전국에 이름난 명기와 명창들을 불러 모았고 그때 신재효도 최선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신재효는 방아타령을 새로 지어 최선에게 부르게 했으며 농부가의 사설도 경복궁 새 대궐 요순 같은 우리 임금 이런 문구로 윤색하여 노래 부르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재효는 글과 소리를 겸비한 분이었다. 훗날 진주의 이선유가 판소리 다섯 마당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그 장단까지 떼어 출판한 오가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신재효는 그보다 훨씬 앞서 판소리 12마당을 정리했던 것이다. 신재효는 멋과 풍류 속에서 살았고 많은 공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인품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그래서 그의 공덕을 기리는 휼민비가 지금도 고창읍 하거리에 세워져 있다. 판소리의 대가이자 한학자였던 신재효는 비단 창극계에서만 추앙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국문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높아가고 있다. 박동진의 소리로 단가 광대가 보내드립니다.
1: 고금의 문장혹을 절체 안으로 지어내서

불묘 조작은 낙세는 그 말이 정령거진 눈으로 보았으며 마룡선생 양부흠번 삼장사 탄식이오 정열선생 귀거래사 정사의한 여인이며 이치영년옥 원불이며 백낙처럼 장안가이며 원제노 연천공사 이교의 분음행인 다 쓸어 모두다 허망한 일이로다 인간의 만보경제 인간의 부귀영화 일장춘몽 가소롭다 유유헌생의사별 누가 아니 탄식하랴 그여 전집 우리 행락 광대행세가 죽으시오 그러하나 광대행세 어려웠고 또 어려웠구나 광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리에 둘째는 사설치리에 그지 자가 득임이고 그지 자가 늘음새라 너름새라고 하는 거는 귀성 끼고 맵쇠 있어 천간 천태 만상

어려우면 특임이라 하는 거는 오금을 분별하고 용주를 변화하야 오장에서 나오는 소리로 농락하야 자은대니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거는 증금이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의 금상치마 실복 단장미 부인이 평풍 뒤에서 나오는 듯 사모야 바르건다는 구름 밖으로 나오는 듯 새 눈을 뜨고서 웃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라 인물은 전생이니 변동할 수가 없지만은 원원한 이 판 속에 소리하는 법률구나 영산초장 다스림이 은은한 정계수각

목은 순풍을 배놓는 듯 돌려내는 목은 봉현도 저리 완연하고 도도와 체르는 소리 반정 봉의 불끝 손사서 툭툭 굴러대리는 농 폭포수 가소치는 듯 장단 고지어 변화무궁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를 짜는 말이며 앵무소리가 분명하고 중보리 중얼이며 허성이며 진양조를 달아두고 걸리다가 걷기다가 모두 다 정

봉이구로 애원성이 흐르러 흔무원 황영어 비판소리라 무수히 농락변화 불시어 튀는 목은 병력에 부딪히던 음화 질타 호령 소리는 태산이 흔드는 듯 변화구요 낙모간 전찬바람아 소스러게 푸는 소리 왕수군듯 출세국과 적부이듯 황무가로다 좌상이 실색을 하고 구경꾼이 낙무하야 이러한 광대두루만 어찌하니 어려우랴 우리나라 명창광대

0: 많지만은 이왕에는 물론하고 근대 명창 누구누 명승의 자자 사람마다 칭찬하야 이런 명창들은 문장으로 빚겨자면은 송선달 흥옥신은 타성유방향무연 화란춘성 만화방장 시중천자 이태백이고 오동지 흥감시는 관산말리 초목추성 정천말려하게 울음 시중승인 투자임이며 권생문삼득신은 천칭철백이 불끈 소삼만 정복 복울릉줄렁 문계팔대한태지며 신선달만 없이는 구천으로 떨어진다 명을 명을 맑은 기운 지혜가 양주 투목지며 황동지 해청신은 정막공산 맑은 달어 영허경 장자화 두고개월 맹동야요 고동이수관씨는 통합부자 연필한명 은근하게 문답하는 그동분과 동상 백낙천이며 김선달 최철신은 담낭은 산하명기 명당한 산하영자 본영권 구양수요 주랑청토기신은 둔갑장 신무수변화 농다하던 그 수단은 변화불측 소동받았구나 이러한 명창들이 다 각기 소장그로 일세 천명을 하였으나 각색구의 명창 광대를 어디에 가서 찾아보랴 그 속을 알지만은 알고도 못행하니 어찌 답답지가 아니에 할 건다 그들은 놀아오야
1: 신재회 선생이 강조하던 이 광대가 가져야 하는 이 미덕들을 이 담은 노래죠. 단가 광대가 오늘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고 있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장사훈 선생의 저서 화전태와 화류태에 담긴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라는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한 글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어로 조금 수정한

0: 부분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줄타기 보존회의 줄광대 노름 그리고 경기민요 태평가를 이희문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얼씨구
2: 여보게
1: 어이.
2: 내가 요번에는 요 놈을 가지고 오두 방정을 갔다가 한번 떨 판인데
1: 요 놈을 가지고?
2: 그렇지
1: 어.
2: 방정을 떨 때 잘 떨어야지
1: 어.
2: 잘못 떨어서 그냥 저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면 어. 저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1: 아이 그게
2: 어.
1: 여기요 여기요 요 짝이요
2: 그 뒤에
1: 어이 참 그래도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는 이 양반이 더 마음에 든디는
2: 어쨌든 그 어.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면은
1: 어.
2: 저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1: 어.
2: 촌수가 같아지던 것이었다.
1: 뭔데 일

0: 4가 오늘 보니까 정말로 1로 떨어졌네. 역으로 떨어졌어. 어? 원 미쳐 떨어졌대니. 주웠대야. 주웠어.
1: 그랬어? 어.
2: 아이고, 매 내가 줄을 타면서 별거 다 해보는구나.
0: 얼씨구.
3: 장난쳐라, 헐!
0: 좋다! 얼씨구.

0: 막 정말로 뭐가 막 떨어지네. 나 줄 타다가 이렇게 막 뭐가 떨어지기 처음 봤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 이것이 말이요, 참 유명한 양반의 그 명단 줄이요. 지금 여 다 줄에다 지금 돈을 걸었어 양반들이. 그 명함이요 시방. 얼씨구. 오늘 돈 잘 벌겠다.
1: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내가 여러 가지 한다.
0: 그게 말이요.
1: 장난쳐라. 헐. 천천히 풀어보자.
0: 좋다. 라이시고 라이 좋다.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잘 타요? 그러면은 얼씨구 좋다. 잘 탄다. 오늘 보니까 내가 국악원에 오기를 잘했어. 오늘 이 오신 양반들 키가 상천했어 지금. 자네보다 더 상천해 지금. 자네가 분발해야 되겠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시고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줄광대 노름은 줄타기 보존회의 소리와 제담 연주였고요. 이어진 곡은 이희문의 소리였는데요.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1부 끝곡은 제주민요 이아홍 준비했습니다.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0: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대상 통곡 말고 내 시집가는 문전으로 다 닮어슴살로 오게
1: 당신이 내 집에 왔다가 그냥만 간 듯하여도 사문 칠배 맑은 애 정신은 자기가 다 가죽하

오지 말라고 가시야 성을 쌌더니 고모 실름에

세 살 몽골이 희워 잡고 서외발발 떠나

평창 아라리 들었습니다. 평창 아리랑 보존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시나위 합주 보내드릴 텐데요. 민속악회 시나위의 연주입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있었던 이 실황 음원인데요. 이 제5회 대한민국 국악제는 부산에서 열렸었나 봅니다. 1985년 4월 24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연주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한강당에서 있었던 제5회 대한민국 국악제 그 안에서 열린 연주된 시나위 합주 들었는데요. 민속악회 시나위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백년가약 그러니까 이몽룡과 성

때 없고 한탄에도 소용없고 소흥정이라고 도로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허기야 다른 사람 같자네 이걸 사또 자제라 하니 좋기사 좋다마는 그러나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오셔서 밤참도 없이 오직이나 시장하셨겠느냐 오늘 밤에 일찍 나오시라고 내 기별 왕복이나 허여라 일변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며 해지기를 기다리는디 춘향부돔 춘향무가 훨씬 더 기다리던 것이었다 도련님은 그날 밤에 일찍 오마 약속이 깊었는지라 해점으로 퇴령 후에 춘향집을 나왔겠다 춘향무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판 천은소저 굳이저 침지서울이 수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허울기설기 송편 대기번뜻 정절편며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 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수단은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콩기름이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변적허적 의도적이며 철창볶기 매몰탕수 어포 육포 갈다놓고 찬엽쌈 번거지꿀 갈비찜 양진 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관실 다 괴였대요 은행대초 고산 참배 임실준시 호두 백자 곁들이고 끌끌어놓은 생채다리 호도덕 패도덕 매초리탕 꽃겨 연개찜 어전육자

가루, 배탄, 소풀, 부채질, 환환. 고추가 찌기도 놓고 살찐 소반자 고기 반환도 드는 갈로 점점 변변 오려네요. 소금은 다 참기름쳐 부수수 불려 재워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북도 잼 반다 장국 주르르르 들여먹고

텐트 상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니 이는 장모의 허물이오나. 이수리 경사수리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도련님 이런 말씀 주주 객반이라 하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두. 준양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준양모를 다시 주며 이것이 합한주니 장모 딸다려 먹으라소. 준향모 받아 준향 주며 백년 해로 허자 하고 일배 반음 허였으니 사양 말고 다 먹어라. 준향이 부끄러워 입만 대고 내어놓으니 다시 부어 도련님께 드리는디 2-3배가 지낸 후에 4-5배 6-7배씩을 먹어놓으니 준향모 술이 얼근하여 한이 북받쳐 한숨 쉬고 눈물 지며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아, 내 마음이 이리 일비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영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철로 납니다. 도련님은 물론 양반이지만은 내 딸 춘향도 씨는 상사람이 아니오. 도련님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해동성 참

나를 수천케 허시더니 무신지 수구삼만어 이조차 반승차허요 내 집으로 가신 후어 저것 뺀줄 짐작하고 연유로 고백하니 첫줄 딜만 하면 다려간다 허시더니 그대 군수 불길하여

내 집 뭘 부주어 컨지에 제 상가 부담하고 상천배난 부주어 가여 상하 불고 혼진 늦지어 주야로 걱지어 동어 토연지 뭘 무사했으나

0: 공방 어린 것이에 속절없이 늘 그릇인데 전두라니 불성허워 부대 변치나 없어서 도련님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하기 전에 일구에는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를 맹세하니 할 수 있나.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 잊으면 인사불성의 쇠하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6년은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이 훈훈하게 혼서회장 사주단자 겸하여 증서나 한 장 써주시지요. 아 글랑 그리오소. 연상을 다가놓고 만우연정부를 따라 수양매월 진케 가로 청황무 무심 필로 백능운화 간지상에 두어줄서 춘향무를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전장지구에 해고성난이오 전제신명은 공정 참행이라 쓰여 있고 정묘월 15야 표조자 필지몽룡이라 거였건을 무이파도 품에 놓고 안심있는 춘향무친 한빈배우 깊었으니 어서 편안히 주무시오. 금침 내려 가루 놓고 안방으로 건너가노 예도령 성춘향은 월태화용 그림같이 둘이 서로 바라보고 쌍긋쌍긋 웃어가며 촛불을 껐다 하니 그 뒷일이야 어찌된 줄을 뛰알리요 마당이 허여두어시리다.
1: 생긋생긋 웃는다거나 생글생글 웃는다거나 싱글싱글 싱글벙글 뭐 이렇게는 많이 의태어로 쓰는데 쌍긋쌍긋 웃어가면은 과연 어떤 웃음일까 상상하게 됩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백년가약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예, 목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전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를 할 때는 그 풀 수 없는 마음속 응어리를 노래로 부르곤 했는데요. 오늘 이 음악, 시집살이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시집살이 노래는 단순히 고된 삶을 하소연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시대 여성들의 삶과 감정, 그리고 가족 제도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생활 민요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시집살이 노래가 성님, 성님, 사촌, 성님 하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가까운 사촌 언니에게 이야기하듯 노래에 담아낸 것이죠. 또 같은 시집살이

0: 노래라도 결말은 저마다 다릅니다. 고된 삶을 견디며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도 있지만 조금 극단적인 노래에서는 며느리가 약을 먹게 되기도 하는 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며느리 방에 약을 가져다 주는 것은 대부분 시아버지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래에서는 당찬 며느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만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당당하게 따져 묻기도 하고 아예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시집살이 노래 두 곡을 감상해 볼 텐데요. 강원도 양양의 시집살이 노래에는 고된 시집살이로 삼단 같던 머리는 돼지 꼬리처럼 헝클어지고 분같이 곱던 손은 거칠어졌고 백꽃 같던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강원도 정선의 부모 죽은 부고 왔네. 이 노래 자체가 이미 제목부터 슬픈데요. 네. 자기 부모의 장례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며느리의 서러운 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노래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같은 시집살이 노래라도 담고 있는 이야기와 정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시집살이 노래는 탁숙녀 어르신의 노래고요. 강원도 정선의 시집살이 노래는 정옥화 어르신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대까? 야야 동상 그만 마라, 고치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 맵더라. 귀 먹어서 3년, 눈 어두워 3년, 봉어리 대 3년, 3년, 3년, 슥 3년 사니 삼단 같은 요네 머리가 부대지 꼬리가 다 되었고 분질 같은 이 손질이 북두깔구리 다 되더라. 백꽃 같은 이 얼굴에 금버섯 피 웬일이야. 오양무 앞치매 열다주 해강기 눈물 콧물에 다 젖었네.
2: 큰아이 다린 두 다리여, 배틀 다리 네 다리여, 이에 때는 세명제라, 눌린 때는 독신이여, 칭칭나무 바대집에 대추나무 일인북에 한앞자고 두앞자니 부모 죽은 부고 왔네. 지금 시어머니 부모 죽은 부고 와서 일하여년 방자련 짜던 배나 마주짜고 가래미나. 지금 시아버니 부모 죽은 부고 와서 일하여년 방자련 짜던 배나 마주짜고 가래미나. 지금 진우여 부모 죽은 부고 와서 일하여년 방자련 짜던 배나 마주자고 가래미나. 해격대격 마주자고 한모랭이 돌아가니 아홉 성제 오라보니 곡소리가 진동하네. 또 한모랭이 돌아가니 행상소리 진동하네. 오라보니 오라보니 아홉 성제 오라보니 그 행상을 거기에 놓소 일하여년 방자하련 어머니 얼굴 볼라거든. 엊그저께 오래미나 이제 와서 어머니 얼굴 보자하 그 길로.

0: 집에 가서 어머니 덮던 이불 덮고 어머니 비던 베개 비고 밤새도록 울고 나니 앞치매가 다쳐졌소.
1: 강원도 양양의 시집살이 노래는 탁숙녀, 강원도 정선의 시집살이 노래는 정옥화, 이 두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도민요, 수심가, 역금수심가, 자진수심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수심이라는 말이 앞서 들은 시집살이 노래와 또 감정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정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약사

하영이들이 나오이 할까요?

서산강으로 배 타고 저 물 고가는 저 두동자야 말 물어보자 너희.

부대미녀 두동자였장오댕 우리 선생은 남해강릉하에 족성자랑항옵시구 행하는 곳은 영주봉해방장 삼심산으로 불사야구호로 가는 길이로소이다

안 돼요. 방춘화류 자져가니 이 화도 하우영 산우 자산옹 백절 주진다라 가운데 풍류랑 대여 주먹을 추면 오니다가

0: 이에요.
1: 소도미뇨 수심가, 역금 수심가, 자진 수심가까지 김정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체질굿 준비했습니다. 이 오체라는 장단을 가락을 가지고 질굿 길을 행진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연주하는 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언뜻 생각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연주하는 것은 발걸음이랑 잘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풍물 농악에서 보이는 길굿들, 길군악, 가락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혼합박으로 짜여져 있어서 사실 발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신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대단히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악들인데요. 이 오체질굿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 길굿을 할 때, 길을 행진할 때, 이동할 때 쓰는 가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연주곡으로 들을 기회가 잘 없는, 따로 독단으로는 잘 들을 기회가 없는 곡인데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순자의 꽹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오체질굿 오늘 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신나게 즐길 만한 국악공연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진과 안성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국악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선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가 함께하는 국악 버라이어티쇼 잔치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민요, 풍물, 전통무용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희 앙상블 천명과 남기문 밴드, 의정부 시립무용단도 함께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선 밴드 날다와 신승태가 함께하는 목룡날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록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풀어낸 콘서트형 음악극이고요.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의 목소리가 더해져 색다른 춘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사랑받고 있는 신승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안성에선 밴드 사운드로 만나는 신나는 춘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26 아르누보 4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아르누보4는 지난 공연들에서 선보였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교양시 적벽, 심청, 수궁, 춘향을 비롯해 대합창 교향곡 해원과 맥베스까지 아르누보 시리즈 대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에 소리와 춤, 합창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탈춤과 강렬한 메탈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 반원 싱크 넥스트 이육이 7월 10일과 11일 밤 9시 세종 S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메탈 밴드 반이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인데요. 작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탈춤의 움직임과 메탈 음악의 에너지로 풀어냅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고성 오광대와 하회 별신구 탈로리의 젊은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새로운 탈춤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밴드 반 역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비니스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선 탈춤 특유의 익살과 몸짓, 그리고 메탈 음악의 폭발적인 사운드가 만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야, 전통 탈춤 그리고 메탈 음악, 이게 만난다니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탈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무대에 주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한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설 빈칸, 가 빈칸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이 주어진 문제에 희대의 오답이 탄생했죠. 설사가 또 분명 오답이지만 설상가상이라는 정답보다 오히려 더 그 사자성어의 의미를 잘 표현해 준 네 글자라 인터넷상에 떠도는 오답 유머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전설로 남았는데요. 이 답안지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게 얼추 20년은 된 것 같으니 아마 오답을 적었던 어린이도 이젠 어린이가 아니겠죠. 어린이들이 특히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에 약하다 보니 사자성어 문제에서 특히 재미난 오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본 오답 시리즈에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적으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겐 좀 싱거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적은 오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추측해 보시겠어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김단비의 해금, 김하린의 아쟁 연주로 마음이 향하는 곳 들으면서 7월 2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프닝에서부터 불쑥 깜짝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근데 정답 말고 초등학생이 적은 오답이 무엇이었을지 추측해 보시라는 문제였죠.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이심전심이죠. 그런데 한 초등학생은요, 여기에 텔레파시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자성어 문제에 재밌는 오답 시리즈가 많은데요.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얻음. 이거 정답은 어부질이죠. 근데 한 초등학생은 완전 개꿀이라고 적었고요.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지만 속마음은 다름. 정답은 동상이몽인데요. 겉바속촉이라고 적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이거 정답은 인지상정인데요. 여기에 어떤 아이는 네 글자도 아닌 두 글자로 오답을 적었어요. 흑심. 이 아이는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웃기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답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마음. 우리가 옛날부터 이심전심이란 말을 써온 걸 보면 분명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이는 이걸 텔레파시라고 적은 걸 보면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초능력처럼 여겨지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편이신가요? 또 여러분 곁에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그 이심전심, 마음을 잘 헤아리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이심전심 혹은 텔레파시에 관하여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사철나무 꽃입니다.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상록 화렵수가 사철나무였죠. 사시사철 초록색을 유지하여 사철나무라 이름 붙였다는데 만나도 사철나무처럼 언제나 푸릇푸릇 상큼하고 신선하게 청취자들 곁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당연히 봄디님도 함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꽃들이 참 작은 자그마한 꽃들이 이렇게 옹알옹알 이렇게 달려있는 꽃 모양인데 이게 아마도 이 만나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행복한 마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김영기님께서요. 오후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린 후 화창한 날씨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출근길에, 네, 이렇게 비가 오는, 소나기 내리는 그런 출근길을, 달려서, 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6시, 현재 비가 오는 곳이요. 서울 강북구, 도봉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일부고요. 경기 과천, 용인, 충북 보은, 청원, 영동, 전남 곡성군 일부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비 내리는 곳에 계신 분들 운전도 그렇고요.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6시에 맛있는 라디오 빈칸은 청취자들이죠. 청취자들이 사연 보내고 신청곡 올리는 게 빈칸 채우는 거예요. 빈칸 채우러 왔어요. 해주셨네요. 아, 정말입니다. 그쵸? 아, 이 정답은 여러분들로 완성이 됩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보험 언니 만나서 그동안 가입한 것들이 참 많고 자꾸 갱신이 돼서 올라서 모두 다 리모델링 했는데 돈도 환급받고 7만 원이나 저렴하게 가입했어요. 친한 친구 아들 거 종신보험 15만 원씩 30년 만기 친한 사람한테 넣었는데 넣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것이 소멸성이라고 해서 못 모르고 믿고 맡겼다가 돈만 날렸다고 억울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보험은 잘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간난이님 잘또 다시 리모델링 하셨다니까. 아유, 너무 좋네요. 다행입니다. 그쵸? 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여태 넣은 돈만 몇천만 원될 텐데. 아, 사기당한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서 저도 얼른 다시 보험 리모델링 하고 왔네요. 잘했죠? 여긴 아직 비는 안 오네요. 잘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리모델링 오늘 잘 하셨다니까 저도 참 기분 좋고요. 네, 잘 하셨네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7월 첫 번째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조금 선선하네요. 이심전심 청취자의 마음 알아주는 친구 같은 방송. 오늘 저녁도 함께합니다. 첫곡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곡이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또 이렇게 만나러 향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또 모였네요. 자, 9249님께서요. 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터넷에 본 아이의 오답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뭉클한 감정도 느꼈는데 왜이 순간엔 어떤 오답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을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네, 그 아이의 오답은 텔레파시였답니다. 자, 그리고 드들강님께서요.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정답도 좋지만 살짝 틀어 답하는 오답도 때로는 세상살이의 유쾌함도 있습니다. 정답도 답도 유쾌한 우리들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답이 맞는 거긴 하지만 재미는 오답 속에 있죠.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마영걸의 노래입니다. 달콤한 나의 꿈.

마영걸의 노래로 달콤한 나의 꿈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 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은 영조와 정조의 능에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을 함께 묻었다는 국장도감의 기록을 모티브로 창작됐고요.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 심은산의 고뇌와 예술을 향한 집념, 그리고 그가 빚어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낼 예정인데요.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 서리서리의 대표이자 창작 타악그룹 공명의 멤버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송경근 대표가 총감독과 극작을 맡았고요. 송경근의 대금, 송훈, 디저리두, 김은경의 소리, 임보현의 피아노, 강선일과 장경희의 율기와 타악, 윤보현의 첼로, 그리고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의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잠시 후 만나볼 라디오 극장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두 분의 사연이 녹아 있을 텐데요. 한 분은 라디오 극장에 써달라고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 사연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애청자께서 어느 날인가 보내주셨던 사연의 내용을 우리 작가님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각색이 더해졌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이야기가 맞는지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의 사연이 어떻게 녹아서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자,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누라 촉 어찌나 무서운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우리 공감하시는 남편분들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도 만나 시간에 딱 맞춰 퇴근합니다. 이심전심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죠. 어느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식구처럼 그만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마음을 주어야 그 마음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근하면 옆집의 모습을 한번 지그시 바라만 봐야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과연 이심전심 알수 있는지 해주셨는데요. 마음이 통하셨을지 안 통하셨을지 너무나 궁금하니까요. 네, 우리 바람바람님 통하셨다면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마눌님이요. 정답이요. 눈치코치. 아, 이것도 진짜, 아유,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쵸? 엄청 빨라요. 항상 제가 손해봐요. 해주셨는데, 이심전심, 텔레파시, 눈치코치. 조금씩 다르지만, 네, 뜻은 다 통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이심전심, 맛있는 라디오와 이심전심이죠. 텔레파시 통하죠.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9249님께서요, 이심전심 하니 저는 바로 뒷동에 사는 친구 은주가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학부모로 만나서 나이가 같아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은주랑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잘 통해서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가끔은 저녁을 늦게 차리게 되기도 하고 맛있는 라디오에 놀러 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은주는 조언보다는 잘 들어 주는데 그런 은주가 저는 정말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귀한 인연이죠. 그쵸? 학창 시절의 친구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나신 거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거 축하드릴 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귀한 인연입니다. 자, 그리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좋은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878님께서 반죽 부풀리고 손이 많이 가서 엄마한테 해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친정에 갔더니 장판 밑에 호떡 반죽이 부풀고 있을 때 속으로 정말 기뻤답니다. 요런 게 행복한 텔레파시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심전심 텔레파시 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마음 정말 궁짝? 이렇게. 맞는 거죠. 그쵸?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자, 4835님께서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봄디님 목소리 연기 정말 짱짱 혼자 들으며 키득거립니다. 라디오 극장 너무 기대돼요. 해주셨네요. 아, 오늘도 제가 한번 연기를 뽐내보려고 준비 다 한다니 했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윤혜성님의 신청곡입니다. 너영나영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신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여보, 저기 사거리에 커피숍 새로 오픈한 거 봤어?
1: 아니, 나 못 봤는데.
0: 아, 못 봤구나. 오늘도 남편한테 말을 걸자마자 맥락이 뚝 끊긴다. 아휴, 이 무심한 남자에게 내가 뭘 기대하고 그렇게 물었을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거리에 새로운 커피숍이 생겼으니 같이 가보자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예전에 나였다면 여기서 이미 상처받고 대화가 끝났겠지만 이 무심한 남자와 같이 산 세월이 있어 이젠 나도 내공이 좀 생겼다. 그래, 당신의 수준에 맞춰 내가 기출 변형을 해줘야지. 못 봤으면 나랑 같이 가서 먹어보는 건 어때?
1: 됐다 마. 커피숍이 마 다 거기서 거기지.
0: 에휴, 이렇게까지 떠먹여줘도 못 알아먹는 이 남자를 대체 어쩌면 좋을까? 그래, 커피숍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집에서 믹스커피나 타 마셔야겠다.
1: 오, 믹스커피 좋네. 내도 한 잔 타도.
0: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 많이 쳐다보니 남편이 묻는다.
1: 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나는 이 남자의 무심함과 눈치 없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었다. 아니, 그 어려운 의대 공부까지 마친 사람이 왜 이토록 쉬운 말의 의중은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 의사야말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잘 보고 있긴 한 건지 나는 그게 걱정돼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안 그래도 답답했었다며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닌가

마, 안 그래도 어디가 아프신지 말을 않고 내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않카나. 아, 내가 의학을 공부했지 독심술을 공부한 게 아닌데 말씀을 안 하시면 어째 알겠나. 봐라 봐라, 그 초코파이 광고에 나오던 노래 안 있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던 그기에 내가 마 제일로 싫어하는 노래다. 그리고 당신도 내한테 가끔 이래 말했지. 딱 보면 모르나. 네, 딱 봐도 몰라요. 내는 국어시험에도 시에 담긴 함축적 의미가 뭐냐고 묻는 문제가 싫었다. 알기 쉽게 설명문으로 쓰면 되지 뭘 자꾸 함축해 쌓고 그런다 아이가. 그랬던 남편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묻는 게 아닌가. 와, 오늘 5일장 서는 날도 아닌데 수육을 어째 삶았대? 어? 수육 삶은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배니까 알제. 저 도마 위에 수육 썰어놓은 거 아이가? 어? 아니, 그건 표고버섯 썰어둔 건데. 맞나? 아, 내가 허기 가져서 그런가? 아니 뭐 노안 때문인가? 표고버섯이 와 수육으로 보이지? 근데 수육도 냄비 안에 삶아 넣긴 했죠. 그래서 내가 놀란 거잖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아, 그런 게가. 마, 내도 당신이랑 오해 살까네.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마 다 깨뚫어보는 경지에 이르는갑다. 뭐라고? 아니, 그보다는 수육 먹고 싶은 당신 마음을 내가 꿰뚫어보고 미리 삶았다는 게 이게 더 말이 되지 않을까?

무한스님의 노래로 이심전심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애청자님 두 분의 사연이 녹아 있었는데요. 도마 위에 썰어둔 표고버섯이 수육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육이 냄비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 6732님의 사연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그 아내분의 시점에서 상상하며 각색하는 과정에서 전에 125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활용됐습니다. 1255님께서 집안에 계신 유일한 여인의 마음은 잘 알기가 어렵다며 세상의 모든 여인들에게 한편의 시가 아닌 설명문으로 대화 부탁한다는 사연 보내주신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심전심 혹은 텔레파시에 관하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기도 한데요. 어쩌면 정말 표고버섯을 수육으로 잘못 본게 노안이 와서가 아니라 아내분이 진짜로 수육을 삶아 놓으신 걸 텔레파시로 느끼신 걸지도 모르고요. 아내분 역시 6732님이 수육 생각하실 걸 알고 이심전심으로 미리 수육을 삶아 놓으신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이심전심 혹은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느껴진 경험이나 혹은 그 반대여서 답답했던 일도 좋으니까요. 이심전심 혹은 텔레파시에 관하여를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아, 연기 짱입니다. 개봉박두 영화 제목은 김 박사님 꽃길만 걷다. 줄을 서시오. 저 뒤에 분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표 사세요. 안표도 사지 마시고요. 네, 주셨네요. 안표 안 됩니다. 그쵸?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부부는 오래 같이 사니까 이심전심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하면 더잘 알겠죠. 오늘도 라디오 극장 참 재미있어요. 보미님 연기도 잘 하시고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 오래 살아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말하지 않으면, 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415님께서요. 내일이 남편 생일인데 시골에 계시는 시외삼촌이 마침 토종닭을 잡아서 보내셨네요. 이런 게 바로 이심전심이겠죠. 내일은 각종 약재를 넣고 닭을 푹 구워서 남편 줘야겠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이심전심 텔레파시 통한 거죠. 네. 남편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우리 소리의 노래로 신 닐리리아.

0: 우리 소리의 노래로 신릴리리아 듣고 왔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이심전심이 통해 똑같은 말을 해서 찌찌뽕 하는 경우가 많죠. 사연처럼 음식을 딱 준비하는 경우도 저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 중에 싫었다 라는 억양이 너무 리얼해 크게 웃었습니다. 보미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더 다이나믹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학창시절부터 흉내는 좀 잘 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락부장을 꽤나 맡았었는데 이것도 흉내하다 내다 보니까 사투리도 연기가 조금 늘긴 했네요. 9249님께서 대전에 왔다 집으로 가는데 남편이 역으로 마중을 나오기로 했어요. 기차 도착시간 지연이 되어서 전화를 해야 하나 하는 순간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해주셨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그쵸? 아 전화해야 되는데 문자 보내야 되는데 하는 순간 띵 하고 울리거나 전화가 탁 오거나 아, 이런 순간들 정말 텔레파시 통했다. 아 종종 있죠. 네. 자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기 양평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양평 세미원에 와 있습니다. 물을 보고 마음을 씻는다는 뜻을 가진 세미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연꽃 명소로도 유명하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풍류, 연꽃의 물들다를 주제로 연꽃 문화제가 열리고 있기도 한데요. 백년, 홍년, 수련 등 다양한 연꽃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교육 등의 행사도 8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또 한 차례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에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되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청주 30도, 목포 27도, 울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다울소리의 연주와 노래로 헛쇠 헛쇠 듣고 왔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어허허, 바라볼 필요도 없이 이심전심이네요. 저녁으로 매콤한 비빔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마눌님이 밥하기 싫다고 국수를 했네요. 멸치국수, 멸치육수 내기 싫다고 비빔국수를 이런 크크 해주셨어요. 와, 이럴 때 정말 손뼉 마주 쳐야죠. 그쵸? 아, 이렇게 통할 수 있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녁으로 매콤한 비빔국수 맛있게 드세요. 자, 1부 끝곡 띄워드릴 시간입니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풀리망상불의 살며시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나니의 노래 라벤타나의 연주로 그 어느 날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심전심 혹은 텔레파시에 관하여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6855님께서요. 맛있는 방송, 여기는 하남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음악 들으니 차분하여 대접받는 기분입니다.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또 마침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이 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비와 또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2738님께서요. 만나만큼 맛있는 방송 있을까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는 네, 그렇게 맛있게 또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다니까 참 기분 좋네요. 승승장구님께서요. 흐린 날 저녁에 들으니 더 좋네요.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들려주실 줄 알았어요. 이 또한 이심전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일부 끝곡으로 띄워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곡들 중에 제가 모르는 곡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기회로 또 그렇게 좋은 곡들 만나면 저도 기분 참 좋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5143님께서요. 이심전심 하니까 20살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1학년 첫 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새고 초췌하게 나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나 좀 강의실까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던 구세주 태용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태용이랑 우산 하나 쓰고 두근두근 강의실까지 갔던 순간은 20년이 훌쩍 지나도 잊히지 않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이럴 때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첫사랑 이야기. 세상에 태용님. 아유 비도 오고요. 촉촉하고요. 우리 2부 첫 곡 음악도 몽글몽글 하고요. 아, 우리 5143님의 이 첫사랑 스토리도 정말 쿵쿵쿵쿵 두근두근 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만나보다 좋은 방송 없어요. 만나가 최고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만나에 대한 사랑이요. 오늘 비처럼 촉촉하게 내립니다. 자, 7시 30분 현재 서울 강동구 일대 그리고 하남시 경북 상주시 7시죠. 네, 7시 현재 그리고 경북 상주시 거창 전남 남원군 일부에 현재 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비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이광복의 노래로 바람소리.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오랜 기간 문방구를 영업해온 사장이 가게를 폐업하며 남긴 손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폐업한 문방구 출입문에 부착된 손편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편지는 비록 문은 닫지만 여러분의 멋진 앞날을 멀리서 응원할게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오랜 시간 가게를 찾아온 이들을 향한 애정어린 응원을 담았는데요. 이어지는 문구엔 내가 참 좋아했던 친구들이라며 문방구 단골손님이었던 아이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 있어 더욱 뭉클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어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 이름이 가물가물하구나. 앞으로 아니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거야.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 화이팅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글을 맺었는데요. 사연이 전해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어린 시절 문방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답다. 저 문방구를 스쳐간 아이들이 모두 잘 자랐길. 어릴 때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시키면 중간에 문방구 들려서 꼭 게임 한 판 하고 거기서 파는 불량식품 사 먹었는데 진짜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이네 등등의 반응과 함께 문방구는 어른들에게 과거 설렘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라며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솔솔의 연주와 노래로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 듣고 왔습니다. 국악사는 꿀꿀이님께서요. 몽당연필, 지우개, 노트, 사람을 품었네요. 쓰담쓰담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아, 이 온라인 사연 봤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다니 뭉클했어요. 동네에도 문방구가 없어지고 무인문구점으로 바뀌어서 아쉬웠어요. 오늘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2723님께서는요. 이어폰이 고장나서 새로 사야겠다 했는데 마침 동생이 저렴한 거라며 무선 이어폰을 사서 주네요. 이심전심 선물 너무 좋아요. 비싼 건 아니지만 딱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거였어요. 오늘 풍경사진은 종로 부암동의 무계원인데요. 안평대군 집터와 몽유도원도 그림, 글 등 볼 수 있어요. 아담하지만 고즈넉해서 좋아요. 다음에 한번 가보셔요 하시면서 올려주신 사진들도 너무나 좋네요. 네,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사진 올려두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서 보시고 가세요. 자, 그리고 4835.

전골이 땡길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해주셨어요. 비 오는 날은 뜨끈한 전골 국물이 최고지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범장기떡 떡 선물 세트는 5143님 그리고 2323님께 보내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 이 포기 김치는 9249님께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은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이심전심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

여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의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 지각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 지각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약당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FM 국악당의 공연 생중계 진행을 맡은 저는 작곡가 이예진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그 다섯 번째로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들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디오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오늘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전통의 재발견과 작곡가 시리즈 등의 기획을 통해 창작국악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창작국악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의 첫 시작은 2022년입니다. 1962년부터 국립국악원에서 매년 주최했던 신국의 작곡 공모의 60도를 기념하여 기획되었고요. 2022년 첫 공연을 올린 이후 매년 창작국악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작곡가들의 대표작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2명의 작곡가의 작품과 함께 했는데요. 김영동, 김영재, 김희족, 박범훈, 백대웅, 이강덕, 이상규, 이성천, 이해식, 전인평, 황병기 작곡가의 대표작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여러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을 공연해 왔고요. 2024년부터는 한 명의 작곡가에게 집중해서 그 작품 세계를 깊이 조명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건용 작곡가가 80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작곡가 이건용의 대표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연출될 예정이고요. 이틀간의 협연자들이 다르게 섭외되어 있고 또 다섯 작품 중에 한 작품만 내일 다르게 연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들으시고 내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약당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작품은 작곡가 이건용의 위촉 초연 작품 피리독주와 국악관 현악을 위한 령입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새로 지어진 곡이죠. 작곡가의 국악기를 위한 55번째 작품입니다. 전통악곡에서의 피리 역할처럼 관현악을 선도하면서 음악을 이끄는 역할이 이 작품에서의 협주피리가 가진 역할입니다. 령이라는 제목은 상령산의 피리 선율에서 왔는데요. 또 이 선율이 멋지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 이 제목이 멋지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음 법칙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이건용에게는 상령산의 감동을 옮긴 작품이 여럿 있는데요. 해금가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 그리고 저녁노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모두 이 상령산의 피리가락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작품의 원재료인 상령산이 작곡가에게 미친 힘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악장 안은경의 피리협연으로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의 첫 곡 문을 열겠습니다. 피리독주와 국악관 현악을 위한 령입니다.

권의 낙은 이현경의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안은경의 피리협연으로 들으셨습니다. 협연자 안은경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악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국악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경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적인 피리독주로 시작해서 점차 그 에너지가 고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제의적 에너지가 절정을 형성했죠. 마지막 부분은 작곡가의 깊은 통찰과 또 그로부터 비롯되는 환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근원이 되는 피리 상령사는 이건용 작곡가의 인생 음악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위촉받아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약 8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관현악 작품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요. 교수와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창작자로서의 삶을 희생해온 세월 동안 작곡가로서의 가능성과 열정을 축적해온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작품은 작곡가 이건용의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입니다. 이 작품 역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위촉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2008년에 출연되었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되돌아옴을 보는 시점이다. 이렇게 작곡가는 이야기합니다. 삶의 즐거움이 힘찬 여름빛이라면 차디찬 어둠은 겨울, 곧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 둘 사이에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차디찬 어둠과 힘찬 여름빛을 오가는 것처럼 이 곡에서는 빠름과 느림, 정체와 어둠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가락이 다음 가락에 이어 되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식을 전통음악에서는 도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을을 위한 도드리라는 제목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현대시의 시조라 불리는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서 작곡가는 많은 작품을 작곡했는데요. 네.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협연으로 이건용 작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작품 중 두 번째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FM 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로 이건용 작곡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의 2008년 작품 해금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대리를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2008년 초연 연주자였던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협연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빠름과 느림, 광채와 어둠이 교차되기 때문에 연주자로서는 그 전환되는 에너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작품의 밝고 경쾌한 면, 또 어둡고 무거운 부분이 강은일 연주자의 협연으로 생생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 가락이 나왔다 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에서도 매번 다른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빛바랜 느낌이 아련한 마음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보실 작품은 작곡가 이건용의 1999년작 25연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우백년입니다. 이 작품은 25연 가야금 독주곡 한우백년에서 출발했습니다. 1999년 당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단장 박범훈에 의해서 가야금 파트를 위한 오디션 곡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작곡가는 이런 요청을 받고 25연 가야금의 전통적인 멋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변주곡의 형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5연 독주곡 한우백년은 변주곡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연주 기법이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금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주제 선율로는 청중들이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강원도 민요 한우백년이 선택되었고요. 1999년 협주곡으로의 편곡을 제안받아서 제114회 KBS 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에서 김혜숙의 가야금 협연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의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우백년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가야금 연주자 김형섭의 협연입니다.

작곡가 이건용의 1999년 작품 이시보양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우백년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섭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형섭 연주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제23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13번의 변주와 카덴자에서 드러나는 협연자의 뛰어난 기량이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가들의 작품을 들으면 작곡가들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또 다음 작품은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헤쳐온 창작에 대한 고민과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로 이건용 작곡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위촉 초연 작품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 가을을 위한 도들이, 이시보양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우백년, 이렇게 세 작품을 만나보셨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은 한국 창작음악의 방향성을 꾸준히 모색해온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60여 년에 걸친 창작 활동을 통해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성악과 합창, 그리고 기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국악기를 위한 작품이 50여 편 있고요. 오늘 그 55번째 작품을 첫 작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건용 작곡가의 국악 작품들은 한국 창작 국악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학 이후 제3세대 작곡가로 활동하고 또 민족음악연구회를 이끌면서 한국인으로서의

0: 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기재된 이소영 평론가의 글에서는 이건용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양 음악에서 출발한 작곡가에게 어떻게 전통과 국악이 작용했는지, 국악기를 위한 작품을 쓴 50여 년의 시간 동안 작곡가가 어떻게 자기다움을 완성하고 또 숙성시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전통을 단순히 차용의 대상이나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곡가의 내적인 풍경을 전통과 융화시켜서 60여 년의 세월 동안 그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 작품들을 들여다볼 때면 저는 그의 삶이 수행자적인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미션 시간 동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건용 작곡가의 인터뷰를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국악이 작곡가 이건용의 음악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데뷔 초기부터 최근 작품까지 본인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본 소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FM 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악당 현장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이건용 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국악이 처음에는 제 모국어는 아니고, 제 모국어는 아무래도 서양 음악 같아요. 모국어는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외국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작곡가 이건용, 당신은 누구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던 서양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까지 좋아했던 그 전통음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으로 아마 국악을 처음에 좋아하고 또 연구하고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다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또 역시 국악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제 음악 세계가 만들어졌달까요? 그러니 비록 내 모국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음악 세계를 형성시킨, 내 음악 세계를 만들어준 길잡이 또는 안내자 또는 DNA, 나 밑에 흐르는 어떤 그런 어떤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뭐 굳이 내 외국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내 언어지,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나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국악기를 위해서 쓴 첫 번째 작품도 연주가 돼요. 그 작품이 분향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74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면 52년 전 작품인데 물론 다르죠. 요즘 나하고 모습이. 그렇지만 내가 옛날 청춘시대 사진 볼 때처럼 다르긴 하지만 또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랬구나. 내 얼굴이 이랬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20년 전 작품도 있고 또 한 30년 된 작품도 있고 그런데 각각 그 나이대처럼 이제 청춘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욕심도 있고 실험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왕성할 때는 뭐 욕심도 좀 있고 또 유창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0: 최근에 작품 한 3년 전 작품도 하는데 글쎄요. 뭐 아무래도 세월의 깊이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월이 주는 아마 그런 깊이가 있겠죠.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일관된 어떤 흐름은 있지만 그 시기별로 각각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국악이 작곡가 이건용의 음악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데뷔 초기부터 최근 작품까지 작곡가 이건용이 본인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본 소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FM 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악당 현장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그 다섯 번째로 이건용 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건용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의 가치와 후배 음악가와 관객들에게 어떤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이건용 작곡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모든 작곡가들이 자기가 독창적이길 원해요. 또 뭔가 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싶어 하고, 또뭐 이왕이면 좀 위대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음악은 정교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테크닉, 작곡의 테크닉이 중요하게 구사되기도 하고 그러죠. 다 중요한데, 그거 다 있어도 저는,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테크닉, 어떤 기술, 어떤 뭐, 새로움, 어떤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이렇게 확 들어가서 꽂히는 마치 명곡 상령산 같은 것들이 그렇듯이 그런 것이 없이는 만족하지 못해요. 내 음악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는 음악을 이 사람은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 곡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음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음악이, 뭐, 그건 이제 슈베르트의 뭐 노래였어요. 한번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바꿔놓은 것처럼, 그런 음악. 또 피리상령산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런 음악을 만든 사람, 또 그런 음악의 작곡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 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그 테크닉, 무슨 정교함, 위대함, 뭐 수법, 새로움, 독창적, 이거 다 갖다 놓고, 그거를 다 집어넣고 AI에게 음악을 만들어 봐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동적이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끝끝내 잘은 만들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꿰뚫고 들어오는 거는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 섞인 추측. 그런데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감동 있는 음악은 앞으로 더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작곡가가 많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1: 작곡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의 가치와 후배 음악가와 관객들에게 어떤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이건용 작곡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이건용 작곡가의 관현악 작품을 전곡 연주하는 것은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제57회 정기연주회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FM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다섯 번째 작곡가 시리즈로 이건용 작곡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위촉초연작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과 해금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들이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안은경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 김형섭의 가야금 협연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은 작곡가 이건용의 첫 창작국악 작품입니다. 1974년 작품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입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재현되는 작품인데요. 저도 대학 시절에 국립국악원 자료실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이 곡은 과연 어떤 곡일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향이란 향에 불을 붙여 올리는 행위이고요. 조상의 신위를 모신 뒤에 제사를 시작하면서 예를 갖추는 절차입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유학 전에 문묘재래학 연주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험이 유학 후에 국립국악원의 위촉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됩니다. 1974년 당시 국립국악원 원장이었던 고 김용만 선생의 위촉으로 국립국악원의 한국음악창작발표회의 첫 음악회를 위해 위촉을 받게 되었고요. 당시 작곡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 그리고 펜데르츠키와 리게티 등 서양의 음색음악 작곡가로부터 받은 영향, 작곡가의 또 다른 인생시인 두보의 촉상에서 받은 문학적 영감이 이 작품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은 효성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총장,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자와 예술행정가로서 음악계에 큰 자취를 남겨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7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보관, 2013년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22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음악계 전반의 국악관현악 작품 발굴에 힘쓰고 있고요. 현재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의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오늘의 연주에는 총 5개의 작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을 안은경의 피리협연으로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가을을 위한 도드리를 강은일의 해금협연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5연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은 김형섭의 가야금협연으로 들으셨는데요. 지금 들으실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에는 김희영의 정가협연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작곡가가 평생을 동반한 예술작품이 여러 작품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에는 두보의 촉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FM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정악단 단원 김희영의 여창 협연으로 함께합니다.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와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김희영의 여창 정가 협연으로 들으셨습니다. 김희영 연주자는 2016년 월간 객석의 차세대 젊은 예술가 유망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대금과 피리, 아쟁, 편종, 편경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곡가가 재래악과 음향음악에서 받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인상이 여창정가의 순수한 목소리와 잘 어우러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다섯 번째 음악은 작곡가 이건용의 묵입니다. 2022년 경기신화위 오케스트라의 위촉으로 탄생한 작품인데요. 당시 이 악단은 연말마다 반향이라는 주제의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작곡가는 위촉 작품처럼 이 주제를 침묵으로 풀어냈고요. 침묵을 위한 수행을 바로 이 성찰의 과정으로 음악에 남긴 것이 이 작품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작곡을 위한 구조들을 내려놓았는데요.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침묵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의 묵을 권성택이 지휘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건용의 작품 무게는 의도된 침묵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침묵 또한 작품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작곡가의 2022년 작품 묵을 전해드렸습니다. 애튼국악당 오늘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작곡가 시리즈 이건희 편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작곡가 이혜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복효근 시인의 시 상처에 대하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얼마간 다치는 일이 있지만 그 상처가 잘 아문다면 우리는 더욱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7월 2일 목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곡 비토의 Have a Nice Day 전해드리면서 7월 2일 목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FM 국악당 생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진 창작악단 기획 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 공연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들으면서 되게 그냥 되게 음악이 진짜 되게 매력이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잘 감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음악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국악방송의 매력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3033님, 인찬형님 오늘 25분 늦은 방송 기대됩니다. 25분 동안 못 들어서 형님 방송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목이 빠지게 기다리셨군요. 네, 아이 저도 얼른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얼른 만날 수 있기를 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젤리곰님, 오늘 크론도 기다리면서 공연 실황에 귀 기울였습니다. 중간에 무음도 음악의 일부라는 안내를 듣고 음악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무음도 음악의 일부라길래 그 무음 구간이 길려나 생각했는데 매우 짧더라고요. 네, 그냥 원래 방송에서는 근데 이제 소리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내가 들어가면서 좀더 짧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662님, 시인님 오늘 방송 시간 달라져서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네, 진짜 어제 이제 방송 끝날 무렵에 이제 따로 공지 드리긴 했었는데. 네, 그래요. 저희 오늘 그론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중계 관련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677님, 시인님 안녕하세요. 저 대만에서 전시하고 3주 만에 어제 왔어요. 그런데 9시에 시인님 목소리가 아니라서 놀랐어요. 방송 시간이 바뀌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좀 저희 오늘은 좀, 아, 하필이면 오늘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러게요.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아, 진짜 뭐 가는 날이 장날인 거고 또 오랜만에 돌아오는 날이 또 생중계 날이었네요. 네, 하지만 3677님 한동안 안 찾아와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많이 바쁘신가, 뭐 전시 관련해서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전시를 하고 오신 거군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그론도가 또 아주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0389님, 담낭 수술 이틀째 병원에서 국악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어떻게 수술을 하신 거면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네, 아유, 일단 얼른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국악 방송 그론도 들으시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

네, 성다경 어린이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코너 다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미님, 노래 가사가 참 귀엽고 따뜻하군요. 시간이 갈수록 냉소적인 시선보다 다정한 시선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모두 다 꽃이야.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겨울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다 꽃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귀여운 노랫말을 가진 곡이었습니다. 네, 물보라님도 어제 조금 늦게 진행한다고 하셨어서 9시부터 들으며 기다렸어요. 더더 반갑습니다. 잡초꽃도 꽃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잔디 꽃, 꽃잔디 되게 꽃 진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전체가 뭐 잡초들도 우리가 그냥 잡초라고 그냥 묶어서 부를 뿐이지 다들 이름이 있는 정말 예쁜 꽃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0389님 며느리 문현정 사랑한다 라고 방송으로 크게 외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네, 며느님께서는 또 이 말씀 또 이렇게 듣고 들으셨을까요? 네, 진짜 못 들으셨어도 이게 제가 대신 외쳐드렸으니까요. 그 마음 어떻게든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426님, 인천시인님, 재개관한 도서관에서 강의 듣고 나서 덩덕궁 앱으로 그론도 들어요. 새로 지은 도서관이라 그론도 기다리면서 도서관 구경도 했습니다. 오늘도 질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진짜 요즘에 도서관들 은근 이 재개관,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재개관한 도서관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도서관들. 요즘은 정말 도서관들이 아주 으리으리하죠. 정말. 그래서 아, 볼 때마다 야, 진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여기저기 도서관 자주 갈 일도 많은데 그런 생각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아주 부러워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그리고 봄 전해 드릴게요.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그리고 봄이었습니다. 2662님, 이건 아마 그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전해주신 사연 같은데요. 여름방학 때 어린 학생들 동요 수업 때 했던 노래인데 들으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잘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진짜 음악에는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아, 맞아.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요, 약간 이거 가요긴 한데 그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가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그 음악 들으면 그 이제 고등학교 시절, 요 시절의 이 풍경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요. 어떤 음악들은 어떤 시절에 강하게 정말 생각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0853님, 내일 이한철님 공연하는 여우락 페스티벌 보러 가는데 어제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우락 페스티벌 홍보 영상 보고 반갑더라고요. 라면서 또 아유, 또 버스에서 그 홍보 영상도 반갑다고 찍어주신 사진까지 아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아주 반갑습니다. 네,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곧 시작이죠. 저희 그론도에서도요,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준비된 공연 가운데 하나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그 선물 공지가 갈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잘 기다려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시간이 정말 짧네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먼 옛날 몹시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마을에까지 내려갔는데요. 개를 기르는 집조차 없어서 도무지 호랑이는 시장길을 면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집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에 귀를 기울이니 아이 어머니가 계속 울면 호랑이가 올 거라고 겁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인데요. 많이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엉엉 우는 아이를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호랑이가 온다고 겁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런데 곶감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보단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호랑이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며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아주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저는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생각해보면 곱씹을 구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실제보다 상상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곶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대한 상상을 키우다가 결국 자신이 그 상상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호랑곶감 노우나 한충은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네, 노우나 한충운의 여러분이 함께한 호랑 곶감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입니다. 우는 아이 울음도 뚝 그치게 만드는 곶감에 호랑이가 놀라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실체보다 상상에 의해서 더 갖게 되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운전에 대한 두려움도 좀 비슷했어요. 아, 나는 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무조건 사고 낼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20대 시절 내내 면허를 딸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필요해져서 막상 해보니까 처음엔 조금 두렵긴 했지만 금방 익숙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첫인상이 안 좋아서 무서워했다가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좋은 사람이라 안심을 했던 경험도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두려움이라는 건 원래 상상과 예상에 의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보다 더큰 상상을 하는 바람에 괜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 될 겁니다. 불조심, 차조심 다 해야 하지만 그 두려움, 상상을 너무 키우다가 차가 무서워서 거리에도 못 나가면 그건 아주 곤란한 일이 되겠죠. 아,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낯선 뭐 사람들을 좀 혐오하게 되는, 그러니까 혐오의 마음도 이런 두려움에서 이 상상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괜한 상상으로 두려움을 멋대로 키우지 않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살이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외로 어렵거나 무섭지 않은 일도 많다는 것. 그 사실만 잘 기억해 둔다면 우리 삶도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네, 현미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건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 아무리 뭐 호랑이가 위협을 해도 그게 뭐랄까요,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달콤한 곶감이 사랑하는 말이 그런 다정한 위로가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밤산책님, 정말 상상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바라보면 빨리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사실은 사람을 지키는 힘이고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인 건 맞는데 이게 과도해진다면 또 그것은 더 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하모닉스의 걱정 말아요 그대 전해드릴게요.

더하모닉 세연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드립백은 2662님 그리고 0389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오늘은 너무나 짧아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네, 오늘 제주 지역을 비롯해서 장맛비가 내린 곳이 많았다고 하죠. 아,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아유 너무 아쉬워요. 정말 김에라와의 여러분의 연주로 하얀 등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아, 떠나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항공권을 예약하기도 한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이런 예약을 레이지 부킹이라고 한다네요. 해석하자면 분노 예약? 홧김에 큰 돈을 쓰는 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죠. 힘든 지금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엔 다녀오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이곳을 떠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녀오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 거북이의 비행기 예,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잘 타셨습니까, 여러분? 홧김에 그 항공권을 결제한다. 이야, 그 결단력도 부럽고 예, 재력도 부럽고 어쨌든 모든 게 그 힘든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새롭게 도모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당장 비행기 타는 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재미있는 영화를 예매하거나 뭐 공기 좋은 곳 수목원 같은 데 예약하거나 아, 이도저도 다 귀찮고 여의치 않으면 예, 매일 밤 2시간의 음악여행 이음밤에 탑승하시거나 빵빵 권세님 전 11월로 태국 티켓팅 했답니다. 와, 부럽다. 좋으시겠네요. 태국 어디로 가실까? 예. 뭐, 임박해서, 예. 준비하고, 다녀오고, 이것도 뭐 큰 기쁨이지만, 11월이면 7월, 지금 8, 9, 10, 11, 네 달이 남았는데, 네 달 동안, 예, 뭔가 좀 힘들거나, 좀 짜증나고, 괴로운 일 생기더라도, 에, 좀 참자. 네 달 후에 난 떠난다. 뭐 이런 게 큰 위로가 되어주기는 하죠. 모히또 한자님, 스트레스 받을 때 살까 말까 킵해둔 쇼핑몰 장바구니 보면 안 되나 봐요. 홧김에 보상 심리로 막 지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그런 성향은 안 갖고 있던데. 그래요. 뭐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 뭐 그런 거 있죠.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질녘에 피곤할 때 앉아보면 다 모든 의자가 다 편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제일

안 피곤할 때 침대 사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여러분? 예. 푸들푸들님, 매일 떠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 음밤 덕분에 같은 자리에서 버틸 수 있어요. 쭌디도 힘들 때가 있어도 그 자리 꼭 지켜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힘든 일 있을 때 여기 와서 힐링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 자리를 안 지킬, 못 지킬 그런 이유는 없어요.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푸들푸들님 무슨 일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도움이 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터치드의 노래 듣고 갑니다. 여정.

터치드의 여정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티켓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자, 이은밤에 출연하기도 했던 삼산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이 있네요. 여기 우리 MG가 있다. 자, 7월 12일 일요일 3시에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말머리 여우락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 드릴게요. 내일까지 예, 내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내일 선곡표에 당첨자 명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만큼은 내가 PD다 라는 생각으로 선곡해 주십시오. 매일 주제가 있죠. 오늘의 주제는 오래된 추억 속 노래입니다. 오래된 추억 속의 노래. 아,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한번 꺼내서 꼭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곡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올드팝. 예, 올드팝도 몇 곡 섞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던 밴드부 오빠가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수시로 전화했던 친구의 통화 연결음 노래.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반 친구들하고 떼창했던 노래 등등 오래된 추억 속의 그 음악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부에는 이음반 편지 또 K클래식 한 장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때 혹은 이미 들어오셨더라도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방씩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덩덕쿵 추석 부를게요. 예, 우리 덕쿵이들 또 어떤 분들 계신지 만나봐야죠. 아직까지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그냥 손이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추석 부르도록 하고. 1554님, 하반기 정기 인사로 정신없는 하루 보내고 퇴근해서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10분 뒤에 빨래 다 되는데 빨래 좀 널어주세요. 제가 그러게요. 언젠가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라디오 DJ가 갑자기 손 쑥 예, 나와가지고 빨래 널어주고 그런 세상이 그건 좀 이상하다. 너무 무섭다. 아직까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예,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일어나세요. 예. 레고 도사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우와. 오늘이 제 시험 둘째 날인데요. 역사는 100점. 그런데 국어는 3개나 틀려버렸네요. 속상한 마음, 이음밤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저런. 역사 100점 맞은 건 너무 훌륭한데. 예. 국어 3개 틀린 거? 뭐, 제 기준으로는 3개밖에 안 틀렸다 일 수도 있는데. 예, 속상한 거 보니까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 모양이에요. 아, 일단 이 기분은 예, 역사 다 맞은 거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3개 틀렸던 거에 또 집중해서 준비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거나 예, 이 정도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정 속상하시다면 예, 좀 이렇게 바람 쐬면서 예, 내일을 또 기약하시도록 하시죠.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이 참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중2 청취자님 기분이 좀 나아지셨길 바라겠습니다. 7706님 퇴근길에 운전을 너무 황당하게 하는 차를 만나 순간 혈압이 올랐었네요. 차 안에서는 혼자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하며 열심히 화를 냈는데 경적을 끝내 못 울렸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음 밤에서 혈압 좀 진정시킬게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예. 어디 밖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이럴 수 없으니까 예. 혼자 차 타고 다니다가 정말 못된 그런 차 만나면 같이 그럴 때 스트레스 풀거든요. 근데 경적을 울리지 않으신 건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경적이란 건 뭔가 사고의 위험에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서로 승질 부리려고 그거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아시겠죠. 근데 저 또한 화가 나면 그게 누르게 되긴 하던데 그러다가 진짜 도라이들 만나면 괜히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 예, 그거 참고 그냥 안 들리는 데시벨로다가 욕하는 거 그 정도까지가 딱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잘 참으셨습니다. 자, 우리 덩덕쿵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오늘 1등은 누굴까? 오늘 1등은 자몽에이드님이시고요. 2등은 금은동님이십니다. 그 뒤로 핑크공주 토닥토닥 일편단심 세준 클로버 지화자 사랑 김인설 여름아이 물보라 모히또 한잔 산세베리아 레고도사 사랑빛 우리 개꾸리꾸리 김인설 샤이닝스타 금빛노을 민트소다 웃는식 했나? 예. 네. 옥토끼 큰일 났다. 오늘 갑자기 뇌가 정지됐네. 나무 시카고몬 안잘레나 졸려 빵빵권쌤 박은영 찰떡 오키오키 햇살맘 지금 이밤 개꿀 등등 예 혹시 빠진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무늬만 천사님도 계시고 속속들이 등장들 하고 계시는

네. 지각. 예. 박하사탕님도 지각. 예. 콩콩이 순이도 지각. 자, 벌점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오늘 우리 이음밤 이음 가족.

홍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오래된 추억 속 노래입니다. 올드팝을 포함해서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노래들 같이 꺼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요.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추억과 또 그 추억의 추억 속에 흐르던 노래 보내주세요. 민트소다님, 예전 코미디에 나왔던 오서방 기억하세요? 그럼요. 오서방. 턱 밑에 뾰루지를 못 참고 짰더니 한 달 넘게 큰 점처럼 남아서 오서방처럼 지냈어요. 이제 좀 없어지나 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 올라왔네요. 더워서 마스크도 힘든데 방송 많이 하시는 쭌디는 이런 피부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이런 거 큰 거 나면 뭐 대책이 없죠 뭐. 근데 그 뭐지? 재생 밴드? 아, 그 브랜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살색 밴드인데 이렇게 뭐 터졌거나 작거나 이랬을 때 그걸 이제 바르면, 아, 붙이면 거기에 진물이 이렇게 일어나죠 막. 예, 그거를 며칠 동안 붙었다가 그 진물마저도 완전히 거의 딱딱하게 굳었다 싶으면 이렇게 떼면 감쪽 같던데요. 그걸 아직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 밖에서 트러블 패치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거 효과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온갖 브랜드가 막 채팅창에 올라 더마서 뭐 에디홍 흡하 요험 막 이런 것들 막 올리시는데 괜찮더라고요. 에디홍도 있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 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저절로 낫나 몰라. 그거 꼭 준비하십시오. 일단 많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붙이면 살짝 가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낫더라고.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3033님, 저의 추억 속의 노래는 윤승희가 부른 제비처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제비의 기운처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당신은 제비처럼, 그 노래죠. 아마 저도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같은데 이게 몇 년도 나왔을까. 노래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윤승희 씨가 불러주십니다. 제비처럼.

윤승희 씨의 제비처럼에 이어서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트소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국민학교 운동회 때 작은 미니 우산을 들고 매스게임 연습을 했던 추억의 노래예요. 밝고 경쾌해서 연습할 때도 평소에도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다녔었네요. 아, 그러네요. 국민학교 운동회. 예. 추억 돋는다. 공정거래님께서 가요톱10 5주 연속 1위 곡 이렇게 정보 주셨는데 그래요. 골든컵이라고 불렀었죠. 이상우 씨께서 원래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 가요톱10에 굉장히 강자였어요. 예, 굉장히 많은 곡을 높은 순위에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서 들으신 그 윤승희 씨의 제비처럼은 1977년 발표된 노래였네요. 예. 저는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나온 노래네요. 예. 3033님 저보다 한참 동생이신 걸로 요 정도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하, 사랑빛님께서는 요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서 눈이 엄청 가렵네요. 내일 안과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예, 눈 가려운 거 그거 참는 거 진짜 힘들죠. 얼마 전까지 저희 큰아이가 눈에 이제 그 다래끼가 나가지고 막 계속 뜨거운 거즈로 찜질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 긁고 싶은데 긁지 말라니까 또 기특하게도 긁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긁고 싶어요. 아유 그래 나도 대신 긁어주고 싶은데 그럼 너 일이 커져. 조금만 참자. 아침에 등교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찜질하고서 한 30초마다 한 번씩 대고 좀 나아졌어요? 30초 있다가 좀 나아졌어요? 에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은데? 이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사랑비님도 어느덴지 모르게 말끔히 나아버렸으면 좋겠네요. 물보라님께서 45년 전 중학생 때 소풍 가서 불렀던 이정희의 그대여 추억 속의 노래 신청합니다. 야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으니까 옛날 노래 많이 듣게 되네요. 이정희 씨 그대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대여 이분이 되게 미인이신데 이 노래를 할 때 약간 입이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기울어지세요. 그 얼굴 각도도 살짝 돌리시면서 그게 굉장히 매력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칭이 안 맞는 게 이렇게 예쁜 거라고? 뭐 그때 좀 보면서도 어린 마음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얼굴까지는 볼 수 없지만 예, 노래로 한번 그 추억을 만나보실까요? 이정희 그대여

이정희 씨의 그대여, 그리고 존 덴버의 투데이 듣고 왔습니다. 영어를 진짜 한자도 모르는 사람도 투데이는 잘 들렸을 것 같아요. 비교적 발음이 되게 친절한 가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도 들리는 단어들이 뭐 스트로베리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와인도 나왔던 것 같고. 2390님, 오늘 주제 올드팝이라고요? 아니요, 주제가 올드팝인 건 아니고요. 그냥 주제는 추억 속의 노래인데 올드팝도 가능한 뭐 맞습니다. 예, 그거나 그거나. 갑자기 생각난 노래. 대학에 갓 입학해서 교양 영어 시간에 가사 해석하며 배웠던 노래예요. 50여 년전그 시절이 아련하게 그립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존 덴버의 투데이. 아, 그래요. 존 덴버 목소리 너무 좋죠. 예, 발음도 아주 좋고. 발음도 좋고 당연히 뭔 소리야. 아,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97년에 유리상자 97년 9월에 데뷔하고 막 바빠질 때쯤에 갑자기 비보가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비행기를 손수 몰다가 경비행기를 손수 운전해서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람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이분은 뭐 세상에 태어나 이름도 남기고 곡도 남기고 뭐 모르긴 해도 유산도 엄청 남겼겠지. 예,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니, 나 무슨 소리야. 예, 그러지 말았어야지. 가족 옆에서 편안히 가셨어야 됐는데. 예, 본인 생각은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예, 추억을 나눠봤고요. 1703님, 예, 이세준님 30주년 콘서트 예약했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니 한 자리 남았네요. 창원에서는 멀긴 하지만 여행 떠나는 설렘 안고 기다리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자리,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취소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두 자리씩. 그러면 또 감사하게도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하고 계시던데. 예, 아유. 제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저하고 한 3시간 예상하는데, 예, 진한 여행 좀 같이 해보시죠. 찰떡님께서는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예, 추억의 팝송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 미국의 MTV라는 음악 전문 채널이 딱 개국하던 날 아마 첫 방송의 첫 노래로 이 곡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지죠.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디오 중심의 음악에서, 예, 비디오 쪽으로다가, 이게 저 같은 가수들 비디오 쪽에 이제 좀안 되는 가수들한테 불리한

이치로이님께서 추억의 곡으로 폴 앵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듣고 싶어요. 기차 타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다방에 남친이 나타나질 않아 속상해할 때 이 음악이 나왔어요. 아이고 되게 속상한 상황이긴 한데 예, 아주 뭐 정겨운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다방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 녀석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행히 늦게라도 나타나서 그 기차를 타셨나요? 아니면 늦게 와서 그 기차를 놓치셨나요? 아니면 아예 아예 안 나왔나요? I don't like to sleep alone. 예, 혼자 자기 희자양 뭐 이런 거지. 애도 아니고 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해 주세요. 예, 당신과 같이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가사도 막 나오죠.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야 오늘 진짜 추억 돋는다. 지금 이밤님께서 아이고 예 매일 밤 이음밤으로 여행 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표시는 안 나지만 함께 하고 있어요. 라는 사연도 주셨고 예 전설의 고향님께서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신청해 주셨네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예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제자들을 가기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 박용화 씨의 처음 그날처럼 듣고 왔습니다. 그 앞서 1부에 기차 여행을 앞두고 다방에 안 나타난 그 녀석 사연을 올려주셨던 이치로이님께서 어머나 감사해요. 나중에 그 녀석 만났을 때 왜 안 나왔냐고 물었어요. 겁이 났대요. 크크크. 40년도 더 된 기억입니다요 해주셨는데 아하 겁이 났었다. 딱 이거 읽는 순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라는 마음과 에이 그래도 나오긴 나왔어야지 라는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들던데 이치로이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예, 그거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가 열려있습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나 방송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계신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침의 노래입니다. 숙녀 예찬.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중한 기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남아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선명하게 떠오르곤 하죠.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편지 준비했습니다. 이창헌님의 이음밤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어릴 적 너무도 가난했던 나머지 학교 소풍조차 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빠는 제가 얼굴을 기억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에 3남매를 키우는 일은 모두 엄마의 몫이 됐었지요.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늘 시장에서 일을 하셔야 했기에 어린 제가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었답니다. 소풍 전날 밤이면 엄마는 잠든 척 하는 제 이마를 연신 어루만지시면서 늘 혼자 남몰래 우시곤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엄마의 모습이 마음 아팠던지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거나 때를 쓴 적이 없었답니다. 빈손으로 소풍 가서 부끄러운 것도 싫어서 차라리 집에 남아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소풍 전날 밤 엄마가 잠든 절 깨우시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를 따라 야트막한 뒷산을 올랐고 잠시 뒤 주위를 하나둘 밝혀주는 예쁜 불빛들을 마주했어요. 바로 고운 반딧불이었죠. 그 불빛들 사이로 엄마 손을 잡고 마냥 행복하게 뛰어다녔던 기억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고운 반딧불에 담아 전하고자 하셨던 엄마의 그 마음을. 그런 엄마의 사랑 덕분에 삼남매 모두 바르게 자라 제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쩌다 반딧불을 볼 때면 이젠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잠시 제 곁으로 내려와 머물다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시절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끼리 서로를 아꼈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빛깔보다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 속 고운 반딧불 불빛처럼 말입니다.

이창원님 편지에 이어서 신청해 주신 왁스의 엄마의 일기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편지 읽어드리는 동안 몇몇 장면들이 정말 그림처럼 혹은 뭐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던데 잠든 척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요? 제가 끝까지 못 읽을 뻔했는데 이거를 좀 미리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읽었을 텐데 오늘 1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계속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상상 저런 상상 이거는 야 이거는 좀 각색하면 가사도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이번 편지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훅 들어와가지고 사고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예. 나다님께서 엄마는 눈물 버튼 예, 금빛 노을님 눈물을 참았건만 울먹이는 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액체가 또르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어른이 아니라는 소설 속 글이 떠오르네요. 느낌님은 낭만과 슬픔이 가득 공존되는 느낌이 참 슬퍼요. 나무님, 고맙고 애틋한 사연에 눈물이 납니다. 러블리수님, 엄마 뵙고 싶네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더못 찾아뵌 것 같아요. 내일 서둘러서 엄마 면회 가

반딧불을 바라보던 그 시간. 친구들하고 소풍 갔던 기억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추억인 건데 엄마하고 뒷산 가서 반딧불 바라보던 추억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소풍이었던 거지요. 예.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억은 예, 마음 한편에 든든하게 남아서 참 오래도록 큰 힘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어머님과의 소중한 추억인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이창원님께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이음반 편지 메일함은 계속 열려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사랑하는 가족 생각하면서 써주신 편지들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여름 추억을 담은 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보내주실 분들은 이 주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여름 추억. 매년 여름마다 생각나는 행복했던 추억을 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즐겼던 기억 다시 꺼내 보셔도 좋겠고요. 여름 휴가 아주 그냥 길게 써가지고 길게 다녀왔던 해외여행 이야기도 좋겠습니다. 편지가 소개된 분께는 선물 두 개 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 성함이나 닉네임 또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 보내실 곳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예, 이 음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퀴즈 지금 해요? 아, 예.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예.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핸드폰 뒤져보니까 예전에 하나 예, 세이브 해놓은 게 있네요. 자,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예. 재미를 위해서 그냥 검색하고 싶은 마음 참고 한번 찍어보세요. 예. 뭐 아시면 당연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추첨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춘디가 커피 쿠폰 모바일 쿠폰 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 퀴즈입니다. 생물 퀴즈. 자, 제가 보기를 세 가지 드릴 건데 다음 중 평생 민물에서 살 수 있거나 또 민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른바 민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바다에 사는 애가 아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아니고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서식지가 민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류상 민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철갑상어, 2번 붕장어, 3번 망둥어. 이 가운데 두 개는 완전 바닷고기고요. 하나가 민물고기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철갑상어, 2번 붕장어, 3번 망둥어.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요 퀴즈는 문자로만 받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이승윤 씨의 신곡입니다. 예, 새 앨범 타이틀곡 무얼 훔치지까지 듣고 왔어요. 4897님께서 이승윤 공연 보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친구가 당첨되었다고 저를 데려갔어요. 난생 처음 방송국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봤어요. 카메라가 사방에서 돌아가고 때로는 조명에 눈이 부셨네요. 방송국 무대가 어디서도 다 보여서 아늑하고 좋았어요. 4집에 2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타이틀곡 무얼 훔치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29곡이요? 와, 이거는 뭐 3집 발표하고 나서 29곡 만들어서 수록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그동안 막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곡들 다듬어 가지고 발표하신 게 아닌가. 그냥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요즘 말로다가. 야, 대단하다. 예. 정규 앨범 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29곡 어마어마하네요. 아, 자, 그나저나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아, 어떻게 많이 맞추셨을까? 얼핏 봐서는 정답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자, 다음 중,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더라. 평생 민물에서 살 수 있거나 민물과 관련, 깊은 관련이 있는 민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철갑상어, 2번 붕장어, 3번 망둥어라고 했는데요. 2번 붕장어라고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구사일사님도 찍어봐야지. 붕장어. 예, 하셨는데. 붕장어는 우리가 흔히 안하고라고 부르는, 예, 바닷장어. 괜히 붕어 같아가지고. 장어, 붕어 다 대부분 민물에서 살잖아요. 근데 붕장어 합쳐놓으니까 바닷장어네. 자, 이번 탈락. 망둥어라고 보내주신 분도 많은데, 망둥어는 보통 이제 얕은 바다나, 물론 강하구에서 살기도 하는데, 보통 갯벌에서 막 땅 파고 살고 막 이러는 애죠. 망둥어도 그래서 바다에서 잘 삽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철갑상어인데 말이 돼? 상어가 어떻게 민물에서 살아? 일단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철갑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래요. 그냥 상어처럼 생겨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진짜 철갑을 두른 듯 생겼는데요. 갑옷 입은 것처럼 단단하게 생긴 상어를 닮은 물고기입니다. 얘는 특징이 이빨이 없어요. 상어는 이빨이 엄청나죠? 이빨이 빠져도 계속 나잖아요, 걔는. 그리고 상어는 부레가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떠있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그래서 계속 다니는 거야. 빠밤, 빠밤 하면서. 근데 얘는 부레가 있대요. 그래서 이빨이 없고 부레가 있어서 그건 상어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하네. 우리가 상어 알로 먹은

그 캐비어는 세상에 민물고기의 알이었던 거야? 어머나, 완전 속았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철갑상어가 민물고기래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와, 저런 애가 민물에서 산다고? 진짜 보면 화들짝 놀라겠던데.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맞춰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커피 쿠폰 받으실 분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6161님, 6548님, 4438님. 6161, 6548, 4438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는 마무리하고 K 클래식 한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시선이라 불리는 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뗄감을 실어 나르는 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이 어업에도 이용됐다고 해요. 큰 고깃배가 잡아온 어획물을 옮겨 담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했죠. 큰 배는 강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선이 수산물을 받아 실어서 내륙까지 들어갔는데 서울의 경우는 마포 나루까지 왔다고 하죠.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동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선 뱃노래. 이 시선 뱃노래라는 민요를 관현악 연주와 함께 부르도록 새롭게 만든 곡이 있습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 이준호 선생이 작곡했어요. 바다와 강의 풍경, 뱃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까지 눈앞에 저절로 펼쳐지게 만드는 곡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주 흥겹습니다. 이준호 작곡의 시선 뱃노래를 위한 국악관현악. 이준호가 지휘하는 경기도립국악단 소리꾼 김용우 그리고 민족음악원 예술단원이 함께합니다.

마치 그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야, 멸치 잡을 때 노래 같아요, 우리 인설이님. 예, 피자 스미스님 모심을 때 듣는 음악 같아요 하셨는데, 노동이 오죠,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진짜 배에서 노저으면서 노래하는 걸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현장감이 느껴지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뮤지컬 같은 데서 굉장히 멋있게 연출해 놓은 그 장면들을 소리만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네요. 자, 이준호 작곡 시선 뱃노래를 위한 국악관현악. 예. 경기도립국악단 그리고 김용우와 민족음악원 예술단원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아, 어디 갔니? 저 6367님께서, 예. 준디님, 요즘 제가 쓴 문자가 잘 채택이 안 돼서 속상해요. 계속 도전해야 하나요? 아님 포기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예. 아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요즘 채택이 잘안 됐었나요? 예. 워낙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문자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예, 소개되는 분보다는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맨날 소개해 주던데, 응? 어떤 애는 하루에 두 번도 되는 것 같고, 막. 저희가 적절히 더 잘,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그것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핑크공주님이시죠? 6367님.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번의 문자를 보내주신 거 제가 아는데, 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신청곡도 해주셨었는데, F.R. Davis의 Was. 오늘 팝송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와서 또 듣긴 좀 그렇고,

파인애플에서 톡 쏘는 맛이 나는 건 상한 거겠죠? 생긴 건 멀쩡한데 약간 물컹한 것 같기도 해서 한 입 먹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버려야겠죠? 냉장고에 왜 다시 넣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 먹으라고? 네가 좀 먹어봐. 야, 괜찮은 것 같니? 먹어봐. 배 안 아파? 확실해? 그럼 나도 한 입. 이건가?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도를 알 수가 없으니. 파인애플은 원래 물컹하기도 하고 톡 쏘기도 하... 파인애플이... 아, 모르겠네. 먹어봐야 알겠는데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수박화채님. 아, 왜 이렇게 과일들이 댐비냐 오늘. 쭌디 빨래도 널어주시는 DJ라고 소문났던데 방에 나방 들어왔어요. 나방 좀 잡아주세요. 아유, 못 살겠네. 기다리세요. 갈 테니까. 자, 이렇게 오늘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하, 9533님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봄소풍을 담양 소세원으로 갔던 추억이 생각나서 소세원을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자, 원장현의 대금과 안수련의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집니다. 소세원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영성가이자 철학자인 안셀름 그린은 자연이 우리 몸과 영혼을 치유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연에서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린 병이 나야 그제서야 허겁지겁 자연을 찾아 나서지만 병이 나기 전에 이미 자연과 가까이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야기한 건데요. 자연 속을 거닐면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진다 했고요. 자연에 둘러싸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 아늑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자연은 위대한 어머니라서 우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그저 나 자신이 되고 평가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자연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니 아름다운 것은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것이 바로 자연의 마음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경풍년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김정승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영성가이자 철학자인 안셀름 그루인이 말한 자연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고요한 행복이란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연이 네 가지 점에서 우리 몸과 영혼에 이롭다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생명력을 느낀다고 했죠. 자연 속에서 거닐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상쾌해지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했고요. 또 자연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품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 때문이라 했죠. 자연 속에서는 풀밭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있기만 해도 소속감으로 충만해진다 했고요. 또 자연은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되고 평가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좋다 했습니다. 자연의 치유, 이 이상도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요. 오늘 자연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여러분과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져서 산책길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관악 영산 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악기 소리에 특유의 그 뻗어나가는 힘찬 기운 음악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학회의 연주입니다.

관악영산회상 아명으로 표정만방지곡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서울학회 여러분의

마들째님께서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시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조, 평조, 계면조가 단조, 장조의 대칭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조개념하고 서양의 장조, 단조를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경우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좀 다르겠죠. 서양음악의 장조와 단조를 보면 서양음악의 장조는 중세 교회 선법인 이오니아 선법에서 발전했고요. 단조는 에올리아 선법에서 나왔는데요. 그 선법이 그 조성체계가 확립되면서 장조와 단조 음계로 발전한 거고요. 우리 음악의 우조 혹은 평조와 계면조의 경우에 평조는 큰 변화 없이 시대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계면조의 경우는 곡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일부 구성음이 빠지기도 하고 식임새가 조금 다르기도 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조를 대칭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진 않다. 대칭되는 의미는 있을지라도 내용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 답변 드립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자연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네요. 오늘도 건강 행복하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자리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입니다. 가곡을 노래할 때 곡마다 어떻게 표현하면서 노래해야 하는지 그 지침이 19세기 가집 가곡원류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가지풍도형용이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마다 8글자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음악 우락인데요. 농락편의 낙, 바로 낚시조를 노래할 때에 어떻게 불러야 하나도 나와 있어요. 요풍, 탕일, 화란, 춘성이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임금과 탕임금 시절의 화평한 세상처럼 또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노래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우조, 우락, 바람은도 그와 같은 서정을 드러낼 수 있게 불러야 할 텐데요. 노랫말을 보면 그 서정과 잘 어울릴 듯도 하고 그렇지 않을 듯도 합니다. 바람이 지동치듯 불고 궂은 비가 오는 날 임과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과연 올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온다면 그건 분명 연분일 것이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유순 시절의 화평한 세상처럼 또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노래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혹시 그런 날씨임에도 이미 분명 찾아올 것이니 화자의 마음이 꽃이 만발한 봄동산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 서정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천재현의 검은고, 김현수의 대금, 이승하의 가야금, 이강삼의 단소,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김윤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궂은 비는 붙듯이 온다. 눈 정의 거루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 첩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오기 곧 오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이 노랫말 속에서 바람이 지동치듯 불어도 노래의 서정만큼은 요풍 탕일 화란 춘성 요순시대의

평평한 세상처럼 꽃이 만발한 봄 동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여창 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천재연의 검은고 김현수의 대금 이승아의 가야금 이강삼의 단소 이승희의 해금 이향희의 피리 김윤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내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목요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우리 글동무님께서 책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기억나고요. 우리 생각의 향기 아주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고요. 내일 코너도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가사 황계사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내용을 노래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황계사는 시작 부분부터 좀 황당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을 했고요. 소식조차 아예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래 속 주인공은 지화자 좋으시고 얼씨구 좋다 경이로구나 하면서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은 역설이겠죠.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이니 지화자 좋으시고 하는 것 이상의 표현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노랫말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헤어진 임과는 영원히 이별했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래를 둥덩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 새라고 고기요 울거든 오리아시냐 이런 노랫말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 포기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병풍에 그린 황계, 그림 속의 황계니까 이 나래를 둥덩치며 울 수가 없겠죠. 완전한 체념의 경지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을 노래하지만 그래서인지 이 곡의 선율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가사 황계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 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자연의 치유에 관한 말씀드렸더니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밤에 개구리 소리 들으면 고향 같고요. 밤에 숲의 빗소리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셨어요. 아, 그 두 소리 모두 참 평온해지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국악산책 3주년이 됐을 때 보내셨던 문자를 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제 9월 2일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7주년이 됩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지초실님께서 3주년 무렵에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봄봄님께서 국악산책길은 늘 맑은 기운을 선사하네요. 오늘도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이재숙.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그는 지난 6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가졌다. 음악회의 이름은 회구

옛날을 회상하는 아름다운 음악이란 의미를 생각하고 정한 것이다. 품을 회자에 옛 구자를 썼으니 그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그 음악들 중에서 의미 있는 곡들을 모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가는 가야금 음악의 흐름을 짚어보고 곡 하나하나의 추억이 깃든 그래서 그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고 향수에 젖게 하는 그런 곡들로 이번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8세기 영산 회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현 도드리부터 그가 직접 음악을 체보하여 일찌감치 악보화했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1966년의 작품 이성천 작곡의 놀이터, 1996년 작품 황병기 작곡의 17연 가야금을 위한 달아 높이곰, 2003년 작품 황희종 작곡의 18연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까지 시간 순서대로 가야금 음악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무대를 만들었다. 곡마다 다 사연이 있지만 이성천 작곡의 놀이터에 대하여는 할 이야기가 참 많다. 놀이터는 가야금 창작곡의 역사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곡이다. 1960년대의 가야금 작품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다양한 연주법, 당시 연주자들이 생각하기에 연주가 불가한 것이 아닌가 했던 그런 주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가야금이란 악기는 오른손으로는 선율을 뜯거나 튕기고 왼손은 농현을 하는 손으로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이 곡은 왼손도 선율을 연주하는 오른손의 영역으로 올라와서 두 손으로 함께 화음을 뜯어내서 소리 내기도 하고 양손으로 펼쳐내는 아르페지오 주법도 구사해야 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에 해당하는 연주 기법이 허다하게 나온다. 기존의 가야금 연주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당시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명인은 이런 연주를 하면 손 다 망친다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재숙도 처음에 악보를 받아들고는 이런 곡을 어떻게 연주하라고요? 하면서 작곡자를 향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숙은 그 새로운 곡을 멋지게 소화해내었다. 어찌 보면 가야금의 반란이라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음악을 이재숙은 거뜬하게 연주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 놀이터는 가야금곡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 됐다. 새로운 음악이란 그런 것이다. 처음 나왔을 때는 새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그것조차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음악회 회구아음에서 연주했던 그 외의 여러 곡들도 가야금 연주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음악들이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그런 곡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이번 연주회 무대에서 선보인 것이다. 86살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손길은 세월의 깊이가 곁들여졌지만 그 어떤 청춘의 손 못지않게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지금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오래된 친구들은 60~70여 년 전 대학생 이재숙의 그 마음이 되어 객석을 지켰다. 미국에 있는 친구도 말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이재숙은 지난해 10월에 제13회 대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무대에도 올랐다. 이 음악회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이 대한민국 예술원의 음악분과 회장을 맡았을 당시에 제안을 해서 만든 음악회다. 예술원 회원 하면 원로임에 분명하지만 회원 하나하나가 각 전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 이재숙은 우리도 작품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회원들 모두가 수긍을 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첫 연주회를 시작했고 한 해에 한 번씩 음악회 무대를 열게 됐고 이제는 전통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음악회를 열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다. 2024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창작음악 시리즈 연주에서 작곡가 한 사람을 조명하는 음악회 무대에 섰다. 작곡가 이강덕을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이재숙은 그 무대에서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제1번을 연주했다. 그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1973년, 그의 나이 33살 때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최초의 여자 악장으로 참여하던 시절, 이재숙은 이강덕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제1번을 초연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다 모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던 열악한 때였다. 연주할 때마다 구청으로 어디로 매번 이리저리 떠돌아가며 연습했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그 어렵던 시절에 초연했던 그 음악을 다시 무대로 올려 연주하자니 감회가 깊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음악만 연주하면 집중이 어려우니 함께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춤을 함께 추기도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던 무렵이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함께 묻어나와서 어려웠던 시절 함께 악단 생활을 했던 원로들은 객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협연한 이강덕의 그 음악은 그냥 음악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건 추억 덩어리였고 또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에 중몰이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정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1941년생인 그의 어린 시절 주위에 음악 전공한 사람을 여관에서 찾기 어려운 무렵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가족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음악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다닐 때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 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KBS 하모니카 합주단에서 하모니카 연주자 활동도 했다. 음악 애호가셨던 아버지는 이재숙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선물로 풍금을 사주셨다. 어린 재숙은 풍금으로 동요를 연주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산 위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노래를 간단한 반주를 넣어가며 연주하고 노래도 했다. 고등학교 때는 합창부에서 활동을 했고 학교에 아코디언부가 생겨서 아코디언도 불었다. 한동안 바이올린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호만 3권까지 배웠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도 연주했고 당시 피아노가 있는 집이면 반드시 흘러나왔던 소녀의 기도나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곡은 연주할 정도까지 피아노를 배웠다. 이재숙의 어린 시절 음악 환경은 괜찮은 편이었다. 합창부를 할 때는 노래를 잘해서 음악 선생님께 인정을 받았다. 선생님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라 음악적 수준이 대단하셨다. 노래를 잘하는 재숙에게 선생님은 음대 성악과 진학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해주셨다. 음악적 소질이 충분하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선생님의 권유로 당시 서울대의 성악과 진학을 생각했다. 성악과 입시생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던 코르위붕엔과 콩코네 등의 연습을 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음악 선생님은 부모님도 설득해 주셔서 마침내 성악과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당시만 해도 1지망, 2지망 제도가 있어서 1지망에 떨어져도 2지망에 합격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재숙은 1지망은 성악과, 2지망은 1959년 당시 첫 입학생을 모집하는

국악과를 지망했다. 결과는 1지망 성악과는 낙방. 결국 2지망으로 쓴 국악과에 합격을 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2지망으로 지원한 과에 붙었다 해도 1지망으로 지원했던 전공도 함께 가르쳐 주었다. 아마도 학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듯하다. 이재숙은 성악과에 지원을 했으니 성악과와 같은 전공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가야금 50분, 성악 50분, 동등하게 전공 시간을 안배해서 두 전공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슈벨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와 같은 음악을 모두 외웠고 다양한 서양가곡 오페라 아리아도 두루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국악과의 가야금 전공을 택했으니 가야금 공부도 열심히 했다. 이성천, 김용진, 한명희, 이해식, 권오성, 조이민 등과 학교를 같이 다니던 시절이다. 당시만 해도 첫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여러 악기를 동등하게 가르쳐 주었다. 처음 8주는 단소, 다음 8주는 검은고, 그 다음 8주는 피리와 같이 학생들에게 여러 악기를 두루 익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재숙은 여러 악기에 다 열심이었지만 단소를 잘 불어서 김기수 선생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장사원 선생은 이재숙에게 검은고 전공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시기도 했다. 그렇지만 괴를 짚어 버티는 손가락 힘이 약해서 마침내 가야금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학교에는 황병기 선생이 가야금 강사로 출강했다. 이재숙은 황병기에게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 여러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산조를 배워나갔다. 배우는 과정에서 악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악보가 있다면 한 번에 많은 부분을 배울 텐데 하는 생각에 이재숙은 배우는 산조마다 체보하여 악보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적어 나간 악보가 쌓였다. 그리고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6살 서울대학교 최연소 나이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유파별 가야금 산조를 하나하나 체보해서 책으로 펴냈다. 그 책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고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하나하나 익혀나간 가야금 산조 6주 유파는 모두 완주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1994년에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국 연주 무대를 열었고 1995년에는 강태홍류, 1997년에는 성금연류, 1998년에 김윤덕류, 19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까지 해서 6년 동안 가야금 산조 6유파를 완주해서 음악 연주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를 가졌다. 여성으로서 26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 그의 어깨는 가볍지만은 않았다. 학생들에게 1인 다역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야 했고 교재가 없던 시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엮어야 했고 연주자로 좋은 음악회 무대도 열어야 했다. 늘 1인 다역으로 노곤한 시간을 살아야 했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이제는 그가 하고 싶은 무대에만 서도 아쉬움이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그는 예전에 몸에 배인 그 부지런함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제자들의 음악회 현장에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연주 무대라면 늘 준비된 연주자의 자세가 된다. 원로지만 실은 여전히 청춘인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 오늘도 그의 마음은 여러 곳에서 후학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에 자진몰이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재숙은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국악과 1기생으로 입학을 하셔서 국악과 최초의 졸업생이 되셨고요. 서울대학교 역사에서 최연소 나이인 26세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정년을 하셔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요. 지난 6월 21일에는 이재숙 가야금 독주회 무대를 열어서 여전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음악회 프로그램에 이재숙 선생의 글이 실렸는데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추억이 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그 무대에서 연주한 작품이 햇빛에 바래 역사가 되고 연주는 달빛에 물들어서

그 자리를 빛내주신 동학, 후학 제자들의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하는 멋진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글에 햇빛, 달빛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야금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빛으로서 여러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화려한 빛을 발하셨던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의 연주가로서의 삶에

이어서 지난날 함경남도 북청군 지역에서 행해지던 연희 북청 사자 노름 중에서 사자춤 반주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자춤 반주 음악은 초장, 줄, 중장, 말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초장은 약간 느린 굿거리, 흔히 쿵다락궁 장단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또 중장과 말장은 이보다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 연주로 사자춤 반주 음악 들려드립니다.

이국풍의 음악이죠. 여타 우리 전통 음악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음계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사자춤이 유입돼서 토착화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 전통음악으로 자리하게 된 북청 사자놀음 중에서 사자춤 반주음악 초장, 중장, 말장 들으셨는데요.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190님께서 어제 너무 훌륭한 스케줄을 마치고 오늘은 저를 위해 하루 보내려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450칼로리나 하는 아이스 미숫가루 커피 들고 칼로리가 높아서 자주 못 먹거든요. 달달한 커피로 오늘도 해피한 하루 시작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참 경쾌한 그런 문자인데요. 이 스트레스에는 달달한 시간도 필요하죠.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상봉 대목입니다. 제목으로만 보면 누가 어사를 만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바로 춘향 모친과 어사가 만나는 대목입니다.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 남원 땅으로 내려갑니다. 박석티를 올라서서 남원 땅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0: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다가 드디어 춘향집을 향해 발길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춘향집에 도착했지만 춘향은 이미 옥에 갇혀 있고요. 그러니 춘향을 만날 수는 없고요. 쇠락한 모습의 춘향집에 도착한 이도령,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우선 춘향 모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하 어떻게 전개되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 상봉 대목 듣겠습니다. 성우양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그때의 어사 또는 서울로 올라가서 장원급지 하야 호남의 남원을 내려오시는디 박수!

애기 어디를 갔느냐. 그럼저럼 춘향지 몽전을 당도하니 멍채는 깨를 받고 한나은 찍으러 졌구나. 대문에 기촌대게 춘향운이라 내 손으로

여사또가 춘향집 문전을 당도하여 동정을 살펴보니 춘향 모친이 후원에 단을 묻고 어? 이렇듯 빌어보는데 어? 그때여 춘향 모친은

갑니다. 한란 김전 빛납니다.

Oh.

사또가 출량 모친 피는 거동을 보더니 내가 의사하는 것이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아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 피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터이니 그래서 농을 청하고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루느라 이루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루느라 이루느라 춘향 모친 깜짝 놀래며 아이고 이 향단아 너와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주주왕이 모두 팔도월호였는가 바깥에서 오늘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로는구나. 잠깐 나가보고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 그 마나님 잠깐 나오시라고 했잖아. 마님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쩌게 손님을 맞을 수 있겠느냐. 너 나가서 마님 망기신다고 다 보내라 다 보내. 여보시오 우리 마님 망기신다고 다 보내래요.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따뜻하게 잠깐 나오시라고 했잖아.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깔끔하게 잠깐 나오시래. 어서 잠깐 나가보시래. 춘향 모친 생각하니 형세가 이럴 테니 저런 거린까지라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와보는데 그?

되었는데 무슨 정에 동

양념 동양군 보주나마 밭자조자 계란 겨울로 가 불물했다.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아. 에이, 아. 내 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 다니 어떤지가요.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너군 뜸내 고입쟁이도 난 꽃군동로 거대. 따르신 주장기가 양반 서방을 조였다고 공여를 미워하여 내짐분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난이었고 빙글빙글 미워설며 누구서 장모 장모라면 한 장을 줄로 거기에 실래 어서 가서 어서 가 늙은이 망령 우리 장보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걸면 그 주성 명을 일러주니 서울 삼촌

다수다운 일로 또이수지를 갔다가 이제 오나 산을 해서 떠선다 땅에서 불꽃 솟았나 아버지 다시고 던지 푸른 소세요 관아 황풍

초라한 행색을 하고 춘향집을 찾은 이도령. 웬 낯선이가 와서 장모라고 하니까 춘향 모친이 많이 놀랐죠. 마침내 이도령과 춘향 모친 그 둘이 상봉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도령의 출현을 믿지 못하는 춘향 모친의 모습 참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이도령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없이 반가워했는데요. 그 반가워하는 순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이도령이 워낙 초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감상한 부분에서는 춘향 모친이 아직 이도령의 행색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둘이 상봉하는 순간까지 들으셨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어사 상봉 대목을 성우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이 시간 끝곡으로 성주풀이 듣겠는데요. 오늘은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죠.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 성주풀이 전해드립니다.

기악으로 연주하는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이 우리 몸과 영혼에 이롭다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자연 속에서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진다 했죠.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래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또 자연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란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더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그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연과 함께 평온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여보시오, 할멈. 서천꽃밭 가는 길이 어느 쪽이요?
1: 서천꽃밭? 알기는 안다마는 갈차줘도 너는 거긴 못 가니라.
0: 일러만 주오. 가는 것은 내 알아서 갈 테니.
1: 그 맹랑한 것도 다 본다. 어른이 못 간다면 그런 줄 알지.
0: 꼭 가야 하니 그러죠. 죽어도 나는 서천꽃밭에 가야 돼요.
1: 죽어도 가? 아, 이놈아, 죽으면 안 가고 자포도 가는데요, 거구 가.
0: 아이 참, 사람 애간장 좀 그만 태우고 빨리 가르쳐 주시오.
1: 참 생긴 것도 고집 씌고 말안 듣게 생겼다. 그려, 정이 소원이면 갈차는 주는디.
0: 참말이요?
1: 요 빨래 다 해주면 갈차 주마.
0: 세상에 공짜 없네요.
1: 아, 코옷을 인자 알았냐? 자, 그럼 빨래를 허두해.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으라이.
0: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지금?
1: 아, 싫으면 말고.
0: 이런 오그라질 할망구.
1: 뭐? 너 지금 뭘 하겠냐?
0: 아니에요. 할게요. 해요.
1: 그럼 이봐. 얼른 이봐.

피지땀, 식은땀, 피고름, 살비듬, 누런 흙먼지, 시커먼 기름때, 시큼한 땀냄새, 고리 단팥 냄새.

집으로 돌아오는 그대, 그대가 벗어놓는 한 겹의 허물, 그대가 묻혀오는 뜬 세상을

괜찮다. 괜찮고 말고 먼지 자욱한 뜬 세상.

구질 냄새 나고 더럽다고 우지 마라. 야, 괜찮다. 살다 보면 얼룩 얼룩 때도 묻는 것 살아 있으니 이럭저럭 때도 타는 것.

아니요, 말해도 거지 아니 들으실 테니 두 말 말고 내 뱉다 보시오. 아니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이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어라인즉 허원이다. 말을 어라인즉 허원이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다시 상거 빙약 떨이 손채워 끓으면 가을 달라고 보채기로 가을 떼어 파촌집에다 꼭꼭 싸서 진돈 얻지 계속

상처로나 이라 동안이 듣고 진로하여 이런 내 말이 모두다 당찬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김생이나 일신제대장군 팔을 박아금 난 네가 어째 간을 내고 들이고 짐으로 졸업한단 말이냐 토이 개가 당돌이었자 어디 대왕의 도지일지요 미지근 소이다

꼬리가 저 지들한 없고 소틀 무슨 일로 꼬리가 지린 몇 똑

노라고 그러하면 내가 너를 대고 드리고 임으로 주로 파는 포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지요! 빨간 궁가 서이르르 지끈한 조금 모두 다 어쩐 내리냐.

그러므로 졸업은 아니다. 그러하면 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미꾸기로 대원인 반물세사 그 동방살 단문단바지 칠화서방사구군복방 일육순중앙오시토 천지금양오색광채 아침한께 천영이슬 화하여 입으로 넣고 미꾼기로 내군인 만병회주림이야기라 으뜸야기 드라니다 미련 드라쳐주부야.

어찌 귀변을 내놨던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네 태공에게 해원자는 내 증배를 보낼 테니 각별히 조심하고 우리 수궁에 그 풍류나 좀 들려드려라.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낭자 헐적에 왕자질 봉패래.

대장 범칠한 놈이 퇴끼 뒤를 졸졸 따라댕기다 철랑철랑 소리를 듣더니 에크!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괌을 질러놓이 토끼 바싹 주저앉으며 아니 어느 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고 하느냐? 응? 못 먹는 술잔을 빈 뱃속에다 넣었더니 아마 그 창사가 촐랑촐랑한지 모르겠다. 장담은 허였으나 오래 지체 허였다가는 그여이 배를 따일 모양이니 이왕의 용왕을 속인 짐이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용왕께 하지거들 대왕의 병세 만만 위중하오니 세상을 나가서 간을 빨리 가지고 오겠나이다. 기특고 고마옵소. 여봐라 별주보, 태공을 모시고 가서 간을 주거든 빨리 가져오도록 해라. 별주부가 있는 귀변 없는 귀변 다 하여 토끼를 꼬여 나오니 또 이런 분부가 내놓으니 기가 꽉 막히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건 아이네, 고 보이면은 초복금수라 어드비수월이 돼요. 맹하고 칠종 칠금 하던 책을

아니 들었으면 요란과 만지를 거지 없고 보면 소실을 구족을 멸하여 좁고 소.

이 개망어라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을이 학적으로 종박을 사려 굽히고 안굴게 되었으니

언데대를 갈라니 보아라. 오일이 잔말이 심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하여라. 별주보가 할 일 없이 토끼를 얻고 세상을 나오는데 세상 경계가 잔이 좋던가 보더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조상 궁어 한과절 바라보니 한 군장 서 있으되 돌아나니 고급은 관을 쓰고

청산원이 관불과이대요. 탑종물이 파지다 볼 거부왕이

머리를 치러 가는구나.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져오시오. 토끼 가다 돌아다 보면 욕을 한번 하는데

나 네 이놈 별주부야. 너를 저 내문 독에다 네 폭판을 확 부셔서 대번에 죽을 일이로되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댕기는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다시 그런 보초 없는 짓거리는 말아라. 응? 그러고 내 충심이 지극하니 내 너그 용왕 약이나 할나 일러주마. 너그 수국에 들어가니 그 암짜라 이쁜 놈 세트구나. 1,500마리만 잡아서 석 달 열흘을 좀 잡아먹이고 복쟁이 실개를 천석을 만들어서 양일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니 끝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는 할 일 없이 그놈에게 돌린 줄 알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귀를 털고 방정을 막다가 탁 그물에 걸렸겠다. 아이고 이럴 어쩔구나. 내가 수국에서 죽었다면

이래 한참 설리 울적에 쉬파리 때가 웽 하고 날라더니 아이고 순왕창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 이놈 그물에 걸려서 인자는 꼭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소만은 내 몸에다가 쉬나 좀 실어주시오. 네가 꿰매난 치라고 쉬를 실어달라고 하지만 사람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쨌단 말씀이오. 내가 이를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오. 대신된 병은 땡인디 조리저리 금이 있기는 지루를 다니는 금이오. 엠지 장가래의 두 마디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래기 장가랑 한 보더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래기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오. 무명지 가래기 장가랑만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그 중에 저렇게는 10월 동제 섣달인 좌우 묘유 여가 있고 건강 간진 소리 곤태선 전 발개로 질러도 북도로 두고 질러도 간중년 간상년 여가 있고 역덕에 버려대장 경천지가 모두 일장주의 염불 끌으려 댄들 사람 손 하나 못 따으리라 두 말 말고니 죽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제주에 매스니 쉬나 좀 실어주시오. 쉬파리 때가 달라들어 출혈한 짐 탑북 실어주고 왕 날아간 뒤 그때여 초등목수 아이들은 지게 갈고 짊어지고 외나리 오고 올라가는 뒤 어!

질러진

차. 이리 한참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어따 이 애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피워라, 그거 묻고 가자. 그 썩었는가 냄새나 맡아봐라. 아이, 이놈이 며느님이 토끼를 뽑아들고 코이다 대고 냄새를 맡아봐시면 불피워서 좋게 구워먹고 잔치를 하고 올라갈 것인데, 용케 되니라고 토끼 똥구멍에다 냄새를 맡아놓은 것이, 그 꽤만한 토끼가 도토리 방구를 시리리리리 꿰어놓은 것이 어떻게 냄새가 나든 이어 걸린 지 오래되었는가 보다. 그 썩으시면 내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저 건네 서서 최손세 장담하는 소리가, 야, 이 시대배 아들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왔는데 너희놈들 속에서 내가 죽을 소냐? 이놈이 죽을 목심 살아났다고 또 한 번 뛰고 놀아보는디, 관!

가오라. 거산 과양도 론천이 금잔디 저르르 깔린

시고 일이 한참 논일 적에 독수리란 놈이 하고 떠와서 토끼 대급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내가 둥 떠다니다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 부툼 잡수실라요? 맛 좋은 대가리에서 부툼 먹어야 갔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자느나 제 소름이나 들어보시오. 아니 이놈아 네가 무슨 소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한 끼를 내갖고 청송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을 들어갔었죠. 그래서 수궁을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춤치를 안아주십디다. 아니 이놈아 의사춤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딱 펴놓고 보면 궁기가 한 두서너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궁기를 툭 치고 썩은 돼야지 창사 나오느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치고

돼지 새끼나 개 창사나 나오느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군역을 툭 휘면 그 병아리 새끼 좀 많이 나오느라 하면 그저 1,500발이라도 그저 꾸역꾸역 나온 이런 보물을 저 그저 무주공산에다 던져주고 죽게 되니 그 안이 딱한 일이오. 내 이놈 토끼야, 예,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래, 그럼 그게 어딨냐? 저거 있습니다. 가자. 아, 독수리란 놈이 퇴끼 대글박을 주원 쇠주병 들다 탁 들고 헐 날아가더니 자, 여기냐? 예, 그 바우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에 못 살겠다. 어서 좀 내오너라, 의사줌치를. 장군님, 여기서 제 뒷발을 잡고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올 테니. 이놈이 꾀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우 틈에다 쓱 거의 넣고 장군님 조금만 놔주시오. 아, 달만 옵니다.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뭐다가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를 내겄다.

내 이놈 토끼야. 아, 나 희장해 죽겠다는데 네가 한가한치라고 들어가서 희조를 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내 이놈 독수라. 내 발목 나가면 너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나가거라.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노래야 출입할 수도 없고 이 속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을 난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시니 의사 좀 지나고는 거이다.

0: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해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색적인 유행이 하나 돌고 있다고 하네요. 한때는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 감추고 싶은 질환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던 발가락 양말. 그 발가락 양말이 주인공입니다. 요즘은요, 유명한 배우나 젊은 가수가 방송에서 이를 즐겨 신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발가락 모양을 그대로 살린 신발이 새로운 멋으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던 물건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건강함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셈인데요. 주말을 앞둔 오늘 아침은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저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해하는 넉넉한 걸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충청도 영동 배틀갑니다. 소리에 안옥임 외 여러분입니다.

하더니 웅난 간이나 비었구나. 이 산에 저 산에 난 걸비여 걸구나 보니 이 벼들일세. 벼들의 다리는 내 다리요, 손녀의 다리는 단두다리. 앞다리를 낭소사 놓고 뒷다리를 낭나쳐 놓고 앉을게라 앉을량 온 우리나라 성감님이 용상에 자게 나신 듯이 허리부터 두른 영혼 만첩산중 들어가서 허리나 안개 둘렀구나.

놓고 살품에 살품에 드나드는구나. 바디 집이라 치는 영혼 만첩산중 들어가서 나무 찍는 소리로다. 잉해 때는 사명지요, 놀림 때는 독신이라. 잉해 때는 사명지인데 엉망군사를 거느리고 술렁이

가느라고 끼요록 끼요록 하는구나. 벼털신 때 구분나무 헌집세계 목을 메고 큰애기암만 바라보네. 뱁대

은가하세로호삭삭비요암냄모래가시초빨고 뒷냄모래가 흰고빨아 불다더미국배하요 옛매나도 포함볼말라 굵은 바늘로 상침 놓고 가는 바늘로 중침 놓아 장롱 안에 야틀뜨리는 양은 열쇠야 잠물통아 아주나 잘 각장기지 마라

앞집에 김손디야, 뒷집에 박손디야, 우리야 선디야 노든가, 오기야 오대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되, 바둔의 밥상을 밀어치고 보선발로 뛰어나가 한모랭이 돌아가니 까마간 지가 진동하고 두모랭이 돌아가니 여우야 김성이 진동하네 쇳모랭이 돌아가니 일상 때는 어디 두고 영전 공포가 벌섰네 내 모랭이 돌아가니 쌍마나 쌍가마 어디 두고 숨몰래명 당군들이 행예를 메고 돌아오

아이고 답답네 신세야 최고 답답네 팔자야 돈이 그리워 죽었거든 돈을 보고 일어나서 인비 그리워 죽었거든 나를 보고 일어나서

충청도 영동 배틀가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리의 안 오김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고 넉넉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그 과거 아저씨들의 전유물이었던 발가락 양말, 네, 그 색다른 역주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유행의 시작은요, 마라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요즘 마라톤, 러닝 참 인기죠. 장시간 달리는 이들에게 이 발가락 양말이란 발가락 사이에 땀을 흡수하고 피부 마찰을 줄여서 물집을 막아주는 최고의 생존 장비였던 셈입니다. 이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는 덕분에 발의 피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땀이 차기 쉬운 여름철에는 발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위생에도 유용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토록 다르고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은 울림을 친절한 해설로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활기찬 하루를 돕는 건강 더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리고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마련돼 있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아침, 오늘은 서동 연꽃 축제가 열리는 충남 부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갑동 매나리 가락 들려드리죠. 퉁소의 동선본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5년에 발매된 권정희 강릉 아리랑입니다. 이 앨범은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맥을 이어온 다채로운 토속 소리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곡은 이 새벽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련하게 적실 서사민요 타복 타복 타복내야입니다. 노래 제목에 나오는 타복내는 지역에 따라 다복내 혹은 따복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이 많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예쁜 이름 뒤에는 눈물겨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노래 속 타복내는 이름과 달리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처량한 처지의 여자아이입니다. 길을 가던 동네 어른이 타복내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아이는 엄마 무덤에 젖을 먹으러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곡은 선율 위주가 아닌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서사 민요의 정수이자 과거 1970년대에는 대중가수 서유석 씨가 타복내라는 대중가요로 리메이크해 큰 사랑을 받기도 했던 바로 그 곡의 원곡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고된 노동을 견디며 또 우는 아이를 달래며 부르던 이 삶의 노래를 오늘은 2018년 KBS 국악대상 민요 부문 수상자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을 독립된 지역 문화유산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래의 권정희, 최경만의 피리, 원한철의 대금, 이동훈의 해금, 김보경의 가야금, 윤서경의 아쟁, 윤순병의 장구반주로 감상해 보시죠. 타복, 타복, 타복내야입니다.

엄마를 찾아 타복타복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권정희 명창의 목소리로 타복타복 타복내야 함께 들으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푸살입니다. 연주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푸살 들려드렸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나 비만 주사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와서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면 무릎도 불편하고 또 혈압이나 혈당도 신경 쓰이죠. 숨이 차는 일도 잦아져서 체중관리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약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살빼기 약을 쓰다가 중단하면 줄었던 체중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약의 도움으로 체중을 줄였더라도 약을 끊은 뒤에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도 체중이 늘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요한 건 이 약을 먹으면 또 이 약을 맞으면 살이 빠진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요, 체중만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체중만 급하게 빼다 보면 다리 힘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일상생활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만 치료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게 정말 필요한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몸 상태에 맞는지 이것을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쓰게 되더라도 식사를 너무 대충 때우지 마시고요. 단백질을 잘 챙기면서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약을 쓰든 쓰지 않든 내 몸을 지키는 힘은 꾸준한 식사 관리와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잘 찾는 데서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변조 두고 듣습니다. 피리 연주의 정재국입니다.

0: 들으신 곡은 변조 두거였습니다. 피리 연주의 정재국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조조가 겨우 방어하는 데 듣겠습니다. 소리의 정철호, 북의 심평일입니다.
1: 조조가 또 한 번 웃음을 내 갈긴 헌데 면생이 우려물어매. 이렇다 우시니 정옥이 여짜오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생각 아니하시고 무서운 일로 운나니까 내오는 배 다름 아니라 주인은 꾀가 없고 실기 없으니 내 홀로 우는 배라 말이 맞지 못하여 우림상궁장 변으로 구승왕기 총차 헌정순 나군다 얼굴은 현산대국가 군주는 소상어무 깨갖고 큰소리로 동화대상상명장주자로 아느냐 모르느냐 조준한 닫지 말고 대장차 걸버들어 말은 무화라 흘려들어 도굴러 살을 치며 굴러 나물 짓면 생물으로 다 여두로 여와서 벌떡 치고 저와된 끌어비고 여와서 벌떡 치고 저와서 탱그릉비고 저구루 죽노라야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송꼬리 꽁샤도 두꺼비 파리 잡도 은재양도 갈 빼들어 저름 날 번개 제도로 웅행웅행 쳐들어갈 저 장유 주무니까 주풍덕이 흡이 뛰어 이글로 시네

말도 잡아 군사 들을 구금하며 전전 갑옷은 소풍하고 한 곳을 바라

도축질을 옆에 찌고 벌벌 푸르르르르

아주 월세기 그 어디 웃고 어저 수세기 청목 헌딘 뒤기역을 기다리며 밤빛 창파

이렇다 한탄할죠. 정옥이여 이없어 군사달에 이르기를 우리 모두 또 죽겠구나. 승상께서 웃으면 꼭꼭 복병이 나든거라. 조조 듣고 얕은 속에 그놈들 고희한 놈들이고 내가 웃으면 꼭꼭 복병이 난단 말이냐? 내 전에 우리 집에서 여러 번 웃어봤어야 복병커녕 폐병도 안니나더라. 말이 맞지 못하여 호쭈 함성이 천지가 되렵는데 정옥이 혼이 없어 여보 승상님 어서 웃음 한푸시오. 조조 기가 막혀 장수가 누구냐? 무서운 장비나오. 초조 웃음 감고도 없고 표두가 적기 이상이 땀빛 감고 부르고 꼬리는 타방수지 산무장척 비켜들고 불꽃같 급한 성명 빼고같이 통나서면 지놈 초조야 대지양장 장보들아 같이 큰 소리 백열같이 뒤집히니 마른 새도 떨어지고 실김생도 못 따는구나. 이놈 조조야 떼어두로도 망할까 조조 정신 혼미가자 여봐라 청우가 내 온 집고 여기 잠

0: 뭐라 나 똥 좀 누고 마 전국 일자고대 승산 그런 얕은 귤락은 쓰지 해라그마오 주주정신 혼비야카보 뻗어 우리 지구 군사한테 섞여 업 떠지면 차 빠지면 죽기 망상 달아날 적어
1: 일부 마무리 곡 적벽가 중 조조가 겨우 방하는 데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정철호 북의 심평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마련돼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연꽃 향을 따라 충남 부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올여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그리스 고전 비극, 연극 오이디푸스가 오릅니다. 공연은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작품은 신탁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재앙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는 한 왕의 운명을 그립니다. 이번 무대에서 눈길을 끄는 건 배우 최수종의 연극 복귀입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는 최수종은 그동안 대하사극에서 강한 왕과 영웅을 많이 맡아왔는데요. 이번에는 권력의 정점에 선 왕이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보여줍니다. 또 배우 양준모가 더블 캐스팅으로 함께하고 박정자와 남명렬도 무대에 올라 극에 무게를 더할 예정입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러스도 이번 공연에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사건과 감정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확장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운명과 진실, 인간의 책임을 묻는 질문은 오늘의 관객에게도 여전히 깊게 다가옵니다. 고전 연극의 힘을 한여름 무대에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세종문화회관의 오이디푸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액메기타령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김용우의 여러분입니다.

액맥이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김용우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이번에는 비움입니다. 연주의 김덕수 외 여러분입니다.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비움 들으셨습니다. 자, 비움 이 곡 다음으로 이경섭 작곡의 공놀이 들으실 텐데요. 제목의 공은 우리가 던지고 차며 노는 공을 떠올리게 하지만 비어있음을 뜻하는 한자 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처럼 경쾌하고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는 음악입니다. 공놀이 연주에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그 어느 꽃보다 청초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이 떠오릅니다. 마침 오늘 7월 3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백제 수음계를 가득 품은 충남 부여에서 제24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의 주제가 참 낭만적입니다. 사랑의 시작, 연꽃 향기에 물들다입니다.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으로 유명한 부여의 국남지 서동공원입니다. 이 국남지에는요, 서동요로 잘 알려진 백제 무왕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깃들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 드넓은 연못 위로 무려 천만 송이의 연꽃이 일제히 피어나는데 눈이 시릴 정도로 장관입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볼거리도 아주 풍성합니다. 연못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수상 뮤지컬 궁남지 판타지부터 시작해서 부여 시내를 들썩이게 할 야간 행렬, 서동 나이트 퍼레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연꽃 사이를 카누를 타고 유유히 누비는 연지 카누 체험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은은한 연꽃의 청초함에 취하고 밤에는 환상적인 경관 조명에 눈이 즐거우니까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마실 다니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지금까지 부여의 연꽃을 실컷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입이 즐거운 별미를 맛보셔야겠죠. 자, 음악 한 곡 맛있게 듣고 와서 막내동생 성필이가 추천하는 부여의 맛과 또 오후 산책 코스까지 야무지게 다녀보자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연꽃 정원입니다. 연주의 금유비입니다.

들으신 곡은 연꽃 정원이었고요. 연주에는 금유비였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연꽃 축제가 열리는 충남 부여에 와 있습니다. 자, 국남지에서 연꽃 향기를 맡으셨다면 이제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실 시간인데요. 부여의 첫 번째 별미는 단연 연잎밥입니다. 향긋한 연잎에 찹쌀과 대추, 밤, 은행을 얹어 정성스럽게 쪄낸 밥인데요. 찰기가 도는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으면 입안 가득 은은한 연향이 퍼지면서 속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남지 주변에 소문난 연잎밥 집들이 많으니까 취향껏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 성필아, 나는 바쁘다, 시원하고 산뜻한 게 당기는데 하시는 형님, 누님들, 네, 부여의 또 다른 명물 막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요, 막국수뿐만 아니라 편육도 유명한데요. 워낙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기본 30분씩 줄을 서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배고픔을 참으실 수 있는 분들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게 점심을 드신 뒤에는 백마강 유람선인 황포도대를 타겠습니다. 무릎 아프게 걸을 필요 없이 배에 편안히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백마강의 절경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삼천궁녀의 애달픈 전설이 깃든 낙화암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의 사진 명당입니다. 푸른 강물과 기암 괴석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찰칵 남겨보십시오. 나 지금 백제시대로 여행 왔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뒤 오후가 되면요, 해가 제법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는 뙤약볕을 피해서 선선한 국립 부여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백제 예술의 극치이자 국보 중의 국보인 백제 금동 대향로가 온화한 빛을 품으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물로 마주하는 그 신비로운 자태에 아마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만일 조금 더 걷고 싶다면요, 백제탑의 시원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가까운 정림사지를 조용히 거닐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정읍사 준비해드립니다. 연주의 정각회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정각회 연주였습니다. 정읍사 듣고 오셨습니다. 자, 팔도마실 이번 주말에는 천만송이 연꽃의 향연, 백제시대의 향기로운 오아시스, 충남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막내동생 성필이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한 곡은 산유화입니다. 노래의 장서윤인데요. 소리꾼 장서윤은 판소리와 철연금 병창을 바탕으로 직접 곡을 만들고 새로운 소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려드릴 산유화는 김서월의 시를 바탕으로 장서윤이 직접 작곡한 작품인데요. 원시에 장서윤이 새롭게 더한 노랫말과 후렴이 어우러져 산에 홀로 피고 지는 꽃과 그 곁에서 우는 새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자, 장서윤의 산유화 함께하겠습니다.

꾼 장서윤의 노래로 들려드린 오늘의 마무리 곡 산유화였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청호해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출근길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1분 1초가 소중한데 잠시 멈춰서야 하니까요. 하지만 빨간불은 우리를 막는 방해물이 아니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쉼표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멈출 줄도 알아야 나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쉼표 하나 찍어보길 바라면서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이춘희 명창과 제가 함께 불렀습니다. 매화 타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빨간불, 신호등의 빨간불, 이게 멈춰서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의 의미가 있다. 더 길게 오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데도 가끔씩 빨간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잠깐 멈춰 쉬어가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참여도 해주시면 참 좋죠.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인데요. 이거 다운받으시고 활용하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창호해 드린 햇살과 함께해 주십시오. 자, 계속되는 노래는요, 신혜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이 신혜라는 뮤지션은 피리 연주가이자 보컬리스트이자 또

컴퓨터로 일렉트로닉한 악기들의 연주도 직접 해내는 다재다능한 뮤지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111이라는 이 노래, 일렉트로닉한 악기들이 만드는 무겁고 깊은 비트가 있는데요. 나른한 피리 소리가 겹쳐지니까 아주 특별해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신혜 씨의 힘 쫙 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111 하면 안 되겠죠? 신혜가 들려주는 음악 111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의 노래 111에 이어서 이정 밴드의 밀당 아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밀양 아리랑을 재즈 소울 느낌으로 재해석했고요. 악기 연주는 좀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반면에 노래하는 분의 목소리는 참 달달하다. 그 묘한 대비가 아주 멋들어진 음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 모리, 새롭다 할 때 뉴, 그리고 우리 장단의 모리 합해서 이렇게 팀 이름 정하고요. 굉장히 여러 장르 음악을 버무려서 음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악, 블루스, 또 사물놀이, 사이키델릭 록, 거기에다가 이 노래에 함께 부르고 있는 보컬리스트들이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판소리 보컬의 이하진, 또 정가 보컬리스트 구민지, 민요 보컬 윤세연이 함께 한국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정가고 어느 부분이 민요인지 또 판소리인지 그거 찾으면서 들으면 참 재밌는 감상이 됩니다. 누모리의 가자 가자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누모리의 힘 넘치는 노래 가자 가자 들려드렸고요. 상자루의 노래 경북 스윙 이어드렸는데요. 스윙 리듬을

자, 계속해서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음악 함께 듣는데요. 이 소옥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인데요. 최근 들어서 아주 전국구에 넓은 활동 범위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주 세계 소리축제에 소리 프론티어 우승을 이 팀이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열리는 스키야키 미츠 더 월드 페스티벌에도 출연했고 그 외에도 페낭 재즈 페스티벌이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에도 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소리 프론티어가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43개 팀을 발굴하고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해가 들다인데요. 여명 같은 음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옥이라는 작은 집이 딱 놓여있고 거기에 어스름 같은 분위기에 잔잔한 햇살 같은 것들이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음악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음악 집단 소옥의 해가 들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로 해가 들다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 창호이들이네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 형식의 공연인데요.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와 국악인 최예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고주파와 최예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다루룸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어떤 퀴즈를 갖고 왔을까?
1: 한철이 삼촌.
0: 응.
1: 이따가 저녁에 한철이 삼촌 공연 있잖아요.
0: 우와 아는구나. 오늘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있어. 창호도 보러 올 거지?
1: 네.
0: 지는
1: 애준혁에 예약 딱 해놨쥬.
0: 어이구 잘했네.
1: 그래갖고 오늘은 그 공연이랑 관련된 퀴즈를 갖고 왔어요. 바로 문제 드려요. 오늘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잘 들어보세요. 1번 마침내 미녀. 2번 마침내 동요. 3번 마침내 가요. 4번 마침내 타요. 됐다 껌이쥬. 국악이랑 젤로 잘 어울리는 걸 골라보세요.
0: 네 오늘은 제가 예술감독을 맡은 2026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의 제목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 대금 연주자 한충은 그리고 구이임의 이채연 씨도 함께하는 이 공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마침내 미녀, 2번 마침내 동요, 3번 마침내 가요, 4번 마침내 타요입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이희문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듣습니다.

감소 몰아가는 처목동아 한가함을 자랑 마라. 나도 엊그제 정든님을 이별하고 일구월심에 친 서름 이내 진정 깊은 하늘

0: 이인문의 정선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6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제가 직접 하는데요. 제가 하는 공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습니다. 1번 마침내 민요, 2번 마침내 동요, 3번 마침내 가요, 4번 마침내 타요까지 보기를 드렸고요. 힌트로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마침내 미녀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오늘 공연에서 처음 들려주는 신곡도 있다면서요?
0: 오.
1: 지는 벌써부터 기대돼요.
0: 와, 신곡도 많이 있고요. 기존 곡도 전부 새롭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부르는 가요곡들은 최소한도 한 곡? 한두 곡? 정도만 부르고요. 나머지는 다 미녀와 관련된 음악으로 채워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도 기대 많이 해주라.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지도 학교 끝나면 바로 달려갈게요.
0: 좋아.
1: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시면요.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 저희 문자에도 꼭 답장해 주십시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고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두 번째 달과 최수연이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비나리 함께 들어보죠.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년도에 굴고 가자. 정 7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 육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기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애글

삼월의 삼진날 은자철이 막아내고 삼월에 드는 해 감인 사월 첫 파일날 석가열의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야하야
2: 야하야
1: 야하야 여살 여살
2: 야하야
1: 충살로 땡기라
2: 야하야
1: 야하야
2: 야하야
1: 울피고 좋다
2: 야하야
1: 우리 동사
2: 야하야
1: 소리도 잘하고
2: 야하야.

0: 난다고
1: 야유
0: 연기 난다
1: 야유
0: 야하야
1: 야유
0: 난리북사
1: 야유
0: 보루대자
1: 야유
0: 광방옥거지
1: 야유
0: 눈가루구나
1: 야유
0: 야하야
1: 야유
0: 우리 대사국님
1: 야유
0: 좋아
1: 야유
0: 400벌 동태지
1: 야유
0: 300동산이
1: 야유
0: 야하야
1: 야유
0: 우리 대하장
1: 야유
0: 정신덕으로
1: 야유
0: 아랴 웃다
1: 야유
0: 사선등을 채웠다
1: 야유
0: 야자
1: 아유
0: 야하야
1: 아유
0: 논도 사고
1: 아유
0: 밭도 사고
1: 아유
0: 부모 행제
1: 아유
0: 저 혼자서
1: 아유
0: 쉬고 묵고 난구들랑
1: 아유
0: 나라 보양도
1: 아유
0: 하야 주제
1: 아유

0: 사랑 야유 단전인데 야유 끝내회래 야유 상고선을 야유 속히 불래 야유 오라고 하소 야유 에게 아냐자 야유 야야 야유 우리 망자 야유 사막 망자 야유 신길 창수에 야유 예술렀네 야유 강기 바닥에 야유 들어온 저래 야유 정자만 두고 다가가낸다 야유 야유 야유 야유 야유 이 소리 하고 야유 그만두자 야유
1: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경남 사천 그물 당기는 소리 장윤상 어르신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창호이들인 햇살을 맡고 가장 최초로 국악에 흠뻑 빠져들게 만든 도화선 같은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르신의 목소리 삶의 어떤 그런 향이 묻어있는 그런 소리여서 더 특별했던 것 같고 오늘 제가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하는데 이 소리를 경상도 뱃노래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넣었어요. 이문 씨가 불러주실 텐데 그 부분이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1980년대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지리아 태생으로 영국에서 성장한 가수 샤데이 아두를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인데요. 샤데이라는 밴드입니다. 샤데이가 사람 이름이라서 솔로 가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밴드입니다. 밴드. 드럼, 기타, 베이스 뭐 이렇게 다 멤버들이 있는. 오늘 들려드릴 곡이 바로 이 샤데이의 대표곡인데요. 스무스 오퍼레이터라는 노래입니다. 1984년 데뷔 앨범 다이아몬드 라이프에 수록된 이 곡, 유럽에서만 200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5위권 안에 오르기도 한 아주 빅히트 곡입니다. 재즈와 라틴의 요소가 가미된 소울, 벌써 장르 3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 재능 넘치는 작사 작곡 능력, 또 이국적인 외모까지 다양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팀입니다. 80-90년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이 음악이 쓰였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떤 광고에 쓰였는지는 못 찾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귀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샤데이의 노래 스무스 오퍼레이터 함께 듣죠.

0: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간을 엿보는 날이죠. 생선 작가의 오늘의 공간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7월인데요. 7월의 첫 번째 공간은 어디로 갈까요?
1: 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진짜 보석 같은 곳입니다. 남산입니다. 남산.
0: 남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할 때 그 남산.
1: 네, 맞습니다.
0: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남산 안 가보신 분 있을까요?
1: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었거든요. 네. 남산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냐고. 30년 전에 가시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0: 오히려 서울 사는 사람들이 더 안 가보게 되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뭐
0: 남산, 63빌딩, 한강유람선.
1: 그렇죠.
0: 지방에서, 전 지방에서 왔잖아요. 네. 올라왔을 때는 꼭 가봐야 되는 그 세 곳이었거든요.
1: 근데 저도 유람선 한 번 타봤고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또 국민학교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63빌딩 같은 경우도

0: 국민학교 때 이후로 안 가본 적이 없어요.
1: 와, 한 번 가봤으면 됐다. 다들 그런 마음이.
0: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
1: 늘 근데,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남산의 어떤 특별한 공간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기대가 되네요.
0: 네, 제가 또 오늘 남산을 골라온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한테는 추억도 많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익숙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 지리가.
1: 어어.
0: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은 강의 남쪽에 있고 있잖아요. 건너 있고 맞은편에 뭐가 있고 다 알잖아요.
1: 어어.
0: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고 했을 때 우선 남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찾아보라.
1: 아하.
0: 그러면 이제 네 위치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불현듯 아, 이 코너에서 남산 한번 소개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1: 좋네요.
0: 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남산에 갑니다.
1: 남산에 가세요?
0: 네.
1: 7월 3일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이한철의 마침내 미녀.
0: 네.
1: 로 남산 오시는군요.
0: 네, 갑니다. 아~ 사실 남산 이것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1: 얼씨구야.
0: 얼씨 좋다. 네, 우리도 DJ가 하는데
1: 예.
0: 저라도 언급을
1: 야,
0: 저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1: 또 생선 작가의 센스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0: 근데 마지막에 남산 언제 갔다 오셨어요?
1: 저는 이제 이거 페스티벌 때문에
0: 아,
1: 자주 가지만 남산 타워가 있는 그 남산은 한 2년 전?
0: 어, 그래도 그게 얼마 안 됐네요.
1: 어머니 모시고.
0: 아,
1: 네, 케이블카 타고.
0: 아, 저도 왔죠. 진짜 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같이 간 적 없어요?
0: 없고
1: 같이 간 것 같은데
0: 노래 가사를 쓴 적 있죠.
1: 아,
0: 거기 남산 타워가 나오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지금 남산 타워 아닌 거 아시죠?
1: 어, 그러면요?
0: N 타워입니다.
1: 어, 왜 바꿨지?
0: 뭐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1: 아, 아 이런... 남산의 남자에서 N이 나온 것 같긴 한데,
0: 네,
1: 어, N 타워라고 부르는군요.
0: 네, 저는 그래서 그 거기 올라간 예전에는 제가 여행 많이 다니니까
1: 네.
0: 친구들이 외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면 꼭 남산 딱 항상 데려갔거든요.
1: 오호.
0: 이거 봐라. 이거 서울 봐라. 서울이 장난 아니다. 이게 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렇게 큰 대도시가 여기서 다 보인다.
1: 오.
0: 그렇게 해서 데려갔었는데요.
1: 예.
0: 안 간 지 꽤 된 것 같아요.
1: 음흠.
0: 근데 대신 남산 중턱에 있는 카페들은 좀 몇 번 가봤어요.
1: 오, 거기 카페도 좋은 데 많죠.
0: 네, 많습니다. 네.
1: 그 남산 엔타워 쪽으로 가려면 케이블카 타고 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거의 다 그 케이블카로 가시겠죠?
0: 케이블카로도 가고 버스로 중간까지 가서 걸어가기도 해요.
1: 아, 그럼 뭐 러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 남산 많이 오르더라고요.
0: 네, 저는 어떻게 그 평지에서도 뛰기 힘든데 그 오르막길을 아, 뛰는 거 진짜 저희 한번 같이 뛴 적 있었잖아요.
1: 우리 얼마 전에 여의도 공원에서 뛰었잖아요.
0: 네, 네. 저 병났잖아요.
1: 아, 그러니까
0: 뛰었는데 그 다음 날 장염이 걸렸어요.
1: 그러니까 뛰는 거랑 상관없었을 것 같긴 한데.
0: 아, 그게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아. 어떤 물 뭘 먹어도 장염이 올라온대요.
1: 우와.
0: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1: 네.
0: 어, 잘 뛰시더라고요.
1: 아이고 뭐 별 말씀이네요.
0: 네.
1: 막판에 좀 달렸습니다. 네. 그 남산 타워 그러니까 N 타워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텐데
0: 네.
1: 남산 타워 처음 올라갔을 때 서울 풍경은 어땠나요? 지금이랑 다르죠?
0: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 어, 겨울.
0: 네. 그때는 불빛이 약간 그 주황색이었어요.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황색이었어요.
1: 하기사 옛날에는 가로등도 약간 주황빛을 냈잖아요.
0: 네, 주황색이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도시가 들불처럼 타오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1: 멋진 표현이에요.
0: 마지막으로 갔을 때 딱 보는 건 미래 도시 같았어요.
1: 미래 도시.
0: 높은 빌딩도 많아졌고 물론 그때도 많았지만. 그리고 도시의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좀 더 컬러풀해졌어요.
1: 아...
0: 예전에 색깔이 일정했다면
1: 예.
0: 지금은 오색 찬란해요.
1: 그 건물들이 요즘은 건물 외관을 아예 유리로 이렇게 감싸는 경우도 많잖아요.
0: 그리고 거기다 그런 큰 화면이라든가
1: 어.
0: 그리고 다리에다는 그 색깔 변하는 그런 LED 조명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1: 오.
0: 그런 것들 보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집은 어디 있는가?
1: 아, 찾아

0: 아, 찾아보죠. 네, 맞아요. 예. 네.
1: 근데 집 우리 집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사는
0: 저희 집도
1: 동네에서는.
0: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대략 좀 보일라나?
1: 근데 어디쯤에 있다고 표시는 나거든요. 정상에 올라가면 엔타워 정상에 올라가면 그 사방으로 여기가 뭐 동네 이름과 지도가 딱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저희 동네는 안 보여요.
0: 정확한 명칭이 N 서울 타워라고 요즘 하나 보네요.
1: 네.
0: 자, 관광객들도 거기서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또 뭐,
1: 네.
0: 국악 공연인가, 뭐, 무술인가, 뭐, 그런 것도 시간 때마다 하는
1: 아,
0: 것 같은데.
1: 저 갔을 땐 없었고, 그냥 저에 갔을 때는 거기다가 약속의 자물쇠를
0: 예.
1: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아, 맞다. 그
1: 예.
0: 자물쇠 아직도 있겠죠?
1: 저는 걸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 지금은 있을 것 같아요.
0: 있겠죠.
1: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치하는 곳에다가, 프랑스는 그런 다리에다가 이제 했는데, 요즘엔 못하게 한대요.
0: 아,
1: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0: 다리가 붕괴될 수도
1: 예,
0: 있겠다.
1: 그래서 다, 그런 억지, 무력을 사용해서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개만
0: 아하,
1: 걸어놓은 게
0: 일리가
1: 아니고,
0: 있네요.
1: 예. 근데 정말 딱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약속이 거기 다 있겠죠.
0: 그렇죠.
1: 예, 사랑의 약속들이 있었을 겁니다.
0: 관광객들하고는 좀 다른 생선 작가만의 공간,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저는
0: 남산에.
1: 남산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0: 예.
1: 거기 케이블카 옆에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0: 아, 엄청 큰 돈가스집.
1: 네,
0: 예, 큰거
1: 저그
0: 주는 거.
1: 돈가스 좋아합니다. 저는
0: 아.
1: 일본식 돈가스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0: 예.
1: 돈가스거든요.
0: 돈가스 좋아하세요?
1: 네,
0: 오.
1: 돈가스가 이제 고기 중에서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0: 예.
1: 그리고 밥도 주고,
0: 오.
1: 그 소스도 맛있고,
0: 응.
1: 그리고
0: 샐러드도
1: 샐러드도
0: 주고?
1: 주고, 예, 스프도 주고,
0: 맞네요.
1: 예, 그리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0: 옛날에 뭐, 아무개 경양식집. 이런
1: 네.
0: 데서 먹는 그
1: 맞아요.
0: 맛이 있죠.
1: 근데 요즘에도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그 돈가스집요?
1: 네. 그 돈가스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언덕길이 다 돈가스 집이거든요.
0: 그 이제 드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서 뭐 엄청 그 호객 행위
1: 네.
0: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1: 오시라고.
0: 예. 주차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이렇게
1: 예. 네.
0: 안내하고
1: 그러면
0: 그러잖아요.
1: 잘 들어가세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 근데 사람들이 쫙서 있어. 그럼 어떤 가게를 들어가세요?
0: 오히려 전 그런 거 없는 저 끄트머리 가게 이런 데
1: 저도
0: 가요.
1: 그래요.
0: 그죠?
1: 부끄러워서. 왜냐면 그리고 또 부끄럽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서 있는 아저씨한테 미안하잖아요.
0: 아, 맞네.
1: 근데 미안할
0: 일리가
1: 것,
0: 있다.
1: 근데 미안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0: 괜히
1: 호객,
0: 그런 마음이
1: 예,
0: 들죠.
1: 그래서 괜히 한 바퀴 몇 바퀴 돌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에이, 그러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생선 작가가 이야기하는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노래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이한철의 돈돌라리 가져왔는데요.
0: 네.
1: 제가 요번에 제가 한번 합주 놀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0: 예.
1: 이거 하시죠?
0: 네, 이 하죠. 정확하게 12시간 뒤에 공연합니다.
1: 근데 이게 편곡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0: 아.
1: 저는 기존 노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이
1: 근데
0: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1: 편곡 된 거는 정말 다르게 편곡이 됐잖아요.
0: 새롭게 이제 레게 리듬으로
1: 아, 그거 얘기해도 되는
0: 짝딱,
1: 거예요?
0: 짝딱,
1: 네.
0: 예.
1: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형이 이거 처음 녹음할 때 이거 레게 생각 못 했네. 레게 훨씬 좋네. 그냥, 아, 이거 국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레게는 좀 국악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0: 밀어놨다가.
1: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원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철의 돈돌라리 듣고 오죠.

0: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 이한철의 새로운 작곡과 편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생성작가 픽 오늘의 공간 코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남산 이야기 가지고 오신 이유가 남산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 국립극장에서 펼쳐지는 여우락 페스티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저는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요. 그 폭스락.
0: 아, 여우.
1: 예. 네.
0: 말 되네요.
1: 예. 네, 그래서 폭스락 페스티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이게 꽤 횟수가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국립극장에서에.
0: 오.
1: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기성 세대에 찌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기성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페스티벌 아닌가.
0: 폭스락이라서요?
1: 예. 아, 그래서 왜 이름은 여우락이라고 지금 놓고 이렇게 국립극장이 또 네. 가보셨겠죠 물론.
0: 예.
1: 공연 해보셨어요?
0: 공연은 해보진 못했죠 당연히.
1: 아.
0: 공연 보기만 많이 봤는데
1: 예.
0: 저도 그래서 되게 지금 긴장되고 설레이고 그러네요.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국립극장의 공연장이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0: 예.
1: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막 공연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거기는 이제 달오름 극장
1: 예.
0: 이고요. 나머지 두 극장은 이제 해오름 극장이 있고 하늘 극장이 있죠.
1: 어디서 하세요?
0: 저는 달오름.
1: 메인 극장에서.
0: 메인은 사실 해오름 극장이긴 한데 달오름 극장도 되게 예뻐요.
1: 아, 네. 그러니까 예쁜 걸로는 그래서 일부러 그걸로 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아, 몇 명이 들어가요 객석?
0: 아, 객석의 수?
1: 어.
0: 한 600명 정도 되실까요? 아. 800명 정도 되실까요?
1: 와.
0: 아니면 몇 명일까요?
1: 그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무대가 다 잘 보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립극장이라고 지었으면 국립이잖아요.
0: 예.
1: 한마디로 제대로
0: 시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1: 국립.
0: 아,
1: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공연 본 적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무슨 공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가요나 락 공연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0: 아하.
1: 그래서 이번에도 저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지금 바깥에서 저희 스텝이 찾았는데요. 달오름 극장은 50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1: 그 준비 많이 하셨어요?
0: 아,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몇 달을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1: 예. 네.
0: 작년 11월부터 이제 예술감독 네. 선정되고
1: 네.
0: 제가 할 공연 내용 그 속에 들어가는 노래 작업은 연초부터 한 것 같아요.
1: 이게 혼자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뭐 협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0: 네, 국악인 네 분이 저희 밴드와 함께 하시는데
1: 네.
0: 이힘은 최수연.

0: 두 분이 스페셜 게스트로 소리하시고 네. 또 이채연 씨, 구이임의 아. 멤버인 이채연 씨가 저와 같이 보컬도 하고 또 국악 타악기 연주도 하고
1: 네.
0: 또 저희 프로그램 처음 시작될 때 시그널 음악 있잖아요.
1: 네.
0: 티리리리리리리리 그거 연주하신 대금 연주자가 한충훈 씨거든요.
1: 네.
0: 한충훈 씨도 저희 공연에 함께 하십니다. 연주자로.
1: 제가 사실 합주 그때 갔을 때 예. 그분들 다

0: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희문 씨랑 예. 최수연 씨 뵀잖아요. 처음으로 예. 처음 전 보고선 처음 직접 뵌 건 처음이거든요. 오.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1: 소리를 정말 잘하시죠.
0: 아 그냥 그 소리를 듣기 전부터 제가 이제 안내를 좀 도와드렸어요.
1: 맞아요.
0: 계속 공연 연습하시냐고
1: 중이어서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합주실까지 이제 두 분을 했는데. 거기에 기회를 눌렸어. 기가 눌렸어. 특별히 말도 안 했는데 기를 눌렸어요. 기가 눌렸어.
1: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생선 작가가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네.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0: 그래서 제가 영상도 좀 찍다가 네. 근데 다른 멤버들은 앞에 가서 자연스럽게 막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막 찍었는데 그분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1: 지금 그 국립극장이나 여우락 페스티벌 공식 그 인스탱 계정 가시면 합주 영상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생선 작가가 친히 네. 촬영해 주신 영상인데요. 실제로 제 모습은 막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찍으시던데 네. 최수연, 이희문 두 분 모습은 화면에 한 4분의 1 정도만
0: 네.
1: 보이게 좀 거리를 두고 찍으시더라고요.
0: 아, 앞에 가서 그 기에 눌려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이상하다. 제가 수많은 뮤지션들과 외국 뮤지션들 제가 의전 알바도 하잖아요.
1: 많이 하셨고 사실 뭐 예. 되게 주변의 뮤지션들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잖아요.
0: 예, 그냥 같은 동네 아티스트니까. 전 작가고 예, 예 아티스트.
1: 아, 맞네요. 맞네요. 예.
0: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분들 이제 이력을 찾아본 거예요.
1: 예, 예.
0: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다른 이력을.
1: 오오.
0: 사실 나이 보려고.
1: 아 나이 보려고.
0: 아 근데 많지도 않아요. 근데 최수연 씨 같은 경우는
1: 이희문 씨가 생선 작가보다 한 두 살 정도 많으시죠?
0: 두 살 뭐이고 그리고 근데 이현철 씨는 저보다 훨씬까지 아니요 두 살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최수연 씨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1: 예.
0: 자괴감 받았잖아요.
1: 어떤
0: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런 그런 거대한 아우라가 생기느냐. 나는 여태까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그랬었는데
1: 예.
0: 그런 분들과 같이 한다고 하니까
1: 예.
0: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이현철 씨. 진짜 I'm so proud of you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1: 아이고 진짜 공연 열심히 잘해야겠네요.
0: 그리고 공연장도 좋지만 그 공연 안 하셔도 공연장 안 가셔도 뭐 일반 평일에 가셔도 거기 가면 카페테리아라든가 거기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1: 맞아요. 네.
0: 거기 돌기둥이나 이런 거기 앉아가지고 그늘이 딱 있거든요. 남산을 딱 중턱에 있어서 딱 있거든요. 거기서 딱 쉬면 바람 싹 불어오고 장난 아닙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치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가면 뷰 맛집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 해오름 극장 2층 거기 가면 뭐 책도 볼 수 있고 그 의자가 거의 뭐 리클라이너 의자처럼 진짜 푹신하고 편해요. 그리고 앞에는 그 시야를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탁 트인 풍경 남산이 보이는 풍경 네. 이에요. 그 진짜 웬만한 뷰 맛집 그 카페 같은데 보다도 더 경치 좋고 심지어 조용하고
0: 네, 네. 맞아요.
1: 그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당연히 공연도 보셔야겠지만 저도요.
0: 그리고 주차
1: 주차도 편해요.
0: 주차 편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도 주차가 편하고 국립이잖아요.
1: 예.
0: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주차 요금을 이렇게 그렇게 세게 받진 않는데
1: 아하.
0: 그래도 괜찮습니다.
1: 차 없으신 분들도 뭐
0: 그 바로 앞에도 버스 쓰고요.
1: 버스고요. 또 지하철역에서부터 셔틀버스도
0: 네. 예,
1: 공연할 때는 운행이 됩니다.
0: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경치 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 예.
0: 그 즉 국립극장이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서 남산 타워가 안 보이는 곳이 남산 타워의 207m래요.
1: 예.
0: 아 270m래요.
1: 예.
0: 높이가. 근데 그 위에 항상 타워 보이고 그 다음에 안테나들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서울이나 어딘가에서는 항상 그게 눈에 걸리는데 여러분 남산 타워가 안 보이는 풍경을 보시려면 남산에 가셔야 되는데 특히 국립극장에 가면 남산 타워가 안 보입니다. 그 대신 남산은 보입니다.
1: 좋네요.
0: 네.
1: 그것도 특별한 부분이네요.
0: 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공연 보러 오시라는 얘기예요.
0: 네.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1: 거의 뭐 오늘 이 코너는 거의 홈쇼핑 수준인데요.
0: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얼마 전에. 이거 만약에 형 이 레퍼토리로 공연하면 우리 다음에

0: 공연해보면 안 돼요. 단독 공연 같은 거
1: 맞아요.
0: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1: 김선 작가가 제가 새롭게 창작한 곡들을 굉장히 좋아해줘서 네. 그렇게 저한테 응원이 되는 말을 요즘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나요?
0: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 곳이 남산 타워라고 하셨잖아요. 네. 연인들, 가족끼리, 친구끼리 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 열쇠로 만들어가지고 걸고서 열쇠를 나눠 갖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전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약속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참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라온 곡이 원래는 존 레논의 곡이에요.
1: 오.
0: 근데 이거를 미국 밴드 포스탈 서비스가 이제 새롭게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1: 예.
0: 노래 제목은 Grow Old With Me예요. 나랑 나이 같이 들어가자라는 뜻인데 노래는 말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문득 남산타워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던 분들 지금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1: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는 네.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이 음악이.
0: 네.
1: 좋습니다. 포스탈 서비스의 Grow Old With Me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공연장에서 볼게요.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The Postal Service의 Grow Old With Me에 이어서 퀸과 조지 마이클이 함께한 Somebody to Love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아마도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우리 국악단의 연주로 축제 사막장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신나게 즐길 만한 국악공연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진과 안성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국악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선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가 함께하는 국악 버라이어티 쇼 잔치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민요, 풍물, 전통 무용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희 앙상블 천명과 남기문 밴드, 의정부 시립 무용단도 함께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선 밴드 날다와 신승태가 함께하는 목룡 날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록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풀어낸 콘서트형 음악극이고요.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의 목소리가 더해져 색다른 춘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사랑받고 있는 신승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안성에선 밴드 사운드로 만나는 신나는 춘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26 아르누보 4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아르누보 4는 지난 공연들에서 선보였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교향시 적벽, 심청, 수궁, 춘향을 비롯해 대합창 교향곡 해원과 맥베스까지 아르누보 시리즈 대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에 소리와 춤, 합창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탈춤과 강렬한 메탈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 반온 싱크 넥스트 이육이 7월 10일과 11일 밤 9시 세종 S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메탈 밴드 반이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인데요. 작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탈춤의 움직임과 메탈 음악의 에너지로 풀어냅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고성 오광대와 하회 별신구 탈로리의 젊은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새로운 탈춤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0: 한 밴드 반 역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선 탈춤 특유의 익살과 몸짓, 그리고 메탈 음악의 폭발적인 사운드가 만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야, 전통 탈춤 그리고 메탈 음악. 이게 만난다니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탈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무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영국 속담 중에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고난, 마치 거친 풍랑과도 같이 다가오는 고난은 마침내 그 어떤 파도가 닥쳐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뱃사람을 만들기 위한 노정이란 걸 말한 이야기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삶이 한 번의 풍랑도 없는 늘 평온하기만 한 바다와 같다면 우린 큰 어려움 없이 무사태평한 삶의 연속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다양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릴 유능한 뱃사람으로 만들어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맞닥뜨리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도전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그 파도를 너끈히 잠재워줄 수 있는 음악 대금독주 청성곡과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성우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